0: 방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1: 응?
0: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제발 don't touch me.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아,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이 말.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더워. 오늘 멋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노노노노노.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0: Your head?
1: hot because of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특히 스티키
0: You hate sticky
1: I
0: weather.
1: hate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You too?
0: Me too. It's so
1: Oh,
0: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이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 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야.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요.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0: 음흠.
1: 머리가 녹는다. 아,
0: 제가
1: 그러면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0: 음흠.
1: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0: Oh.
1: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0: 브레인이죠.
1: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브레인,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

0: 못하는 거예요.
1: 아,
0: 정신이
1: 그렇구나.
0: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 I feel like.
0: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0: 맞아요.
1: 예.
0: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1: 어허.
0: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gnore
0: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1: 네.
0: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1: 오.
0: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1: 아.
0: Right? 이거
1: 예.
0: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1: 예.
0: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1: She is ignoring. Me. Yeah.
0: 그러면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Really?
1: Oh,
0: 이러면서,
1: yeah.
0: right?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Mm-hmm.
0: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1: Yeah.
0: 실패하다가 뭐예요?
1: 실패하다, fail.
0: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1: I am failing.
0: Right?
1: Yeah.
0: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1: Yes.
0: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1: yes.
0: know?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1: 오.
0: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Mm-hmm.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1: 네.
0: 혼자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네.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되어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1: 네.
0: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1: 내 셔츠가 sticking
0: 뭘 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에요?
1: 내 등에.
0: 그러면은
1: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0: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오.
0: Yes,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아하.
0: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1: 네.
0: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네.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stuck은 그

0: 명사가 있지 않나요?
1: 네?
0: 스톡은 스톡이에요, 그러면? 스톡. 스틱, 스톡, 스톡. 갈까요?
1: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0: 불안해요.
1: 아유, 틀리면 어떡합니까?
0: 맞아요.
1: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0: 에?
1: Al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네,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0: 우와.
1: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0: 근데
1: 아주
0: 저
1: 살짝.
0: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1: 처음
0: 거거든요?
1: 본 거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0: 아,
1: 동사입니다. 스틱
0: 예.
1: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0: 보니까 투가 있네요.
1: to가 있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stick to 어디 이렇게
0: Yes.
1: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뜻이
0: 아하.
1: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0: 아,
1: 과거형으로.
0: my shirt,
1: 그 shirt.
0: the shirt stuck my back.
1: 아, 전치사가 하나.
0: stuck to my back.
1: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0: 아우.
1: 진행형으로요. The
0: The gum is
1: is.
0: sticking to my shoes.
1: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아, stick to, stick to 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0: 네.
1: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shirt stuck to my bag.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0: 더 이상
1: 이라는
0: 말이
1: 게.
0: 필요 없지.
1: 네, 그래서 읽을 때
0: 아하.
1: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네.
1: 'Tell me about it.'
0: 궁금해서 그러면 안 돼.
1: 궁금해. 이게 아니에요. 'Oh,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0: Tell me about it.
1: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g.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어허.
1: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자, 어떤
0: 네.
1: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0: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1: Mm.
0: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할 때니까요.
1: 네.
0: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1: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0: Foggy는 아니에요.
1: Foggy,
0: Foggy.
1: 오케이.
0: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휴미드.
1: 오!
0: 우와.
1: H-U, what is it?
0: MID.
1: M-I-D.
0: 예,
1: Humid.
0: 휴미드.
1: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좀 많은지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0: 예.
1: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휴미드는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0: 네.
1: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0: 갑자기 생각났어요.
1: humid, right?
0: 네.
1: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아,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이었죠?
0: 네.
1: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형용사로?
0: sticky?
1: sticky.
0: 오.
1: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0: 오.
1: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0: 네.
1: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0: 그쵸,
1: 되겠죠.
0: 그쵸.
1: sticky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0: 맞아요.
1: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0: 오.
1: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0: 예?
1: 그 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0: 오.
1: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0: I 저도, hate it when도 돼요?
1: 그죠. I hate when 이렇게도 hate 가능합니다. when.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0: 그죠.
1: Alright, so oh,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 네.
1: 추운 거 좋아하세요?
0: 나 너무 추우면 저는 움직이길 싫잖아요.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1: 누구나
0: 싶잖아요.
1: 이거 싫어하잖아요.
0: 네.
1: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0: cold.
1: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it's cold.
1: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0: Yes.
1: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she lie.
1: Lie?
0: The.
1: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0: yep.
1: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0: I hate it when it's cold.
1: Oh, I hate it when she lies.
0: I hate it when she lies.
1: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0: 네.
1: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0: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0: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0: I love it.
1: Yes.
0: yes.
1: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0: I love it when it's warm.
1: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0: 네.
1: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은 해요.
0: 네.
1: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0: Yeah.
1: 하나 더 남았는데요.
0: Mm-hmm.
1: 전적으로 공감한다.
0: 아하.
1: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I couldn't more.
1: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0: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I couldn't totally more.
0: 근데 말이 이상하죠?
1: 네.
0: 알아요.
1: 너무 이상해요. 네. 네.
0: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데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1: 굉장히 고민하죠.
0: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1: 부정하는 게 뭐예요?
0: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1: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0: 예.
1: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0: 예?
1: I couldn't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0: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1: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세요?
0: 알죠, 알죠.
1: agree 동의하다.
0: 예.
1: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느낌 안 나요?
0: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런 느낌.
1: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0: Agree,
1: right.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0: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아,
0: 철기
1: 테스트 참
0: 씨도요.
1: 좋아하셔요.
0: 네.
1: 예.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아,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0: Do,
1: to
0: 뭐한 것을? 무슨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1: 아,
0: 아니라?
1: agree to
0: Yes!
1: disagree.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0: 자,
1: 아.
0: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처음
1: 예.
0: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1: 동의하지
0: 동의하는
1: 않는
0: 게
1: 거.
0: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요.
1: 예.
0: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1: 그렇죠.
0: 나겠죠.
1: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1: 예.
0: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1: 오.
0: 흔한 표현이에요. Alright.
1: 네.
0: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이런 뜻이
1: 예.
0: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Let
1: 네.
0: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1: Yeah, exactly. I
0: Exactly. More. 이런
1: couldn't
0: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나
1: agree more. 그래.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mean이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1: She's
0: so
1: so
0: mean.
1: mean.
0: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좀
1: 그
0: 중요합니다.
1: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뜻으로.
0: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1: 네.
0: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0: Bring me.
1: There you go.
0: Mm-hmm.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병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it's cold.
1: 그렇죠. 걔가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she lies.
1: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 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Humid. 읽어 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4: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4: I couldn't agree more.
0: Yeah. Oh, so hot.
1: Oh, wow.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0: 네네. Mm-hmm.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1: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1: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0: 네.
1: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0: 아하.
1: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학교 다녀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일하고 계시던 엄마께 빨리빨리 밥 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더니 엄마께서 한 말씀 하시네요. 아이,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Please wait a moment.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We'll be late.
2: Hold on.

0: I don't see the ticket.
1: Oh, where did you put it? We really have to go. Hurry up and find it.
2: Ugh!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Stop rushing me! It's making it harder for me.
1: Oh, we can get in the theater, even if we are a little late.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
0: Oh,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1: Is it in the bag you were holding yesterday?
0: I know it's not in there. I'm sure I took it out. Oh, I found it!
1: I told you so. If it weren't for me, we would have only seen the second part of the musical.
0: That's true. Thanks. But you do know that if I didn't buy these tickets, we wouldn't be able to see the musical at all. Right?
1: We're gonna be late. Come on.
0: Okay.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순간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자동차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이 물건이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틴이 찾지 못하는 그 물건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재미난 카툰 보면서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뮤지컬을 보러 가려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크리스틴은 뭘 하는지 보이지 않네요. 케빈이 아 우리 늦겠어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Hold on, I don't see the tic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don't see the ticket. 티켓이 안 보여. 자, 이 표현은요. I don't see 뭐뭐가 보이지 않는다. 즉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찾을 수가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I don't see grandma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안 보여. 즉 여기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I don't see any stars. 별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하늘에 별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티켓이 안 보이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못 찾는 때. 아니 어디다 놓은 건데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Hurry up and find it. 빨리 찾으라고 빨리. 케빈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크리스틴이요. 좀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기다려봐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입니다. Hold는 잡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Your, 너의 horses, 말들을 입니다. Hing, 이 말이요. 말들이 훅 튀어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라. 즉, 좀 기다려봐. 성급하게 굴지 마, 재촉하지 마.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 hold your horses 입니다. 우리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문장 함께 해볼게요. Hold your horses. 붙여서 노란 부분 강조하고요. Hold your horses. 재촉하지 마. 가만 좀 있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 그렇게 나한테 빨리빨리라고 재촉하면 찾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런데 조금 더 늦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고.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 이라고 하네요. Intermission은 이렇게 공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게 생겼어. 빨리빨리. 자, 이 we might have to라는 표현 잘 보면은요. might 부분이 뭐뭐 해야 할지도 뭐뭐 일지도 몰라. 뭐뭐 일 수도 있어라는 이제 추측이고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붙어서 we might have to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We might have to walk there. 우리 거기까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 또는 We might have to start over. 우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느낌 아시겠죠? 이러다 우리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분명히 책상 위에 뒀었는데.

이상하다. 어제 그 가방에 넣어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 없어. I'm sure I checked it out. 분명히 티켓 확인하려고 꺼냈었거든. 이 두문장 분명히 잘 봐주세요. 이 분명히가 I'm sure입니다. I'm sure 하고 문장을 넣으면요. 분명히 뭐뭐다. 분명히 어떠어떠하다라고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I'm sure I turned the lights off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불을 껐다고 이런 뜻이고요. I'm sure you've met him. 너그 사람 분명히 만나 봤어. I'm sure이 나는 확신한다라는 뜻이라서요. 문장에 붙어서 분명히 무엇무엇이다 이런 문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가방에서 꺼냈. Oh, I found it. 가방에 있었던 거 맞네요. 아유, 그렇다고 했잖아. 우리 이러다가 2부밖에 못 보겠어. 막 투덜투덜 거리죠.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알아야죠. 크리스틴이 애초에 표를 사지 않았다면 뮤지컬을 아예 못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케빈, 빨리빨리 가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말싸움을 하고도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는 두 사람. 진짜 친구 맞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좀 기다려봐. Hold your horses. 다른 표현들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열, 화낼 때 있잖아요. 열 올리지 마. Keep your shirt on. 말 그대로 네 셔츠 그대로 입고 있어라. 벗어 제끼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Keep your shirt on. 우리 이 문장 대화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맛집에 갔는데 대기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참다 못한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하네요. 야야야, 열 올리지 마. 어떡해요? Keep your shirt on. Keep your shirt on. 그런가 하면요, 몰아붙이지 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Don't push me. 말 그대로 나를 밀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Don't push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고학년이 되었다고 전과목 학원에 문제집까지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엄마. 엄마, 저좀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떡해요? Don't push me. Don't push m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좀 기다려봐, 재촉하지 마, 이런 표현 배워봤죠. 우리 don't push me, 몰아붙이지 마도 있고요, keep your shirt on도 있고, hold your horses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좀 틀리기 쉬운, 어색하게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 선생님이랑 같이 제대로 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도 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Finish. Please let me finish.

0: Wish. Wish me luck. English. She speaks fluent English.
1: 오늘의 단어들도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는데요. 어때요? 오늘 이거 또 읽어보지 않아도 공통점 눈에 바로 띄네요. 마지막에 다 뭐로 끝나죠? SH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SH 발음 배우기는 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SH가 단어의 마지막에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SH로 단어가 끝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또 풍선을 떠올려 주세요. 풍선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풍선에 달려있는, 그렇죠, 이 실꼬리 기억나나요? 우리 이거 몇 번 봤었는데요. 풍선에 살짝 달려있는 이 실꼬리처럼 이 SH를 발음해 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꼬리 발음이라고 선생님이 불러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쉬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요. 정확하게 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풍선에 달려있는, 살짝 달려있는 꼬리처럼 쉬, 쉬, 잘 거의 들리지 않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게 오늘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finny만 제대로 발음을 하고 쉬로 끝내주는 거예요. finny 느껴지나요, 여러분? 풍선과 실꼬리 finish 마지막에 살짝 자, 끝내다 라는 단어죠. 예문 한번 보면요. Please let me finish. Let me finish 라고 하면 나를 좀 끝내게 허락해라. 끝내게 좀 해달라. 즉, 우리 보통 말 끝내게 해주라고 말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나 말 좀 끝까지 할게. 내 말 좀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Please let me finish. Finish. SH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도 한번 볼까요? 이건 SH 들어가서 wish가 되겠네요. wish 아니죠? wish. she는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문 볼게요. wish me luck.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행운을 빌어줘. 나 정말 중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뭐 면접이나 뭐 데이트나 뭐가 있을 때 나 행운 빌어줘. Wish me luck. 이럴 때 wish 다음에 바로 me가 나오죠. 그래서 더욱더 실꼬리처럼 사라지듯이 발음이 됩니다. Wish me, wish me luck.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단어죠. 역시 발음할 때요. SH 주의를 해서 English 마지막엔 살짝이죠. English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말고요. English English. 오케이? 예문 볼까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 She speaks fluent English. English. Alright? 좀 과장해서 보여주자면 이렇습니다. English. Okay, she speaks fluent English. 우리 이 SH 실꼬리 발음 그럼 직접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 실꼬리 발음 큰 소리로 여러 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입에 확실하게 붙을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끝내다. finny까지만 제대로 발음하고요. 살짝 실꼬리 붙여줄게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finish 한 번 더요. finish very good. 자, 두 번째 이건요. 바라다 라는 건데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다 하듯이 행운을 빌어줄 때 우리 wish라는 동사 쓰거든요. 마지막에 살짝 듣고 따라해주세요. wish 네, 그렇죠. wish 아니고 wish 이렇게요. 한 번 더 wish great 마지막 단어는 정말

0: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영어라는 단어죠. English. 마지막에 살짝 쉬, 발음으로 끝내주세요. 자, 갑니다. English. 그렇죠. 한 번 더. English. Wonderful.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단어들 예문으로도 훈련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이런 말할때 정말 많아요. 친구가 계속내말을끊을때중간에계속들어오면요. Please let me finish 라고하면친구가가만히이제들어줄거거든요.이문장도유용하니까발음말고도표현도익히면서갈게요.자,이문장듣고따라해주세요.마지막실꼬리발음신경쓰면서 Please let me finish. Finish. Great. 한번더. Please let me finish. Finish. Very good.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내게 행운을 빌어줘였죠? Wish me luck. 이렇게 갈게요. 먼저첫번째로는좀약간느리게가볼까요?듣고따라해주세요. Wish me luck. Luck. Great. 자, 조금만더자연스럽게속도올려볼게요. Wish me luck. 그렇죠. Great job. 마지막문장입니다. 그녀는영어를어떻게한다?유창하게한대요. 그녀는유창한영어를구사해.영어 English. 여기부분주의하세요. 듣고바로갑니다. She speaks fluent English. Speaks English. Great. One more time. She speaks fluent English. Fluent English. Very good. 정말잘했어요,여러분. SH 가이렇게단어의끝에붙어있을때어떻게발음해야하는지확실하게오늘각인됐죠?그럼우리맨처음에들었던영어원어민의음성들어보러가야겠죠?다시한번듣고또한번큰소리로연습해볼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Finish. Finish. Please let me finish. Please let me finish. Wish. Wish. Wish me luck. Wish me luck. English. English. She speaks fluent English. She speaks fluent English.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위해저헤일리선생님이언제나여기이곳 EBS 초등발음클리닉에서기다리고있을게요. 우리다시또만나요. Bye bye.
2: Robocaplly 안전스쿨화재가나면어떻게해야할까요? 1번어디가지말고가만히있는다. 2번불이났을때곧바로신고한다. 정답은2번불이났을때는당황하지말고곧바로119에신고해야해요.
3: 비닐종이휴지나무등은아주잘타기때문에더조심해야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0: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A-T-H-E. M-A-T-I-C-S.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0: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subjects, 과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가 학교 가면 여러 과목을 공부해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English. 영어죠, 당연히. 친구들, English에는 항상 앞에 대문자 E로 시작해야 돼요. Do you like English? It's my favorite. 그 다음은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긴 단어인데요. 우리가 짧게 math라고 해도 돼요. Mathematics. Next is science,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Scie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영어, English. 잘했어요. 끝에 쉬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English. Very good. 수학. Mathematics. 한 번 더. 아 소리 날 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Mathematics. Excellent. 과학. Science. 앞에 SC로 돼 있지만 크 발음은 안 나요. Scie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Science.
0: 이제 같이 예문을 배워볼까요?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영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Oh, really? I knew it.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가장 좋아하거든요. 자, 무엇무엇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할 때는요. 무엇무엇 is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영어가 가장 좋죠? 같이 말해봐요.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Perfect. Next, my mathematics teacher is very smart. 내 수학 선생님은 매우 똑똑하셔. 여러분, 수학 좋아하나요? 자, 수학, mathematics, 또는 짧게 math라고 해도 돼요. Now, it's your turn. My mathematics teacher is very smart. Wow, and you are very smart too. Good job. In science class, we learned about the weather. 과학 시간에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배웠다. Wow, that sounds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네요. 자, in science class, class는 수업 시간, 수업이란 뜻이에요. We lea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배웠다. 오, 여러분, 오늘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요. Now, it's your turn. In science class, we learned about the weather. 와우, 이제 이런 긴 문장도 굉장히 잘하네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rt. A-R-T. Art. Art. Music. M-U-S-I-C. Music. Music. History. H-I-S-T-O-R-Y. History. History.
0: Okay, our next word is

0: art, 미술 또는 예술이란 뜻이에요. Do you like art class? Art 좋아하는 친구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Next is music. 음악 또는 곡이란 뜻이에요. Music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나요? 피아노, 리코더, 아주 재밌어요. Music. Next is history. 역사란 뜻이에요. History 수업에는 우리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History.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미술, 예술, art. 자, R 발음을 다시 굴려서 말해볼게요. Art. Good job. 음악, 곡, music. One more time. 뮤직이 아니라 music. Very good. 역사, history. 다시 해볼까요? History.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rt. Art. Music. Music. History. History.
0: Now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Art class is always fun. 미술 시간은 항상 즐거워. 맞아요. We can draw and we can paint a lot of pictures. Wow, I love art class. Okay, now it's your turn. Art class is always fun. Very good. I played the recorder in music class. 나는 음악 시간에 나는 리코더를 연주했다. 호호호. 여러분 리코더 해본 적 있나요? 소리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같이 말해봐요. I played the recorder in music class. Good job. Okay,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History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역사는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야. I agree.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Most interesting. 자, 흥미로운이 interesting인데요. Most가 앞에 나오면 가장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흥미롭대요. 와우! 고급 표현 하나 배웠는데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istory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Wow,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Science. Art. Art. Music. Music. History. History.
0: 친구들, 오늘은 과목 subjects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G예요. G. G. 근데 G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큰 대문자 G. Big G예요. Big G. 그리고 작은 소문자 G가 있어요. Small G. G가 이렇게 두개 있어도 같은 소리가 나는 G예요. 그럼 G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친구들 잘 들어봐요. Good. Good. Good. 네, 너무 잘했어요. 자, good로 시작한 단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게임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게임도 good로 시작해요. 게임, 영어로 game. Game. Game.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정원 가면 예쁜 꽃이 많죠? 정원, 영어로 garden. Garden. Garden. Very good. 이 단어는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는데요. 초록불은 가다. 를 뜻하죠? 네. 가다. 영어로 go. go. go. 네, 너무 잘했어요. 이 단어는요. 아주 귀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이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는 네, 바로 금이에요. 금. 영어로 gold. gold. Gold. 발음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는요, Sunny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파란 나뭇잎이 생각나요. 나무도 생각나고, 네, 이 색깔은 바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영어로는요, green. Green. Green. Excellent. 자, 또 goo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푸른 잔디예요. 잔디, 영어로는요, grass. grass. grass. 너무 잘했어요. 와, 이렇게 good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와 함께 큰 소리로 단어를 외쳐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G.
0: Job.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일곱 번째 알파벳 G를 배웠는데요. Logan, 우리가 큰 G, Big G로 배웠어요. 로그는 뭐라고요?
2: Big G.
0: 작은 소문자 G는요, small G로 배웠는데, 로그 말해주세요.
2: Small G.
0: That's right. 그리고요, G는요, good 소리가 나요. 로그는 우리 good 세번 말해주세요.
2: Good.
0: That's right.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재밌게 노는 게임이에요. Good game. 자, 로건, 우리 good, good game.

0: 게임 발음해 주세요.
1: 그그게임 그그게임 그그게임
0: Very good.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단어는요. 아름다운 정원 그그가든 이었는데요. Logan 그그가든 발음해 주세요.
1: 그그가든 그그가든 그그가든
0: 다음은요. 우리가 신호등 볼 때 초록 불일 때 우리는 go 가야죠. 그그 go. 로그니 따라해 주세요.
1: 그그 go. 그그 go. 그그 go.
0: Excellent.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1: gold.
0: 금. 그그 gold. 세 번 큰 소리로 말해 주세요.
1: 그그 gold. 그그 gold. 그그 gold.
0: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초록색. 초록색은 영어로 그그 green이에요. Logan, 초록색 영어로 뭐죠?
1: 그그 green. 그그 green. 그그 green.
0: 그리고 우리가 배운 잔디. Logan, 그그 grass 말해 주세요.
1: 그그 grass. 그그 grass. 그그 grass.
0: Great job. 와, 이렇게 그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제 써니와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G. G, G, G. G, game.
3: G, game.
2: G, garden.
3: G, garden.
2: G, go.
3: G, go.
2: G, gold.
3: G, gold.
2: G, green.
3: G, green.
2: G, grass.
3: G, grass.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G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 friend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Ready?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3. Tuesday. Who is she?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0: 자, 우리 친구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review 복습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Oh, there are four animal friends. 여기 보니까 동물 친구들이 넷이 있어요, 그쵸? Rabbit, cow, kangaroo, and elephant. 자, 요런 동물 표현들도 잘 기억나죠, 그쵸? 자, 근데 각자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래서 기분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And they're holding their national flag. 그들의 국기를 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을 써서 우리 친구

0: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일단 나의 친구는 my friend라고 할수 있겠죠? This is my friend kangaroo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친구 캥거루예요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뭐뭐예요라고 할 때는 this is 뭐뭐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그리고 he하고 she 요거 기억나죠?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라고 표현을 하면 그, 그녀라는 뜻이 돼요. 자, he is from Australia라고 하면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어요라는 뜻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는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때 from 쓰는 거 기억나죠? 자, favorite color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라고 할 때는 his favorite color is yellow라고 하는 거죠. 자, his favorite color라고 했는데 만약에 친구가 여자다 그러면 her favorite color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는 거 기억나죠? sad. 자, 아까 우리 다 각자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sad가 슬픈이죠. He is sad. 네, 그는 슬퍼요인데 그녀가 슬플 때는 she is sa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라고 할 때는 I like my friend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 좋아하죠? I like my frie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제 요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V가 들어가네요. 아까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때 뭐뭐 컬러라고 했죠? 맞아요. favorite. 자, favorite spelling 처음부터 해볼까요? F로 시작하겠네요. A 발음이니까 A가 오고요. favorite 그 다음에는 O, writ. 여기는 R, I, T, E. 맞아요.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She is 땡땡 인디아라고 했어요. 인디아는 인도거든요, 인도. 그러면 아, 그녀는 인도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A, color를 쓸까요? B, is를 쓸까요? 아니면 C, from을 쓸까요? 그쵸, from. from이 들어가야 돼요. 잘했어요. 와, 이렇게 복습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Very good, everyone.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a variety of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unique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bject.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ngland. 맞아요. 영국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n egg cup. It's a cup for an egg. In England, people put a boiled egg in this cup. Then they eat it. 영국에서는 삶은 달걀을 이렇게 egg cup에 넣고 달걀의 윗부분을 깨서 먹어요. An egg cup is from England.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Korea. 맞아요. 한국의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망태기. It's a traditional Korean bag. It's a bag. A long time ago,

0: Korean people made these out of straw. 예전에 한국 조상들은 지푸로 망태기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em as bags. 그리고 가방으로 사용했어요. A 망태기 is from Korea.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gypt. 맞아요. 이집트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papyrus. This is a paper-like material from a plant. A long time ago, Egyptian people made these out of plants.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식물로 파피루스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is as paper. 그리고 종이처럼 사용했어요. Papyrus is from Egypt.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hat. 모자예요. A nun is from Vietnam.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Switzerland. 맞아요. 스위스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drum. It's a musical instrument. 악기예요.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독특한 물건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2: 1번. 다음 중 스위스의 물건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3: Egg cup.
2: 2번.
3: Hang drum.
2: 3번.
3: Papyrus.
2: 헹 드럼.
0: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2: 2번. 한국의 물건인 망태기의 재료를 고르세요. 1번.
3: Straw.
2: 2번.
3: Paper.
2: 3번.
3: Plant. 네. Straw.
4: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이제는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됐죠? 자, 아까 네 마리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토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토끼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봐요. 자, 이건 나의 친구 토끼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This is 나의 친구? My friend. 그리고 토끼니까 rabbit.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문자인 이유는 토끼 자체가 이 친구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철수다. This is my friend 철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토끼는 어디에서 왔나요? 한국 국기를 들고 있죠, 태극기. 그래서 she is from Korea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토끼 친구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일 것 같아요. 자, her favorite color is pink. P-I-N-K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또 우리 토끼 친구 얼굴을 보니까

0: 남자친구에 대해서 쓸 때는 he로 바꿔줘야 되는 거 she를 꼭 기억해 주세요. She is happy. Very good. 우리 친구들, 토끼 친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 이 말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I like my frien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스펠링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많이 써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써봤잖아요. 요거를 쓴 거를 한번 듣고 따라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About my friend. 자, 따라해보세요. This is my friend Rabbit. She is from Korea. Her favorite color is pink. She is happy. I like my friend. 너무 잘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또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였죠? 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볼 수 있다 였는데 잘했어요. 근데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했잖아요. Friends, S부터 있죠? 복수니까 또 여러분들도 따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써보는 시간 가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보는 거잘 해봤는데 여러분 많이 써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기다리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uesday. Feelings and emotions.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오늘 왠지 되게 귀여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얘 뭘 것 같아, 얘들아? 아, 수달입니다. 얘들아, 수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자, O-T-T-E-R. Otter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Otter. 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얼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랍니다. 얼얼이 아니라 Otter. Otter. 오케이, 끝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딱 끊어줘야 돼요. Otter. Otter, okay. 자, how many otters? 자, 몇 마리가 보여요? Two otters, 지금 두 마리가 보입니다. 어, 근데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otter, 수달은 굉장히 happy해 보여요. Happy otter.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 그물 들고 있는 otter는 sad, 뭔가 좀 슬퍼.

보입니다. 그렇죠? One happy otter and one sad otter.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자, 일단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선생님이랑 힌트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일단 쌤이랑 이 표현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나?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 너 오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이 통문장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지? 그쵸? 자, 오늘 내 기분은 어떠니? How are you? How are you? 쌤이랑 배웠잖아.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 그랬지? 자, 오늘 너 기분은 어때? How are you? He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물어본다면 자, 이 수달은 지금 기분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happy해 보이죠? 그래서 나 오늘 굉장히 행복해. 나 오늘 행복해. 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빠밤. 그러자. I'm happy. 너무 간단하지? One more time. I'm happy. I'm happy.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I'm happy 라고 할 수 있겠죠? I'm happy. 근데 얘들아 옆에 otter 수다를 보세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쌤이랑 배웠죠? 자, 너 괜찮아? Are you okay? 이거 할 때 Are you okay?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One more time. Are you okay? 자, 우리 친구들. Are you okay? 할 수 있겠죠? 자, 너 어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달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나 오늘 좀 슬퍼. 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나 오늘 슬퍼. 자, 슬픈 영어로 S-A-D, sad 라고 하죠. 나 오늘 슬퍼, 나 슬퍼.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am sad 라고 할 수 있겠죠. I am sad. 방금은 I'm happy 였다면, 방금 이 수달은 정말 슬퍼요. I am sad 라고

0: 기분 좋은, 뭔가 언짢고 당황스럽고 이러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담은 게 upset입니다. 슬픔은 그냥 막울것 같은 감정이고, upset은 속상한, 기분이 안 좋은이란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upset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수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고 해볼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영어로 don't be upset. Don't be upset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쌤이랑 배웠지?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또 happy라고는 단어가 또이 수달 아래에 있네요. happy 뜻이 바로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수달이 뭔가 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짜잔! What makes you happy? 라고 하네요. 자, what makes you happy? 자, happy는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 하게 되면은 널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너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싶을 때이 문장 쓰면 되겠죠?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happy? 뭔가 좀 친구 수다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쌤이랑 배웠던 네 가지 표현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Quiz time number one. Don't be. Okay.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otter, 이 수달은 좀 기분이 어때 보여요? A. Happy. B. Upset. 뭘것 같아?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upset입니다. upset이 바로 속상한이란 뜻이었죠? 이 수달 굉장히 upset 해 보여요. Don't be upset. Alright. 자, number 2 볼게요. 너 오늘 상태는 어때? 너 오늘 기분이 어떻니? 라고 선생님이랑 배웠던 통문장 기억합니까? 자, 이거 한번 unscramble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일단 대문자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쵸? How 나옵니다. How,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뭐가 오지? Are, 그 다음에 you. How are you? 끝에 물음표까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하는 거 쌤이랑 배웠죠?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플레이타임. 자, 역할극 시간입니다. 그림 속에 나왔던 수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짜자잔! 빠밤! Okay, two otters. 보여요? One happy otter, one sad otter.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짜잔! 자, 쌤이 먼저 물어볼게. How are you? How are you? 무슨 뜻이야? 너 기분이 어때? 너 상태가 어떻니?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ey, how are you? 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수달, 기분 좋은 수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오늘 기분이 행복해! 라고 할수 있겠죠? 행복한, 영어로 뭐지? 그죠? Happy가 들어갑니다. I'm happy today. Today는 오늘이니까, 나 오늘 행복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연기를 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 수달입니다. 행복한 수달. Okay? 시작. I'm happy today. 시작. I'm happy today.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A니까 또 물어봐야겠지? 버범. Are you okay? 자, 이 슬픈 수달한테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자, 그럼 이 수달, 이 슬픈 수달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Okay?

슬픈이 영어로 SAD, sad 들어가야겠죠? I am sad. 해봐, 시작. I am sad.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upset이란 단어가 뭐였지? 속상한, 좀 기분이 언짢은 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라고 할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자, don't be upset 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다시 해볼게요. Don't be upset. 너무 속상해하지 마. Don't be upset. Don't be upset. 라고 선생님이 걱정하는 투로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쌤이랑 배웠는데 짜잔! 그랬더니 알겠어.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가 최고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Okay, you're the 입니다. 자, 근데 최고가 영어로 뭘까? 쌤이랑 이거 배웠었죠. 최고. 쌤이 우리 친구들을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영어로. B-E-S-T, best죠. 그래서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주다니. Okay, you're the bes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Okay, you're the best. Okay, 자, 따라한 거 맞죠? Okay, 자, 나 마지막으로 What makes you happy? 라고 쌤이 물어볼게요. What makes you happy? 무슨 뜻이었지? happy는 행복한 이란 뜻이었으니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라고 쌤이 물어볼게. What makes you happy? 너가 너무 슬퍼 보이는데 What makes you happy?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짜잔! 이 수달이 보니까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 슬픈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해볼게요. 음식은 영어로 food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Food makes me happy. 시작! Food makes me happy.

0: Happy. What makes you happy?
1: How are you?
0: I am happy.
1: Are you okay?
0: I am sad.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Feelings는 기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쌤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so cold outside. So wet. So sad. Adopt a puppy.

Hello there, dog owner. It's wonderful to have a pupp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니콜 선생님. 지금은 우리 가족의 나 홀로 시간이에요. 나 홀로 시간에는 각자 조용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아빠는 책 읽고 계시고 엄마는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나 홀로 시간, 영어로도 me time 이라는 거 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오늘 친구는요, 미타임에 가족들이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오늘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법 함께 배워볼게요. Reading. His. He's reading. He's reading. 오늘 문장 간단하죠? 친구들이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우선 문장의 주인공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 남자라면 맞아요. he. 여자라면 she가 되겠죠. 요거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되고요. 이 he나 she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친구들 아는 것처럼 동작에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을 친구들이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문장의 주인공이 그는이니까 he. 그리고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he랑 어울리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는 뭐예요? am, are, is가 되겠죠. He is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his. His가 되는 거예요. 그는 무엇무엇이다. 그는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시작이 his예요. 그리고는 뭐뭐 하고 있는 붙여주면 문장 끝. 뭐뭐 하고 있는 오늘은요 책을 읽고 있는이라고 할 거예요. 책을 읽다가 read 친구들 알고 있죠? read예요. 이 read에다가 ing 붙이니까 reading 읽고 있는. reading a book 해도 괜찮아요. 말 그대로 책을 한권 읽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 read라는 말 자체가 책이나 무언가를 읽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서요. 꼭 a book 이런 말 쓰지 않고 read 또는 reading까지만 써도 괜찮다는 거.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He's reading. He's reading. He's reading 하면 무슨 뜻?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더 많은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He's. She's. Dancing. 오늘은 세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his. his예요. 친구들 apostrophe 보이죠? 이 apostrophe가 있으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줄여줬어요라는 뜻이에요. His는 he is. 그는 무엇무엇이다를 붙인 거예요. His 써볼게요. e, he, apostrophe 그리고 z, his, his. 그는 이러이러하다. 그는 무엇무엇이다. 두 번째는 he 대신에 우리가 그녀라는 말 she 넣어서 she's를 한번 써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she, 그녀는 is,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이두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she's. 그래서 apostrophe 붙어 있다. sh 만나서 e, she, 그 다음에 apostrophe s, she's. She's, she's. 그녀는 무엇무엇이다. 그녀는 어떠어떠하다. 문장에 처음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he's의 h도 sh, she's의 s도 대문자로 썼어요. 마지막 단어는 dancing이네요. dancing. dance에다가 ing 붙여줬어요. dance는 친구도 알고 있는 dance. 맞아요. 춤추다라는 뜻이죠. d. Dan. 원래는 CE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dance가 춤추다인데, E를 없애고 ING를 써줬네요. Dancing. 춤을 추고 있는.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두 문장은 그는으로 만들고요. 나머지 두 문장은 그녀는 이렇게 누가 부분을 바꿔볼게요. 골고루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는요. 그는 뭔가를 읽고 있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이렇게 해요. He is 붙여서 his 한다 그랬죠. His 다음에는 동작 ing이에요. 읽다, read. ing 붙이면 reading. He's reading. 그래요. 동작도 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He's reading. 한번 더. He's reading. 좋아요. 두 번째는,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He's 노래하다. Sing. 노래하고 있는 하려면 ing. He is singing. He is singing. 하면 그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He's

singing a song 해서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sing 자체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라서요. 뒤에 a song, songs 이런 거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he's singing 이렇게 연습했어요. He's singing. 자, 그러면 문장의 누가를 그녀, she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춤을 추고 있어요. 어떻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녀는 이니까 she is를 합친 she's가 돼야 되겠죠. 춤추다는 dance에다가 ing 붙였어요. dancing 다 붙여볼게요. She's dancing. 친구들이 선생님을 딱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되겠지. 그녀는 춤을 추고 있어요. She's dancing. She's dancing. Okay.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녀는 TV를 보고 있어요. 조금 길어질 거예요. 그녀는 TV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She's 보다. Look 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 이 TV를 보는 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watch. 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Very good.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 불러봐요. Let's chant! Yeah. Hey. He's reading. He's reading. He's singing. He's singing. She's dancing. She's dancing.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He's reading. He's singing. She's dancing. She's watching TV. Yay! He's, she's, ing.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나타내는 문장들 또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네, 아빠, 엄마요. 엄마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춤추고 계세요. She's dancing. 어, 우리 아들이요, 여보. 지금 책을 읽고 있네요. He's reading. 놀러 왔니? 지금 지윤이는 TV 보고 있어. She's watching TV.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미션 해볼 시간이에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다음 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A. He's singing. B. You're smiling. C. IT. 3, 2, 1. 정답은? 그래요. I teach math. 나는 수학을 가르쳐요 라는 건 평소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죠. 지금 가르치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A나 B는 singing, smiling, ing 붙여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답은 C.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8개의 카드가 있어요. 잘 듣고 필요한 단어만 골라 문장 만들어 볼게요.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3개의 단어 필요하겠네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한 단어만 골라서 만들었나요? 확인해 볼게요. She's, 그녀는 이러이러해요.

watching 보고 있는 무엇을? TV 이렇게 She's watching TV 그녀는 TV를 보고 있어요 완성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아, 아빠가 몰래 들여다봤더니 아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네요 자, 이 그림 나타내는 문장 A, B, C 중에 무엇일까요? 친구들 잘 읽고 정답 찾기까지 스스로 3, 2, 1 정답은 He's reading 맞아요 책을 읽고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 그래서 he's 하고 있는 동작은 책을 읽고 있는 reading He's reading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he's, she's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나타내는 문장 배워봤네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남자라면 He's 동작ing. 그 사람이 여자라면 she's 동작ing.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과연 어떠한 미션 문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과자, 그거 사고 싶은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딜 가든 없어요. 그쵸? 과자가 아니라도 빵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요. 엄마 아빠 그 빵 좀 꼭 구해다 주세요. 어? 저녁에 엄마 아빠가 왔어요. 엄마 아빠! 혹시 그 빵 구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묻겠죠. 아, 구할 수 있었나요?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죠? 요것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자, 이제 단어부터 알아야지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게 크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짜라! I'll be back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잘 보이나?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수트케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인 것 같죠? 맞아요. 비동사 다음에 back 이라고 하면 짜잔! 돌아오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Be back. Be back. Be back. Very good. And next. Manage to.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걸 알아야지 오늘의 미션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진 한번 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지 않나요? 요거 요거 계산기가 세워져 있고 이쪽에 수저, 왼쪽에는 동전, 이쪽에는 potato, 그쵸? 감자. 보니까 이만큼의 돈을 내야 요만큼의 감자를 살 수 있나 봐요. 자, 보면 이러한 어떤 어려운 좀 상황을 가까스로 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러니까 쉽게 손쉽게 척척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힘들지만 어찌어찌해서 해내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manage to d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Manage to. Manage to. Manage to. Manage to. Very good. And next. Last.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맞췄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바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못 맞추고 있네요.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라고 하는 의미를 last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Last. Last. Last. Last. Very good. And next. Loaf. 라고 하는 단어네요. 친구들, 이거 뭐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빵입니다. 그런데 빵이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한 덩어리째 있죠. 자, 이렇게 뭐뭐 한 덩어리. 빵한 덩어리라고 할 때 우리가 loaf. 좀 더 구체적으로 빵을 뒤에 붙여서 loaf of bread. A loaf of bread. 하면 빵 한 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loaf. 이렇게 덩어리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Okay. loaf. loaf.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어도 다 봤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다녀볼게요.
1: 'I'm back.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I took the last loaf of bread. Lucky you.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야,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잘 맞았으면 마지막 빵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어서 만나봐요. 자, 보니까 A분이 엄마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퉁 집에 돌아오면서 말씀하세요. I'm back 라고요. 자, 우리 B 비동사 back 하면 돌아오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즉, 나 돌아왔다, 엄마 왔다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봐요. I'm back.
1: I'm back. I'm back. I'm back. 그래요, 내가 돌아왔다. I'm back.
0: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랬더니 아들인 B가 묻습니다. 엄마, 혹시 빵 좀 살 수 있었어요? 라고요.
1: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0: 라고 묻죠. 친구들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단어 할 때 나왔던 manage to가 나오네요.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 조금 어렵지만 해내다 라는 말이잖아요. 즉, 어떤 빵이라도 get, 얻을 수 있었나요? 즉, 빵 어떻게 좀 살 수 있었어요? 빵 사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manage to로 물었다는 말 자체가 빵 사는 게 쉽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B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아이고, 요새 빵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런데 어떻게 빵 좀 구했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친구들. 알겠죠?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2: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1: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친구들. manage to,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을 가까스로 해내다. 좀 힘들지만 어쨌든 해내다. 라고 하는 거. 문장 더 많이 만들어 봐요. 짜라. How about this one? 어, 다행이다.
1: I managed to get there in time.
0: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친구들. in time 하면 어디에? 시간 내에 가는 걸 말합니다. 나는 그곳에 시간 내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아, 늦을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가서 가까스로, 그래도 시간 내에 갔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1: I managed to get there in time.
0: I managed to get there in time. Very good. 잘하셨어요. And next. Okay. 자, 이 말은 또 뭔가요? 어떡해. 불이 났나 봐요. 화재가 났나 봐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어떤 강아지, 우리가 찾고 있던 그 강아지, 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다행히, 어우, 위험한 일이 없었어요. The dog managed to survive the fire. 여러분, survive. 이겨내고, 살아남고, 생존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무사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서 말해봐요. The dog managed to survive the fire.
1: The dog managed to survive the fire.
0: Very good. 자, 우리 계속 한번더 만나볼게요. 이건 또 어떤가요? 이 컴퓨터 이거 고치기 쉽지 않겠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 그래도 툭툭툭툭툭툭. 고쳤다, 고쳤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He managed to fix the computer.
1: He managed to fix the computer.
0: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manage to do something. 어쨌든 뭐뭐 해내다.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Keep going. 하, 자, 빵 어떻게 구했냐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말씀하시죠. I took the last loaf of bread라고요. 어, 친구들, last 마지막에 그리고 loaf of bread 하면 빵 덩어리를 뜻하잖아요. 엄마가 마지막 빵 덩어리 took 가져왔지? 즉 사왔지. 와, 빵을 구하셨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게요. I took the last loaf of bread.
1: I took the last loaf of bread.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와, 엄마 운 정말 좋으셨네요. Lucky you. Lucky you.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영어 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 엄마 왔다. Speak.
2: 엄마, 빵 혹시 구할 수 있었나요?
0: Speak. 엄마가 마지막 빵 가져왔지? Speak.
2: 와, 엄마 운 정말 좋아요.
0: Speak. 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친구들 문제 내드릴게요. 잘 맞춰보세요. Number one, 빵 구할 수 있었나요? Did you to get any bread?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Three, two.

바로 덩어리라고 하는 로비! Great job!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어떤 일을 하긴 했지만 쉽게 그냥 슉슉한 거 아니고 좀 힘들게. Did you manage to get any bread? 이 오늘의 미션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구의 대여정을 끝내고 이제 철의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구와 절, 우리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는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랑 절, 과연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일단은 오늘 사진과 문장 보면서 유추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뭔가 피자 파티를 눈앞에 두고 신나는 어린이들입니다.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절이긴 절이에요. 문장이 좀 긴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 사진이요. 뭔가 모든 사람들이 저녁 약속을 위해 모여있는 느낌이 들죠.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that 이라는 친구 뒤에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속닥속닥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두 친구입니다. She always knows when I l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when이라는 친구가 조금 특이한데요. 자, 절이라는 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문장이 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절이라는 거는요, 둘 이상의 단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의 품사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1번이랑 2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3번의 특징이 추가가 됩니다. 그 자체에 뭐가 있어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가 있는 덩어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구랑 절은 공통점은 1, 2번이고 차이점이 3번이에요. 이해돼요? 구랑 절의 공통점은 1, 2번이고요. 차이점은 절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길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길어졌어.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명사나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한대요. 근데 요 안에 주어동사가 보이네 하면 절, 아니네 하면 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요 덩어리들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구랑 절을 구분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절이라는 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간단해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이거 다 외우라는 얘기 선생님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아, 이 정도가 있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고요. 절의 종류는 접속사를 외우시면 됩니다. 접속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용어들 외워봤자 크게 뭐 대단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슥 읽으시면 됩니다. 절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등위절이란 친구가 있고 종속절이란 친구가 있대요. 이거 하나하나가 뭔지는 다음 시간부터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속절이라는 거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네요. 그리고 종속절과 주절은 같이 다니는 친구가 되겠고요. 뭐 일단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냥 절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외울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안심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요 친구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접속사라는 거. 다음 시간부터 접속사의 예시들을 쭉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럼 이 문장부터 한번 보죠. 선생님이 오늘은요, 접속사 부분에 노란색 컬러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I like to eat pizza. 나는 피자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And. 어떻게 해석하죠? 그리고. 예, 초등학교 때도 나오죠. 그리고,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은 likes to eat steak. 스테이크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요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And가 등위절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라고 그냥 해석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등위절 접속사라는 거는 앞과 뒤가 대등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얘 and랑 비슷한 형제들로 but, or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that이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이 뒤에를 봐요. they 주어, will be 동사죠. 분명히 that 뒤에 단어가 이만큼 모여 있어요.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무려 8단어나 있어. 근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고요.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they 주어, will be 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해는 됐고 해석을 해드리면요. We heard. 우리는 들었다. That. 뭐뭐라는 것. 해석,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것. 그들이 여기에 오후 7시에 올 거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we 주어 heard 동사 that 이만큼이 다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총 8단어에 해당하는 목적어 구 이걸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는요, that 이외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의문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she always knows. 그녀는 항상 안다. When I lie.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자, when에 노란색이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접속사네요. 자, 이때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봐주세요. 선생님, 이건 되게 짧네요. When I lie. 딱세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절이에요? 네. 자, 절인지 군지는요.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길어도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안 보이면 구예요. 자, when I lie. 짧지만 I 주어, lie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인 겁니다. 이제 좀 구분의 기준을 알겠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때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절이구나. 그 중에서도 부사절이구나. 왜냐하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부사절 접속사로는 when 말고도 because, 뭐뭐 때문에 if 만약 뭐뭐라면 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등위절이랑 종속절이라는 선생님 배웠는데요. 그 둘에 무슨 차이가 있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쓸수 있으면 등위절이고요. 아니라면 종속절인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I like to eat pizza. 지금 우리가 본 grammar point 세 문장이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and를 빼요. I like to eat pizza.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각각 따로 써도 말

0: 잘 돼요, 안 돼요? 되죠. 등이절입니다. 자, 반면에 아래 두 문장이요. 노란색 that과 when을 빼볼게요. We heard. 우리는 들었다. 뭘 들었는데? 뭘이 없죠? 얘는 뭔가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종속절입니다. 뒤에가 종속절이고 앞에가 주절이고요. 자, 그 아래. She always 요것도요. 자, when I lie를 떼볼까요? 내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때가 왜? 뭐? 뭔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얘도 좀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각각 쓸수 있는 걸 등이절이라고 하고 아래 두 가지는 종속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래머였고요.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She always knows when I lie. She always knows when I lie.
0: 자, 절 파트는요, 아무래도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만큼 절 앞뒤를 구분하는 접속사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And my brother.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나는 피자 먹는 것을 좋아하고, 내 남동생은 스테이크 먹는 것을 좋아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0: 자, 여기는요. That they will Heard that they will.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우리는 그들이 오후 7시에 여기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0: When 아니고요. When I lie. She always knows when I lie.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할때 항상 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he always knows when I lie. She always knows when I li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I like to eat pizza, and my brother likes to eat steak.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We heard that they will be here at 7 p.m. She always knows when I lie. She always knows when I lie.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 남동생은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슬플 때 항상 아신다. 길어요. 길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and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하고 and 나의 남동생은 뭐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죠. I like to play soccer and my brother likes to play basketball. 특히나 뒤에 my brother 다음에 likes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I like to play soccer and my brother likes to play basketball.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오후 7시에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데요. 자,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다. 이고, that 이하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여기입니다. We thought that they would be here at 7 p.m. 한 번 더. We thought that they would be here at 7 p.m. 괜찮아요. 어려워도 나중에 명사절 대탈 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슬플 때 항상 아신다. My mother always knows when I'm sad. 한 번 더요. My mother always knows when I'm sad.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I went to sleep early. 나는 일찍 자러 갔다. I woke up late. 늦게 일어났답니다. 자, 일찍 자러 갔지만 늦게 일어났다. 이게 조금 더 맥락에 맞을 것 같으니? 그러나에 해당하는 but.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Going to bed at midnight. 자, midnight 하면 자정이니까 자정에 자러 가는 것이 would be good enough. 충분히 괜찮을 거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넣어야 하는데요. 아까 배웠죠? that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usually go to sleep at 2 a.m. 나는 대개 새벽 2시에 잠을 자러 간다. 왜냐하면 나는 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영작입니다. because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ecause I don't feel sleepy.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went to sleep early, but I woke up late. I thought that going to bed at midnight would be good enough. I usually go to sleep at 2 a.m. because I don't feel sleepy.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절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절이라는 건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데요. 핵심은 그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절이라는 건 종류가 이렇습니다. 먼저는 등이절, 종속절로 나뉘고 종속절 안에 명사, 형사, 부사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접속사를 외우시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등위절 샅샅이 파헤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열심히 복습하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듣기평가 유형 중에서 정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이제 날씨 유형 파악하기 한번 같이 듣고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투부정사의 영원한 짝꿍이죠. 우리 동명사 내용 또는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날씨 파악하기 이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다음을 듣고 수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찾는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수요일의 날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선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때딱 답을 골라줘야겠니? 당연히 수요일이라는 영어 표현이 나올 때 귀를 쫑긋 세웠다가, 아, 그때 날씨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은 영어로 Wednesday인데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요일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sunny. 해가 쨍쨍한 맑은 날씨가 되겠죠. 두 번째는 cloudy. 구름 낀 흐린 날씨. 3번이 snowy. 눈이 내리는 그림이고요. 4번은 rainy,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요 바람 부는 거니, 그쵸? 그래서 바람이 부는은 영어로 windy가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서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Listen up.
1: This is EBS weather forecast.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Tomorrow,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but starting Tues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on Thursday.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by Friday. Thank you.
0: 자, 정답 찾으셨을까요? 몇 번일지? 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수요일이 직접적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웬스데이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뭐였는지 한번 같이 딕테이션도 해보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is is EBS weather forecast.
0: EBS 일기예보입니다. 이어서
1: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0: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들으셨나요? We had some rain over the weekend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바로 weekend 였고요. 이거 주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말 내내 비가 좀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정답과는 상관없죠. 계속.
1: Tomorrow,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0: 자, 여기까지 끊어보죠. Tomorrow, 내일은요. The rain will stop 들으셨죠? The rain will stop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그랬으니까 내일은 비가 그칠 거다. Most areas 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겁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
1: But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0: 자, 어떻게 들렸니? We won't see the sun quite yet.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들어갈 거는 won't, will not의 축약형이었고, see the sun. 그래서 태양을 보지는 못할 겁니다. Quite yet.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비가 그쳤지만 아직까지 태양을 보기에는 좀 흐린 날씨가 될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 It'll be cloudy all day tomorrow.
0: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릴 겁니다. It will be인데요. 저거 축약해서 쓰면 우리 귀에 들릴 때는

0: 이루비처럼 들리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cloudy라고 명확하게 발음해 줬죠. 그래서 내일은 하루 종일 cloudy, 흐릴 겁니다. 아직 해를 보기에는 좀 모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흐릴 거고요. 그다음에
1: But starting Tuesday,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on Thursday.
0: 자, 여기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놓쳤으면 답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Sunny weather is expected until it snows on Thursday.
0: 자, sunny weather is expect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Starting Tuesday,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a sunny weather, 맑은 날씨가 is expected. 요거 알아들으셨나요? 예상됩니다라는 뜻이에요. expect가 예상하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근데 뒷부분이 until it snows on Thursday. 수요일을 건너 떠버렸, 뛰어버렸죠. 목요일에 눈이 내릴 때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는 써니하단 얘기구나. 그리고 목요일부터 눈이 내린다는 얘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쵸? 정답 문제 나왔지? 자, 계속해서
1: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 by Friday.
0: 들으셨나요? This snow is likely to turn into rain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빈칸에 is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자, 뒤에 두 칸은 turn into, 바뀌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눈은 is likely to turn into rain, 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by Friday, 한 금요일 때쯤에는 이 눈이 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 Thank you.
0: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화요일도 수요일도 써니하다가 목요일부터는 눈이 내릴 거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1번에 해가 있는 그림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정답 잘 찾으셨나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동명사 파트에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씨에 관련된 문제를 방금 풀어봤잖아요. 우리 이 너무 덥다라는 영어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더운 건 hot이니까 너무 더운 건 it's very hot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특히나 진짜 너무너무 덥다. 요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또 그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다른 영어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은 it's boiling hot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왜, 야, 저 날씨가 완전 막 끓는 듯이 더워 막 이런 말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예, 물이 끓을 때 정말 정말 뜨겁지 않니? 아, 요 표현을 가져다가 It's boiling hot. 그러면 야, 진짜 너무 덥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더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막 폭염의 날씨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It's scorching today 또는 뭐 It's scorching h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scor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막 타는 듯한 이런 뜻이거든요. 야, 진짜 타버릴 것 같아. 너무 더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영어에서도 scorching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t보다 좀더 더운 게 boiling hot. 이것보다 진짜 너무 찌는 듯한 더위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scorching hot 또는 it's scorching today 라는 영어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 보죠. 우리 동명사 지난 시간 투부정사 이어서 같이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왜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만든 아이였지. 아, 그리고 이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멀티플레 이었다면 동명사도 뭔가 뿌리는 같습니다. 얘도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인 거예요. 다른 품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투부정사처럼 막 멀티로 뛸 수는 없고요. 얘는 딱 하나의 품사로 바뀝니다. 바로 명사가 됩니다. 자, 뒤에 ing를 달고 오면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게 바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명사란 이름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동사 플러스 명사다. 동사에서 왔는데 얘는 명사 역할이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니까 해석을 명사처럼 하겠죠?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 하기라고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명사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투부정사보다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요. 자, 일단 주어, 목적어, 보어가 명사절인 건 이제 다 아시죠? 이 자리 이외에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동명사가 정말 많이 쓰이죠. 뭐 in, on, at, from 이런 전치사 있잖아. 이 뒤에는 투부정사는 못 와요. 아무리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 해도 투부정사는 못 오는데 반해서 동명사가 쓰이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네 군데 올수 있구나. 자, 그래서 주어 자리 간단하게 예문 보면 Reading many books is important. 책을 많이 읽는 건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주어 자리에 뭐 투부정사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면 단수 취급 이렇게 s가 있다고 해서 이게 복수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is를 써야 된다.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보어 자리 보통 이런 비동사 뒤를 이야기합니다. My habit is watching movies. 내 취미는 영화 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이제 이러한 일반 동사들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 동사나 다쓸 수는 없어. 보통 동명사 ing를 좋아하는 동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런 동사들이고요.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과거나 현재 지향적이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앞으로 와서. 자, finish, stop, give up, quit. 이 무슨 뜻이죠? 끝내다, 멈추다, 포기하다, 관두다 이런 뜻이잖아. 중단하는 거, 현재 하고 있던 걸, 뭔가 이렇게 현재 중심적. 그 다음에 put off, postpone, avoid. 그러면 put off, postpone은 미루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 앞에 현재 놓여 있는 걸 미루는 거죠. avoid, 피하는 것도 내 앞에 현재 있는 걸 피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mind, 꺼리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practice, 뭐 연습하다, enjoy, 즐기다, keep,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것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연습하고 즐기고 계속하는 거거든요. consider. 그럼 얘는 이제 좀 별표인데 이거는 고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ing와 짝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동사들을 ing를 쓰는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수 없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I finished washing the dishes. 나는 설거지 하는 걸 끝냈습니다. 이때 to wash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도 she enjoys playing tennis. 그녀는 테니스 치는 걸 즐깁니다. to play 안 되고요. He gave up arriving there on time. 그는 제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 to arrive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이제 출제자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빈칸은 누가 봐도 지금 동사 자리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거, ing, 동명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찾아라. 뭐 이런 말인데 우리 1번 hope, 2번 want, 4번의 plan, 5번의 decide. 이거는 어디서 봤니? 이거는 투부정사 파트 할때 봤던 애들이죠. 미래지향적인 애들.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다 투와 짝꿍이 되고요. 여기에는 finish. 하는 걸 끝마치다, 중단하다. 이런 것들이 완료, 뭐 중단, 이런 동사들을 동명사와 짝꿍이 됩니다. 정답은 3번만 ing와 짝꿍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동명사가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는 거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keep의 과거형이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제니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맞거든요. 이번에 give up ing, 뭐뭐 하는 걸 포기하다. 얘도 역시 ing 쓰는 동사 맞고요. 피아노 연주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3번에 stop, ing, 뭐뭐 하는 걸 관두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걸 멈췄어요. 들어갈 수 있고, 4번에 practice, ing,
피아노 연주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 want, 아까도 나왔다, 그쵸? 얘는 하는 것을 원하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ing가 아닌 투부정사와만 짝을 이루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엔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라는 문장인데, 자, 전치사 for 뒤에 ing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맞는 문장이고요. 자, 이번에 I'll never give up. 즉, 계속 문제에서 반복돼 나오고 있어요. 포기하다, ing 쓰는 거 맞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뭘? Achieving my goal. 내 목표를 achieve 하면 달성하다라는 뜻이거든. 달성하는 거, 성취하는 것을. 자, 3번은 She postponed finishing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끝내는 걸. 자, 이거 무슨 뜻? 미루다, 연기하다. 미루었어요. 이것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걸 미루는 거. 이런 거다 ing랑 짝꿍이 됩니다. 그 다음, Do you mind visiting me tomorrow again? 이것도 mind, 대표적인 ing를 쓰는 동사고요. 하는 걸 꺼리다라는 뜻인데요. 내일 나를 다시 방문해 주는 걸 꺼리겠니? 이렇게 직역은 되지만 실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나를 내일 다시 방문해 줄래? 라는 해석이에요. 맞고요. 자, 마지막에 decide. 이거 결심하다, 하기로 결정하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동사로 얘가 투하고 짝꿍이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to stop. 정답은 5번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법상 바른 겁니다. 1번. He considers, 이제 이거 동사 계속 외우는 거야. 문제 속에서. consider ing. 그쵸? He considers going abroad to study. 그는 공부하러 해외에 가는 걸 고려합니다. 2번. I don't enjoy ing. 그쵸? 이건 알아야지. 이것도 ing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나는 watching horror movies, 이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지? 3번에 feel like, 이건 앞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외우시고, 이것도 ing예요. 전치사거든? 당연히 ing가 맞고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야. want to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she feels like going out for dinner. 그녀는 저녁 먹으러 외식을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고. 자, 4번은 watching volleyball games are boring. 배구를 보는 건 지루하다라는 문장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는 얘가 아니고 watching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주어예요. 그러면 단수 취급, 그치? 그래서 여기가 are이 아니라 단수 동사인 is. is를 써야 되더라. 이렇게, 그치? is boring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은 keep going straight this way 라고 해서 이쪽 길로 keep going 쭉 가세요 라는 문장으로 keep ing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쓸 문장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해 볼 텐데요. 그는 자전거를 고치는데 능숙하다. 이거 되게 여러 번 반복했던 표현인데 뭔가에 능숙하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을 쓰고요. 네, 주어가 he니까 be를 is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at은 전치사니까 fix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ing 붙여서 fixin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He's good at fixing bikes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 볼 텐데 보세요. 첫 번째는 앞에가 about이잖아.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 안 되고요. 원형도 당연히 안 돼요. ing, 동명사 형태만 들어갈 수 있고요. How about going out for dinner? 야, 우리 저녁 먹으러 외식하는 게 어때? 자, 두 번째는 feel like, 방금 봤지? 이것도 ing예요. I don't feel like eating out. 둘다 ing였어. 아, 나는 별로 밖에서 먹고 싶지 않은데 라는 문장으로 둘다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동명사까지 총정리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해보는 내용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Vocabulary Clear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어근은 바로 이거예요. 자, meet라는 이 어근을 볼 건데요. mittere라는 라틴어에서 온 그러한 영어입니다. 자, 의미는요, 보내다란 뜻이 있고요. 영어의 send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meet가 들어간, MIT가 들어간 총 다섯 개의 단어를 재밌는 이런 이미지로 또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무언가 보내다라는 의미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transmit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동사로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에서 transmission이라고 해서 무언가 변환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trans라는 접사는요, across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across라고 하면 무언가를 가로질러서라는 의미거든요. 왜 우리 cross라고 하면 이러한 십자가를 뜻하고 A가 붙어 있으면 방향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로질러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trans예요. 자, 두 번째, meet라는 의미가 send의 의미로서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보낸다라는 것은 전달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Transmit은 동사로 전송하다 혹은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구문에서 볼게요. Transmit the information. 자, transmit는 뭐다? 트랜스가 가로질러서란 뜻이고 미트가 보내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송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녀가 소년한테 무언가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정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내다. 둘 다에도 쓸수 있는 동사가 transmit라는 동사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ransmit the information. 자, 참고로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요,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볼게요. The device transmits the information wirelessly. 자, 여기에서 the device는 장치라는 뜻이고, transmit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송하다였죠. 이 장치는요, 정보를 전송해요. 자, 그런데 와이어라고 하면 선이란 뜻이죠. 그런데 list 소리내서 지금 발음해 볼게요. The device transmits the information wirelessly.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The device transmits the information wirelessly.
0: 네, 여기서 포인트는 transmit the information. 정관사 더를 약하게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좀 강하게 발음하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transmit는 전송하다, 뭔가 보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admit이라는 단어는요, 이 at라는 것이 전치사 to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어느 쪽으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접사이고요. 다시 한번 meet는 보내다예요.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쉽게 말해 받는 입장에서는 들여 보내주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 즉 입학을 승인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학생을 뭐한 거예요? 그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승인하고 입학을 허가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인정하다 혹은 승인하다.

0: 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admit, admit, admit는 그쪽으로 무언가를 보내다. 그래서 학생을 입학시키다. 받는 입장에서는 승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장으로 볼게요. 그림에서 이미지를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admitted라고 나와 있어요. 자, admitted는 인정을 받은 혹은 허가받은이어서 아무래도 어떤 대학에 지금 합격을 받았나 봐. 자, 그래서 admi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볼게요.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다시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은 입학을 허가했어요. 자, 이거 말이 되나요? 다시 학생들은 승인했어요. 학생들이 승인했어요. 자, 뭔가 말이 어색하죠? 학생은 승인한 게 아니고 대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 분사, 수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승인한 게 아니라 승인을 받은이란 뜻의 형용사 성질의 과거 분사로 모아서 to college, 대학에 뭐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 입학을 승인받은 학생들. 이렇게 어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볼게요.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increased. 자, the number라고 하면 얘들아, 어떤 숫자를 뜻해요. 숫자 혹은 어떠한 것의 수치라는 의미이고요. 학생들의 숫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학생들의 숫자가 admitted, 승인했어요. 승인했어요. 어디로? To college increased. 대학으로 증가했다. 자, 얘들아, 의미가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맞아요. 뭔가 의미가 이상하죠. 자, 그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구 덩어리. 그래서 학생들의 숫자, 이 부분이 주어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학생들의 숫자가 승인했다. 얘들아, 숫자가 승인할 수 있어요? 숫자가 입학 허가를 했다. 말이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admitted라는 과거 동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 문장엔 주어 하나에 동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에서의 본동사는 increased, 이 아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admitted to college라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원래 문장 해석은 뭐다? 학생들의 숫자가 increased,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요, 앞에 나와 있는 students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 성질의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admit의 동사 변화, admit, admitted, admitted로 갔을 때세 번째 자리에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대학으로의 입학받은, 다시 대학으로 입학 승인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mit은 뭐다? 이쪽으로 보내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승인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이 문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increased.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admitted to college 이 부분에 admitted까지 티드까지 이렇게 발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요. admitted to college, admitted to college increased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또 확인해 볼게요.
1: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increased.
0: 네,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increased.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의 ed는 과거 분사, 뒤에서의 ed는 과거 동사까지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 단어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permit이라는 단어는 앞에 per라는 것이 through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through라고 하면 무언가를 통해 혹은 무언가를 관통하여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meet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통과시켜서 보내다라고 의미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왜 우리가 흔히 국경과 국경 사이에 있는 검문소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0: 자, 검문소에서는 사람들의 이렇게 허가를 패스해주는 그런 허가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곳을 통과해야만 갈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통행을 허가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뭔가 통해서 간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요. 허가 혹은 허가증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앞에서 이미지로 본 것처럼 자,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콱 찍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허가한다, 용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a travel permit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앞에 관사 a가 붙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명사가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명사 앞에서만 붙어 있는 아이가 관사이기 때문에요. travel도 당연히 명사이고, permit이란 아이도 명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travel permit, 바로 여행 허가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장으로 볼게요. You can apply for a travel permit for security. 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신청할 수 있다? A travel permit은 여행 허가증 혹은 뭔가 통행증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security는 안전성이죠. 뭔가 안전이란 의미여서 안전을 위해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per라고 하면 penetrate, to penetrate, 관통하는 거, 그다음에 meet는 보내다라고 해서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런 의미를 떠올리면 조금 더 오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 우리 소리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You can apply for travel permit for security.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You can apply for a travel permit for security.
0: 네, 여러분도 이 문장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 보시고요. permit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submit이라는 단어는 영어권 나라의 학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sub라고 하면요. under, 아래란 의미가 있고, meet는 밑에래라고 해서 보내다라는 거여서 뭔가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제 제출을 할 때,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요, 뭔가 교무실에 들어가서 혹은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과제 제출할 때문 아래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 이런 걸좀 떠올리시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아래로 보낸다라는 것은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뭔가 전쟁 상황에서 적에게 선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무언가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어서 복종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무언가에게 권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바친다라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내민다라는 것은 역시 제출하다라는 공식적인 의미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뭔가 제출하고 건네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요. 제 보고서를 제출해라 혹은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문장으로 볼게요. She submitted a report to the committee. 자,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던 동사 앞에 she라는 주어만 붙여 보았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내드라 뭐냐면요. 그녀는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복종했습니다. 의미가 뭐가 더 맞죠? 자, 우리가 서밋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를 볼 때는요, 전체 문장에서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위원회라는 곳에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된 핵심어는 리포트죠. 뭔가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서를 가지고 복종하다. 이 말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서밋을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무언가를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썼구나.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서 submit. 자, 이 단어를 소리난 대로 발음하게 되면 submit이지만 이 b 사운드가요,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submi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과거 동사로 submitted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지금 소리내서 함께 발음해 볼게요. She submitted a report.

0: to the committee. 다시 She submitted the report to the committee. 자,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지 쌤이 지금 원어민 소리 들려줄게요.
1: She submitted a report to the committee.
0: 네, 자, 여기선 그래서 뭐다? Submit은 제출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 단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문제에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emit라는 단어에서 앞에 이를 볼게요. 자, 이 이에 어떤 뿌리를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X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X라고 하면 바깥으로 라는 out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meet는 역시 보내다이니까 바깥으로 무언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깥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뿜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밖으로 내보내다, 바깥쪽으로 멀리 보내는 것. 그래서 emit란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배기가스를 배출하다라고 했을 때 혹은 유해물질을 방출하다라고 했을 때 emit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보일 거예요. 이 단어 발음도 꼭 기억하시고요. 생긴 것은 뭐예요? 볼게요. 자, 생긴 것은 emit처럼 보이지만 원어민들 발음은요, emit, emit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발음이 e로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다? 바깥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내뿜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문으로 볼게요. emit exhaust gas. 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영어로는 exhaust gas라고 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방출하다는 emit exhaust ga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문장으로 가볼게요. Cars emit exhaust gas. 자동차들이 뭐예요? 맞아요. emit, 방출합니다. 무엇을? exhaust gas라고 하면 배기가스를 방출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 참고로 emit의 명사 형태는요, emission이라고 이러한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근 셉트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무언가를 취하다라는 뜻이었죠. 영어로는 take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vocabulary clear 두 번째 시간이었었는데요. 어근 meet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이번엔 PD로.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favorite 선생님,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cartoon을 보면서 다양한 표현 많이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1: 'Days. What's up?
2: Oh, well, you can't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1: Really? Tell me everything.
2: Oh, hold on a minute. Hello?
1: Oh, my. I think he's in love.
2: Oh, yeah. Let's meet there. Okay, see you later.
1: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2: We're in the some.
1: Some. How do you ride an island?
2: We're not a couple yet.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1: Oh,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Ugh.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s, let me know. I can help you.
2: Thanks, Christine.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Dating costs a lot of money.
1: Hey! Do you think I'm a bank?
2: I'm just kidding. Kidding!
0: 네, 여러분. 요즘 약간 로맨스 코미디 다이얼로그 너무 재밌죠? 근데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이 케빈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있는데 케빈이 늘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크리스틴이 한번 물어봅니다. You seem really happy these days. What's up? 너 요즘 기분 너무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케빈은 Oh well, you can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있잖아, 내 소개팅 blind date 정말 잘 된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은 Really? Tell me everything. 정말? 얘기해줘, 얘기해봐. 그러자 케빈이 Hold on a minute. 전화가 오네요. Hold on a minute. 잠깐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Hold on a minute. 잠깐만. 잠깐만이라는 뜻인데요.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Hold on a minute. Hold on a minute. 잠깐만. 전화를 받네요. Hello. 그러자 크리스틴은 Oh my. I think he's in love. 쟤 진짜 사랑에 빠졌나 봐. 케빈이 지금 Oh yeah, let's meet there. 거기서 만나시죠. See you later. 네, 이따 봬요. 크리스티,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지금 사귀는 거야? 둘이 물어보죠. 그러자 케빈은 We're in the sum. 우리 썸 타는 중이야. 그러자 크리스티는 Some? How do you ride an island? 섬을 어떻게 타? 섬? We're not a couple yet. 우리 지금 커플이 아니야.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그냥 알아가는 단계? 그러자 크리스틴은 Oh,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Have something going on. 그렇죠? 자, some은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고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some을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ome 아닙니다. have something going on. something에서 유래된 것 같은데요. 네, some은 아니고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 let me know. I can help you.

0: 혹시 연애 상담이 필요하면은 꼭날 알려줘. 내가 꼭 도와줄게. 그러자 케빈이 Thanks, Kristen.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좀좀더 빌려줄 수 있니? Dating cost a lot of money. 아, 데이트 비용 진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달려가면서 Hey, do you think I'm a bank? 내가 은행인 줄 알아? 너 일로 와. 그러자 케빈이 I'm just kidding, kidding.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좀 빌려줄래? 네, 여러분. 오늘 카툰 재밌었나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좀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1: 내가 할 거야. 필요해 주세요.
0: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1: 난 내가 할 거야. Hold a minute. 잠깐만. 내가 할 거야. Hold on a minute.
0: 오, 정확했어요. Hold on a minute. 잠깐만. 따라해볼까요? Hold on a minute. Hold. Very good. 비슷한 표현 또 있죠?
1: Wait a minute.
0: 따라해볼까요? Wait a minute. 한 번 더. Very good. 세 번째 유사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1: Wait a second.
0: Bingo. Wait a second. 한번 해볼까요? Wait a second. Wait a second. 베리 굿. 처음부터 한번 봐볼게요. Hold a minute. 잠깐만. Hold on a minute. 잠깐만. Wait a minute. 잠깐만. 그리고 wait a second. 잠깐만.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꼭 외워주세요. 외국에서는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오케이. 자, 이제 이 핵심 표현을 가지고요. 만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You seem really happy these days. What's up?
3: Oh, well, you can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2: Really? Tell me everything.
3: Hold on a minute. Hello?
2: Oh, my! I think he's in love.
3: Oh, yeah? Let's meet there. Okay, see you later.
2: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3: We're in the some?
2: Some. Like, how do you ride an island?
3: We're not a couple yet.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2: Oh,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Oh,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s, let me know. I can help you.
3: Thanks, Christine.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Dating costs a lot of money.
2: Hey, do you think I'm a bank?
3: I'm just kidding. Kidding!
0: 네, 여러분. 오늘의 Kevin's Cartoons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한 가지만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Hold on a minute. 잠깐만. Hold on a minute. 아주 좋아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며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도 out 관련한 표현들 한번 볼 건데요. 어떤 게 나오는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Hey, do you want to go to the gym to work out? 야, 너 헬스장에 운동하러 갈래? Why not? Let's cross the street. 오, 좋지 뭐. 우리 그럼 길 건너자. Awesome. Make sure you watch out for incoming traffic. 좋았어. 너 저쪽에서 오는 차들 조심해야 한다. 자, 이렇게 뭔가 친구들끼리의 운동을 가고자 하는 훈훈한 대화. 그치, 운동은 참 좋은 거니까, 그쵸? 여튼 뭐 그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W로 시작해서 out으로 끝나는 친구들인데요. watch out 같은 경우는 뒤에 for 사용해서 뭐뭐를 조심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서 선생님이 for를 괄호치고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요 둘 다 out의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게 살짝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workout 같은 경우는

0: 운동하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지?
1: 선생님, 왜? 워크아웃이 왜 운동하는 거죠?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게 밖에서 몸을 움직여서 뭔가 나의 칼로리를 소모한다? 처음엔 그런 느낌이었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땀을 쫙쫙 빼고 정말 뭔가 지방을 막 버닝 시키고 그런 느낌으로 의미가 이렇게 찬찬히 찬찬히 이렇게 퍼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크아웃을 그냥 운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밖에서 일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질 때가 많으니까요. 워크아웃은 그냥 운동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Do you want to go to the gym? 너 헬스장, 체육관 가고 싶지 않아? To work out. 운동하러.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요런 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클래식한 예문입니다.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I work out every day. 이렇게 하면 나 매일 운동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workout이 매일마다 밖에서 일한다는 건가? 그 뜻이 아니라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현재는 딱 픽스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워크아웃을 운동하다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건데요. 참고로 나중에 이제 막 고3, 막 이제 대학교 가면은 워크아웃에 뭐 수행하다 등등의 다른 의미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워크아웃 운동하다부터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워치아웃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듣기 평가가 아주 좋아하는 워치아웃! 맨날 나오죠. 그래요. 조심해!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Watch out은 왜 조심해가 됐냐면요. Watch가 보는 거죠. Out이 선생님이 바깥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완전 막 이렇게 완벽히 그런 느낌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봐, 완전히 봐 라고 생각을 하면 조심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Watch out을 쓸 때는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에요. 차가 슝 지나가거나 아니면 앞 사람이 촥 다가오거나 이런 급박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주로 워치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 그런 뜻입니다. 파파파 조심해!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죠. Make sure you watch out. 너 조심하는 거 확실히 해라. 라는 뜻이고, for 하면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Incoming 하면 다가오는 이란 뜻이고, traffic은 교통이죠. 그래서 여기서 traffic이라고 하면 뭐 차, 트럭, 뭐 버스 이런 거 전부 다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Watch out! A truck is coming! 조심해! 저기 트럭 한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watch out은 이런 급박한, 굉장히 뭔가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일 것 같을 때 워치아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문장이 가장 워치아웃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Workout 같은 경우는 운동하다.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땀 쫙쫙 빼고 칼로리 태우고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Watch out은 저거 보고 완전 주의 제대로 해라. 이런 뜻에서 조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게요. 믹스 앤 매직 퀴즈 타임! 자, 오늘의 내 문제는 어떤 걸까요? 1번부터 볼까요? 같이 운동하자! 자,

0: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Let's work out together. Let's work out together.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너 어제 헬스장에서 운동했어? 자, 요즘은 학생들도 어린 친구들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공부할 때도 운동을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 워크아웃 들어가야겠죠. 물론 과거 시제지만 이미 여기 need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형 워크아웃 넣으시면 되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Did you work out at the gym yesterday? Did you work out at the gym yesterday? No, I didn't. 선생님 어제 운동 안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뱀을 조심하세요. 가끔가다 특히 미국에 이렇게 막 풀숲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삼각형 표지판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Watch out for snakes.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For 뒤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대상이 온다는 거 기억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Watch out for snakes. Watch out for snakes.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컴퓨터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조심하는 거니까 watch out인데 뒤에 그쵸 for도 넣어야죠. 왜냐면 지금 그냥 watch out으로 끝난 문장이 아니잖아요. for이 나와야 뭘 조심해야 될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for도 여기 넣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You'd better watch out for the computer virus. You'd better watch out for the computer virus.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1: Hey, do you want to go to the gym to work out? Why not? Let's cross the street. Awesome. Make sure you watch out for incoming traffic.
0: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W로 시작해서 out으로 끝나는 표현들 봤습니다. 첫 번째 건 workout이었죠. 운동하다. 밖에서 땀 쫙쫙, 칼로리 쫙쫙. 그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watch out. 조심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에 뭘 조심할지를 말하고 싶다면 for 넣어서 watch out for.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아웃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웃 시리즈 이제 끝이 거의 보이고요. 곧 뒤에 on 시리즈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동사하고 전치사 결합으로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nglish. E N G L I S H.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 A T H E M A T I C S.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0: S-C-I-E-N-C-E. Science. Science.
1: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subjects, 과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가 학교 가면 여러 과목을 공부해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English. 영어죠, 당연히. 친구들, English에는 항상 앞에 대문자 E로 시작해야 돼요. Do you like English? It's my favorite. 그 다음은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긴 단어인데요. 우리가 짧게 math라고 해도 돼요. Mathematics. Next is science,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Scie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영어, English. 잘했어요. 끝에 쉬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English. Very good. 수학. Mathematics. 한 번 더. 아 소리 날 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Mathematics. Excellent. 과학. Science. 앞에 SC로 돼 있지만 K 발음은 안 나요. Scienc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science.
1: 이제 같이 예문을 배워볼까요?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영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Oh, really? I knew it.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가장 좋아하거든요. 자, 무엇무엇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할 때는요. 무엇무엇 is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영어가 가장 좋죠? 같이 말해봐요.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Perfect. Next, my mathematics teacher is very smart. 내 수학 선생님은 매우 똑똑하셔. 여러분, 수학 좋아하나요? 자, 수학, mathematics, 또는 짧게 math라고 해도 돼요. Now, it's your turn. My mathematics teacher is very smart. Wow, and you are very smart too. Good job. In science class, we learned about the weather. 과학 시간에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배웠다. Wow, that sounds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네요. 자, in science class, class는 수업 시간, 수업이란 뜻이에요. We lea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배웠다. 오, 여러분, 오늘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요. Now, it's your turn. In science class, we learned about the weather. 와우, 이제 이런 긴 문장도 굉장히 잘하네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Art. A-R-T. Art. Art. Music. M-U-S-I-C. Music. Music. History. H-I-S-T-O-R-Y. History. History.
1: Okay, our next word is art. 미술 또는 예술이란 뜻이에요. Do you like art class? Art 좋아하는 친구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Next is music. 음악 또는 곡이란 뜻이에요. Music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나요? 피아노, 리코더, 아주 재밌어요. Music. Next is history. 역사란 뜻이에요. History 수업에는 우리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History.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미술, 예술, art. 자, R 발음을 다시 굴려서 말해볼게요. Art. Good job. 음악, 곡, music. One more time. 뮤직이 아니라 music. Very good. 역사, history. 다시 해볼까요? History.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Art. Art. Music. Music. History. History.
1: Now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Art class is always fun. 미술 시간은 항상 즐거워. 맞아요. We can draw and we can paint a lot of pictures. Wow, I love art class. Okay, now it's your turn. Art class is always fun. Very good. I played the recorder in music class. 나는 음악 시간에 나는 리코더를 연주했다. 호호호. 여러분, 리코더 해본 적 있나요? 소리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같이 말해봐요. I played the recorder in music class. Good job. Okay,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History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역사는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야. I agree.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Most interesting. 자, 흥미로운이 interesting인데요. Most가 앞에 나오면 가장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흥미롭대요. 와우! 고급 표현 하나 배웠는데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istory is the most interesting subject. Wow,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English. English. Mathematics. Mathematics. Science. Science. Art. Art. Music. Music. History. History.
1: 친구들, 오늘은 과목 subjects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오늘의 미션이 있는데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도와주는 것?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는 알고 있죠? 바로 help, help. help는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라는 꼬리가 붙어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예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도와주는 것처럼요. 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문장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긴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Playing the piano is fun. 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playing. Playing은 더 이상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닙니다. 연주하는 것,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playing the piano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동사 자리에 is를 썼네요. 왜 그럴까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쓰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적어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명사는 보통 혼자 오지 않고 뒤에 the piano처럼 친구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laying the piano 전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완성하고 있죠.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동명사로 시작하고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의미 덩어리를 우리는 동명사구라고 할 거예요. 동명사구 주어가 오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alking with friends. 여기서도 talking with friends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명사구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make가 아니라 makes 단수 형태로 동사를 적어준 거죠.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퀴즈 풀어볼게요.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자,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이네요. 그러니 watch,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watch에 ing 꼬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Watching the stars is my favorite thing.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이때 동명사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is를 적어줬어요. 바로 앞에 the stars. Stars는 복수 명사이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watching the stars 동명사구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로 적어줘야 돼요. 2번, 엄마랑 요리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 이번에는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cook, 요리하다에 우리 ing 꼬리를 붙여서 요리하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cooking, 그 다음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니까 with mom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Cooking with mom makes me happy. 여기도 makes 동사 단수 형태로 써줘요. 3번. 아침에 달리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를 줘. 아침에 달리는 것. 달리다는 run인데 run에 ing 꼬리 붙여줘야죠. run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 붙여줍니다. Running in the morning gives me energ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를 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명사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들을 기억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동명사는 과거, 그리고 경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걸 해봤더니 즐겁더라. 그래서 즐긴다는 걸 알게 되죠? 과거에 하던 경험을 끝내는 거고요. 과거에 해봤더니 싫어요. 그러면 avoid, 피하거나 mind, 꺼리게 되죠. 그리고 keep.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고요. suggest, 제안은 보통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좋더라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과거 혹은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I enjoy playing soccer.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살펴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의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My hobby is drawing.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drawing, draw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형태가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waking up early. 가장 어려운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이렇게 waking, wake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후 보어 자리에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하는 거야. Her favorite hobby is. 자, 비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로 적어줘야 될까요? 동사 형태 그대로는 보어 자리 쓸수 없습니다.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쓸수 있거든요. 대신에 sing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주면 보어 자리에 올수 있죠. Her favorite hobby is singing. 다음 2번. 그의 일상은 저녁 먹고 조깅하는 거야. His routine. 그의 일상은 이제 저녁 먹고 조깅하는 것 채워볼게요. Jog. 조깅하다. Jog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명사로 바꿔서 jogging after dinner.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Jog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서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 붙여줬네요. 3번. 내 목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My goal is 그 뒤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뭐라고 할까요? Learn 동사를 그대로 적어주면 안 돼요. 보어 자리니까 learn에 ing 꼬리를 붙여서 learning a new languag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도와주는 것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적어줄 건데요. Help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죠? Help를 명사로 바꿔줄게요. Helping, 도와주는 것. 이렇게 helping my friends 전체가 동명사구 주어라서 동사 자리에는 makes 단수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Helping my friends makes me feel happ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스러우면 애매하고, 이기스러우면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강 학교 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나요?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subject, 과목입니다. subject, 과목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연필 들고 같이 한번 써봐요. S, U, B, J, E, C, T. 읽을 때는요, subject. 의미는 과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나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과목들을 통틀어서 subje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한번 넣으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music is a fun subject. music is a fun subject라고 했는데요. music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과목이죠. 따라서 음악은 재미있는 무엇이다? 과목이다 가 되겠네요. 한 문장 더 살펴볼게요.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공부하는데 다섯 개의 이것을 공부한대요. subject는 과목이니까 과목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다섯 개의 과목을 공부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subject.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과목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cience. science. 과학인데요. 우리 이 단어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science, s, c, i, e, n, c, e. 읽을 때는요, science. science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의 뒤에 사람을 뜻하는 IST만 붙이면 과학자라는 뜻이 돼요. science는 과학, scientist는 과학자. 이렇게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우기 연습 해볼게요. 첫 번째, science is really fun.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라고 했네요. 이것은 정말 재미있어. science는 뭘까요? 과학이죠? 과학은 정말 재미있어. 자, 우리 한 문장 더 볼게요. I want to be a scientist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scientist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죠. 이때 scientist의 의미는 과학자입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science라는 단어 기억하셨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mathematic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athematics, 줄여서 math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mathematics는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M, A, T, H, E, M, A, T, I, C, S. 읽을 때는요, mathematics라고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같이 써봐요. M, A, T, H.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math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주 쓰는 경향도 있어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athematics is very easy 라고 했는데요. Mathematics가 아주 쉽다 하고 했네요. 무엇이 쉽다? 수학은 아주 쉽다 가 되겠네요.
Mathematics는 수학입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I study math every day. I study math every day 라고 했네요. 나는 매일 무엇을 공부한다? Math니까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I study math every day.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쌤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과목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살펴볼게요. 먼저 영어를 나타내는 English. English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Korean이라고 해요. 역사라는 과목은 Hist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과목은요, PE라고 하고요. 이 PE는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라는 과목은 Social Studies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다음에 나오는 Word Review까지 놓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 번 복습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난 중이 나라에서 온 중이 요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 뭐해? 인사 안 하고.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고 있었다고? 아, 그럼 같이 들어야지. 우와, 이건 무슨 연주지?

0: 목소리구나. 정말 듣기 좋다. 아, 그럼 여러분, 오늘은 피아노를 잡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한번 영어로 배워볼까요? Yes, please.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미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피아노를 같이 잡아볼까요? To fold piano, you need a black and white piece of paper. 한쪽은 검정, 다른 쪽은 흰색인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가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자, 먼저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접어주세요. Fold the cross. 두 번을 반으로 접기 할게요. Unfold once. 한 번만 펼쳐주세요. Fold to the center line. 양쪽을 가운데 선을 향하여 접어주세요. Rotate.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You see top two corners? 이 날개의 모퉁이가 보이시죠? Fold out.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And then unfold. 이렇게 펼쳐줄게요. Now open up each side. 양쪽을 이렇게 펼쳐서 flatten down. 납작하게 눌려줄게요. Repeat that. 됐나요? Now see this part will become the keys. 건반이 될 거예요. 접어 올려요. Fold up. And fold this white part in half. 반으로 접어내리세요. Unfold. 펼쳐서. Fold in half again. 다시 윗부분만 반으로 접어주세요. Now pull the key part. 건반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건반이 완성되었습니다. Now, fold the sides. 양쪽 벽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려 볼게요. 차라! Your precious piano is complete. 여러분의 소중한 피아노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리가 잘 나는지 들어볼까요? Wanna play it?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와우! 오늘 밤에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대요. There's a piano recital. 이거 봐, 관객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It's a very large crowd.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너무 기대된다. So excited. 나는 피아노 연주회에 가요. I go to a piano recital. 나는 피아노 연주회에 가요. I go to a piano recital. 우와, look at the stage. 무대를 한번 봐. There's the light, 조명도 있고. There's the piano. 당연히 피아노도 있네요. 어, 그러면 오늘의 피아니스트는 누구지? Who is it? Who is it? 너무 기대되잖아. 궁금해. 바로. 짜잔. 우와. He's the pianist of today. 오늘의 피아노 연주자는 바로 거미 피아니스트네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해요. The pianist plays the piano.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해요. The pianist plays the piano. 우와, 연주 너무 듣기 좋은데?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걸? 피아노 연주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It is very touching. 연주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It's very touching. 와, 연주가 끝났어요. He finished playing. Woo! Woo! Woo! Bravo! You did great! 사람들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치네요. 정말 감동을 주는 연주였어요. It was so touching.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쳐요.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쳐요.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정말 감동적인 무대. 감사합니다. Thank you, pianist spider.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자, 여러분, 거미 피아니스트 연주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 go to a piano recital. I go to a piano recital. The pianist plays the piano. The pianist plays the piano. It is very touching. It is very touching.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0: 음, it's so moving. 난 아직도 연주에 심취해 있어. The quiz! The quiz! 아, 맞다. 복습할 시간이죠? 여러분, 복습 퀴즈 잘 떠올려 봅시다. 나는 피아노 연주회 가요.
2: I go to a piano recital.
3: I go to a piano recital.
0: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해요.
2: The pianist plays the piano.
3: The pianist plays the piano.
0: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2: It is very touching.
3: It is very touching.
0: 청중들이 박수를 크게 쳐요.
2: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3: The audience gives a big hand.
0: Wow, that was fantastic. 여러분, 어려운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습까지 잘 마친 여러분들에게도 give a big hand. 박수를 크게 쳐주자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 다녀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일하고 계시던 엄마께 빨리빨리 밥 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더니 엄마께서 한 말씀 하시네요. 아유,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Please wait a moment.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We'll be late.
2: Hold on. I don't see the ticket.
1: Oh, where did you put it? We really have to go. Hurry up and find it.
2: Ugh!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Stop rushing me! It's making it harder for me.
1: Oh, we can't get in the theater, even if we are a little late.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
2: Oh,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1: Is it in the bag you were holding yesterday?
2: I know it's not in there. I'm sure I took it out. Oh, I found it!
1: I told you so. If it weren't for me, we would have only seen the second part of the musical.
2: That's true. Thanks. But you do know that if I didn't buy these tickets, we wouldn't be able to see the musical at all. Right?
1: We're gonna be late. Come on.
2: Ok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순간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뭐 자동차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이 물건이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틴이 찾지 못하는 그 물건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재미난 카툰 보면서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뮤지컬을 보러 가려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크리스틴은 뭘 하는지 보이지 않네요. 케빈이 아 우리 늦겠어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Hold on, I don't see the tic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don't see the ticket. 티켓이 안 보여. 자, 이 표현은요. I don't see, 뭐뭐가 보이지 않는다. 즉,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찾을 수가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I don't see grandma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안 보여, 즉 여기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I don't see any stars. 별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하늘에 별이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티켓이 안 보이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못 찾는 때. 아니 어디다 놓은 건데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Hurry up and find it.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찾으라고 빨리빨리. 케빈이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크리스틴이요. 좀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기다려봐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입니다. Hold는 잡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Your, 너의 horses, 말들을 입니다. 힝, 이 말이요. 말들이 훅 튀어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라. 즉, 좀 기다려봐. 성급하게 굴지 마, 재촉하지 마.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 hold your horses 입니다. 우리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문장 함께 해볼게요. Hold your horses. 붙여서 노란 부분 강조하고요. Hold your horses. 재촉하지 마. 가만 좀 있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 그렇게 나한테 빨리빨리라고

재촉하면 찾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런데 아이 조금 더 늦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고. We might have to go in during intermission이라고 하네요. Intermission은 이렇게 공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게 생겼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이 we might have to라는 표현 잘 보면은요. might 부분이 뭐뭐 해야 할지도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 수도 있어라는 이제 추측이고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붙어서 we might have to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We might have to walk there. 우리 거기까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 또는 we might have to start over. 우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느낌 아시겠죠? 아, 이러다 우리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I'm sure I put it on the desk. 분명히 책상 위에 뒀었는데 이상하다. 어제 그 가방에 넣어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 없어. I'm sure I took it out. 분명히 티켓 확인하려고 꺼냈었거든. 이두 문장 분명히 잘 봐주세요. 이 분명히가 I'm sure입니다. I'm sure 하고 문장을 넣으면요. 분명히 뭐뭐다. 분명히 어떠어떠하다라고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I'm sure I turned the lights off 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불을 껐다고 이런 뜻이고요. I'm sure you've met him. 아, 너그 사람 분명히 만나봤어. I'm sure이 나는 확신한다 라는 뜻이라서요. 문장에 붙어서 분명히 무엇이다 이런 문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분명히 내 가방에서 꺼냈. Oh, I found it. 가방에 있었던 거 맞네요. 어휴, 그렇다고 했잖아. 우리 이러다가 2부밖에 못 보겠어. 막 투덜투덜 거리죠.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알아야죠. 크리스틴이 애초에 표를 사지 않았다면 뮤지컬을 아예 못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케빈, 빨리빨리 가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말싸움을 하고도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는 두 사람. 진짜 친구 맞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좀 기다려봐. Hold your horses. 다른 표현들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열, 화낼 때 있잖아요. 아, 열 올리지 마. Keep your shirt on. 말 그대로 네 셔츠 그대로 입고 있어라. 벗어 제끼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Keep your shirt on. 우리 이 문장 대화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맛집에 갔는데 대기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참다 못한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하네요. 야야야, 열 올리지 마. 어떡해요? Keep your shirt on. Keep your shirt on. 그런가 하면요, 몰아붙이지 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Don't push me. 말 그대로 나를 밀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Don't push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고학년이 되었다고 전과목 학원에 문제집까지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엄마. 엄마, 저좀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떡해요? Don't push me. Don't push m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좀 기다려봐, 재촉하지 마, 이런 표현 배워봤죠. 우리 don't push me, 몰아붙이지 마도 있고요, keep your shirt on도 있고, hold your horses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0: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1: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why, because, PE, outdoor activities 이렇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y.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 why예요. why는 왜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why만 물어볼 수도 있고 why, 왜 너는 뭐뭐 하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긴 문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why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보통 because 하고 시작해요. because는요,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야 라고 문장을 열어주거든요. 또는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because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 because가 포함된 부분은 문장 속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 because,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려주는 말. PE. PE는요, Physical Education의 약자예요. 친구들 과목 중에서 체육이 바로 Physical, 신체적인 Education, 교육.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수업이에요. Door, 문의 바깥이니까 야외의라는 뜻이 되겠네요. Activity. Activity. 이 말은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말로 activity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말로도 어떤 활동을 activity라고 영어말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발음할 때는 activity, activity 이렇게 발음하면 훨씬 자연스럽다. 자, 그럼 대화 볼게요. 남자아이가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무엇 무엇 물어보는 거. What 물어보는 말. 무엇이니? Your, 너의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 뭐야? 물어봤더니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여자아이는 music, 음악을 좋아한대요. 과목 중에서. Why do you like music? 왜 음악이 좋은데? 나왔죠. Why 시작하고 do you, 너는 like, 좋아하니, music, 음악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because, 보이죠 친구들? Why 물어봤더니, 봤더니 because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I like to sing songs,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 because 문장이 원래는요, I like music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인데요. 앞에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빼버리고 간단하게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줄여서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왜냐면 난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구나. I like PE. 너는 체육 좋아하는데. Why do you like PE? 너는 체육 왜 좋아하는데? Because 또 나왔죠. I like outdoor activities.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맞아요. 밖에 나가서 뛰고 몸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체육 수업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체육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7, 87 들어가서 77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영어 문장 완성! 끝까지 알아봐요.
2: Why do you like music?
1: 배운 내용 그대로죠. Why? 왜? 먼저 물어보고 Do you like music? 너는 음악을 왜 좋아하니?
2: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1: 이유를 말해주는 문장 Because I like to sing songs.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
2: Because I like to read books.
1: Because 문장 한 번 더 나왔어요. Because I like to read books. Books. 왜냐하면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2: Because I like to draw pictures.
1: 또 나왔죠. Because I like to draw pictures. 왜냐하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2: Because I like fiction books.
1: 아하. Because I like fiction books. Fiction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이다.

0: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1: 대문장 because I like outdoor activities. 왜냐하면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아요. 이젠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음악 수업이야. 응, 좋아해. 응,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오키도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6 들어가 봐요. 뭔가 과목 얘기, 왜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겠지.
2: What is the next class?
1: 다음 수업은 뭐야? 반 친구인가 봐. 다음 수업은 뭐야? 물어봤네요. 음악 수업이야? 그러면 It's music 하면 되겠지. It's music. 어렵지 않고.
2: Yay, it's my favorite class.
1: 펭수 음악 좋아하는구나.
2: Do you like music?
1: 너는 음악 좋아하니? 그러면 나 어떡해요? 좋아해. Yes, I do. 또는 Yes, I like music. 둘 다 되겠지? Yes, I do. 물어보겠지?
3: Great.
1: 왜 좋아하냐고?
2: I enjoy singing songs in music class. Do you like to sing songs?
1: 아하, 자기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음악 시간이 좋대요.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나도 응,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Yes, I like to sing songs. 펭수가 했던 말 그대로.
2: Well, I want to hear your song.
1: Yay.
2: Oh, it's time to start a music class.
1: Let's go.
3: Let's go.
1: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outdoor activities 나왔으니까 야외 활동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야외 활동의 종류 알려줄래? Outdoor activities. Cycling. 자전거 타기. Hiking. Rock climbing. 암벽 등반. Surfing, surfing, camping, gardening, 정원 가꾸기. 와, 정말 많죠? 일단 밖에서 하는 건 다 야외 활동이에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Cycling, 자전거 타기. Hiking, 등산 같은 거. Rock climbing, 암벽 등반. Surfing, surfing, 그리고 camping. 그리고 gardening, 정원 가꾸기까지 정말 많은 야외 활동이 있네요. 친구들은 어떤 활동 좋아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why, 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묻고 because 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이런 대화 세트를 배워봤어요. 실제로 우리 많이 쓰는 문장이거든요. 친구들도 이유를 묻고 답하는 과정 한 번 더 연습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 friend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Ready?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3. Tuesday. Who is she?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0: 자, 우리 친구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review, 복습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Oh, there are four animal friends. 여기 보니까 동물 친구들이 넷이 있어요, 그쵸? Rabbit, cow, kangaroo, and elephant. 자, 요런 동물 표현들도 잘 기억해주세요.

0: 기억나죠, 그쵸? 자, 근데 각자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래서 기분이 좀다 다른 것 같아요. And they're holding their national flag. 그들의 국기를 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온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을 써서 우리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일단, 나의 친구는 my friend라고 할수 있겠죠? This is my friend, kangaroo 라고 하면 이건 나의 친구 캥거루예요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건 뭐뭐예요 라고 할 때는 this is 뭐뭐라는 표현을 쓰죠. 그쵸? 자, 그리고 he 하고 she 요거 기억나죠?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 라고 표현을 하면 그, 그녀라는 뜻이 돼요. 자, he is from Australia 라고 하면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어요 라는 뜻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는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때 from 쓰는 거 기억나죠? 자, favorite color 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라고 할 때는 His favorite color is yellow 라고 하는 거죠. 자, his favorite color 라고 했는데 만약에 친구가 여자다 그러면 her favorite color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는 거 기억나죠? Sad. 자, 아까 우리 다 각자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Sad가 슬픈이죠. He is sad. 네, 그는 슬퍼요인데 그녀가 슬플 때는 she is sa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라고 할 때는 I like my friend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 좋아하죠? I like my friend.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제 이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V가 들어가네요. 아까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때 뭐뭐 컬러라고 했죠? 맞아요. favorite. 자, favorite spelling. 처음부터 해볼까요? F로 시작하겠네요. A 발음이니까 A가 오고요. favorite. 그 다음에는 O, writ, 여기는 R-I-T-E, 맞아요.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She is 땡땡 인디아라고 했어요. 인디아는 인도거든요, 인도. 그러면 아, 그녀는 인도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디 어디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A, color를 쓸까요? B, is를 쓸까요? 아니면 C, from을 쓸까요? 그쵸, from. From이 들어가야 돼요. 잘했어요. 와, 이렇게 복습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Very good, everyone.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a variety of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unique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bject.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ngland. 맞아요. 영국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n egg cup. It's a cup for an egg. In England, people put a boiled egg in this cup. Then they eat it. 영국에서는 삶은 달걀을 이렇게 egg cup에 놓고 달걀의 윗부분을 깨서 먹어요. An egg cup is from England.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Korea. 맞아요. 한국의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망태기. It's a traditional Korean bag. It's a bag. A long time ago, Korean people made these out of straw. 예전에 한국 조상들은 지푸로 망태기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em as bags. 그리고 가방으로 사용했어요. A 망태기 is from Korea.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Egypt. 맞아요. 이집트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papyrus. This is a paper-like material from a plant. A long time ago, Egyptian people made these out of plants.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식물로 파피루스를 만들었어요. They used this as paper. 그리고 종이처럼 사용했어요. Papyrus is from Egypt.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hat. 모자예요. A nun is from Vietnam.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물건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Switzerland. 맞아요. 스위스 물건입니다. What's this? It's a drum. It's a musical instrument. 악기예요.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독특한 물건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objec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3: 1번. 다음 중 스위스의 물건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Egg cup. 2번 hang drum 3번 papyrus 네. hang drum
2: People play this with their hands. This sounds like a bell. 손으로 연주하는데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A hang drum is from Switzerland.
3: 2번 한국의 물건인 망태기의 재료를 고르세요. 1번 straw 2번 paper 3번 plant 네. straw
0: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이제는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됐죠? 자, 아까 네 마리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토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토끼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봐요. 자, 이건 나의 친구 토끼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This is 나의 친구? My friend. 그리고 토끼니까? Rabbit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문자인 이유는 토끼 자체가 이 친구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철수다. This is my friend 철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토끼는 어디에서 왔나요? 한국 국기를 들고 있죠, 태극기. 그래서 she is from Korea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토끼 친구는 핑크

0: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일 것 같아요. 자, her favorite color is pink. P-I-N-K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또 우리 토끼 친구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그쵸? 그녀는 기쁘다. She is happy. 맞아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쓸 때는 he로 바꿔줘야 되는 거, she를 꼭 기억해 주세요. She is happy. Very good. 우리 친구들, 토끼 친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좋아요, 이 말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I like my frien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스펠링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많이 써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써봤잖아요. 요거를 쓴 거를 한번 듣고 따라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About my friend. 자, 따라해보세요. This is my friend, Rabbit. She is from Korea. Her favorite color is pink. She is happy. I like my friend. 너무 잘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또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friends 였죠? 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써볼 수 있다 였는데 잘했어요. 근데 우리 토끼 친구에 대해서 했잖아요. Friends, S부터 있죠. 복수니까 또 여러분들도 따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써보는 시간 가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보는 거 잘해봤는데 여러분 많이 써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uesday. Feelings and emotions.

0: emotions.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1: 우리 첫 번째 거우 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오늘 왠지 되게 귀여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얘 뭘 것 같아, 얘들아? 아, 수달입니다. 얘들아, 수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자, O-T-T-E-R. Otter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Otter.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얼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랍니다. 얼얼이 아니라 Otter. Otter. 오케이, 끝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딱 끊어줘야 돼요. Otter. Otter. 오케이. 자, how many otters? 자, 몇 마리가 보여요? Two otters. 지금 두 마리가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otter, 수달은 굉장히 happy 해 보여요. Happy otter.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 그물 들고 있는 otter는 sad. 뭔가 좀 슬퍼 보입니다. 그쵸? One happy otter and one sad otter.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자, 일단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선생님이랑 힌트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오, 일단 쌤이랑 이 표현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나?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 너 오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이 통문장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지, 그쵸? 자, 오늘 내 기분은 어떠니? How are you? How are you? 쌤이랑 배웠잖아.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 그랬지? 자, 오늘 너 기분은 어때? How are you? Hey!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물어본다면 자, 이 수달은 지금 기분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happy 해 보이죠? 그래서 나 오늘 굉장히 행복해. 나 오늘 행복해. 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빠밤. 그러자. I'm happy. 너무 간단하지? One more time. I'm happy. I'm happy.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I'm happy 라고 할 수 있겠죠? I'm happy. 근데 얘들아 옆에 otter, 수달을 보세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쌤이랑 배웠죠? 자, 너 괜찮아? Are you okay? 이거 할 때 Are you okay?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One more time. Are you okay? 자, 우리 친구들. Are you okay? 할 수 있겠죠? 자, 너 어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달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나 오늘 좀 슬퍼. 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나 오늘 슬퍼. 자, 슬픈 영어로 S-A-D, sad 라고 하죠. 나 오늘 슬퍼, 나 슬퍼.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am sad 라고 할 수 있겠죠. I am sad. 방금은 I'm happy 였다면, 방금 이 수달은 정말 슬퍼요. I am sad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upset 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sad는 슬픈이라는 단어라면, upset은 속상한 기분이 안 좋은 뭔가 언짢고 당황스럽고 이러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담은 게 upset입니다. 슬픈은 그냥 막 울 것 같은 감정이고 upset은 속상한 기분이 안 좋은 이란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upset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수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라고 해볼까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영어로 don't be upset. Don't be upset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쌤이랑 배웠지?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또 happy라고는 단어가 또 이 수달 아래에 있네요. happy 뜻이 바로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수달이 뭔가 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짜잔! What makes you happy? 라고 하네요. 자, what makes you happy? 자, happy는 행복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 하게 되면은 널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너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싶을 때 이 문장 쓰면 되겠죠?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happy? 뭔가 좀 친구 수다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쌤이랑 배웠던 네 가지 표현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Quiz time number one. Don't be. Okay.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otter, 이 수달은 좀 기분이 어때 보여요? A. Happy? B. Upset. 뭘것 같아? I'll give you 3 seconds. 1, 2, 3. 정답은 upset입니다. upset이 바로 속상한이란 뜻이었죠? 이 수달 굉장히 upset 해 보여요. Don't be upset. Alright? 자, number 2 볼게요. 너 오늘 상태는 어때? 너 오늘 기분이 어떻니? 라고 선생님이랑 배웠던 통문장 기억합니까? 자, 이거 한번 unscramble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일단 대문자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쵸? How 나옵니다. How,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뭐가 오지? Are, 그 다음에 you. How are you? 끝에 물음표까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하는 거 쌤이랑 배웠죠?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플레이타임. 자, 역할극 시간입니다. 그림 속에 나왔던 수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짜자잔! 빠밤! Okay, two otters 보여요. One happy otter, one sad otter.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Okay, 짜잔! 자, 쌤이 먼저 물어볼게. How are you? How are you? 무슨 뜻이야? 너 기분이 어때? 너 상태가 어떻니?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지? One more time. How are you? Hey, how are you? Okay.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수달, 기분 좋은 수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오늘 기분이 행복해! 라고 할 수 있겠죠? 행복한, 영어로 뭐지? 그죠? Happy가 들어갑니다. I'm happy today. Today는 오늘이니까 나 오늘 행복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연기를 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 수달입니다. 행복한 수달. 오케이? 시작! I'm happy today. 시작! I'm happy today.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A니까 또 물어봐야겠지? 버범! Are you okay? 자, 이 슬픈 수달한테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자, 그럼 이 수달, 이 슬픈 수달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Okay? I am. 자, 슬픈이 영어로 S-A-D, sad 들어가야겠죠? I am sad. 해봐, 시작. I am sad.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upset이란 단어가 뭐였지? 속상한, 좀 기분이 언짢은 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라고 할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자, don't be upset 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다시 해볼게요. Don't be upset. 너무 속상해하지 마. Don't be upset. Don't be upset. 라고 선생님이 걱정하는 두루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쌤이랑 배웠는데 짜잔! 그랬더니 알겠어.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가 최고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Okay, you're the 입니다. 자, 근데 최고가 영어로 뭘까? 쌤이랑 이거 배웠었죠? 최고. 쌤이 우리 친구들을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영어로. B-E-S-T, best죠. 그래서 너가 최고야. 날 걱정해주다니. Okay, you're the bes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Okay, you're the best. Okay, 자, 따라한 거 맞죠? Okay. 자, 나 마지막으로

0: What makes you happy? 라고 쌤이 물어볼게요. What makes you happy? 무슨 뜻이었지? happy는 행복한 이란 뜻이었으니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야? 라고 쌤이 물어볼게. What makes you happy? 너가 너무 슬퍼 보이는데 What makes you happy?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짜잔! 이 수다리 보니까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 슬픈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해볼게요. 음식은 영어로 food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Food makes me happy. 시작! Food makes me happy. 잘했습니다. 아, 음식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였구나. 쌤이랑 좀 비슷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배운 표현들 따라해보세요.
1: Upset. Don't be upset. Happy. What makes you happy?
2: How are you?
1: I am happy.
2: Are you okay?
1: I am sad.
0: Ju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Feelings는 기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쌤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3: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3: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과제나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한 적 많죠? 오늘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위한 정보인지 물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0: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Tuesday. It's for my science project. I can talk about finding information onlin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차다! Here's the picture. Wow! So we see many, many pictures of pandas, right? 우리 판다에 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지금 이 친구가 판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나 봐요. 그럼 우리 먼저 정보, 정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네, 무언가에 대한 정보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조금 긴 단어지만 차근차근 발음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 검색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저기 맨 왼쪽에 이 돋보기 그림이 있고 search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search는 검색하다, 찾아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search search search 검색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막 찾아볼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search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그림에 이 타자기가 보이네요. 키보드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 키보드에 타자를 막 치는 이 행위를 type라고 합니다. 자, 입력하다, 타자를 치다는 type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type type type very good. 그리고 이 지금 또 옆에 보면은 노트북에 science project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project는 뭐죠? 과제, project. 뭔가 내가 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project, project, project.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1: What is it for?
2: It's for my science project.
1: Okay, just type panda here.
2: Wow, so much informati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넘어가 볼게요. 짜잔! I need information about 땡땡. 그럼 여기에서 I need는 뭐죠? 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information은 우리 아까 배웠어요.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bout는 뭐뭐에 대한. 그래서 information about 땡땡 하면은 땡땡에 대한 정보. 나는 이 땡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어요. 아, 나는 뭐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이 빈칸에 판다라는 단어를 넣어볼까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Very good. 자, 따라해보세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Good. 그러면 우리 판다 말고 우주에 대한 걸 검색하고 싶어요. 우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볼까요?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라고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또 프랑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볼까요? 아, 프랑스로 여행을 가기 전에 프랑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겠죠?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네,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0: It's for 땡땡. 자, 여기에서 it's for는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표현은 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 쓰이는 것이야. 이건 뭐뭐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찾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it's for 여기서 it's는 it is 이것은의 줄임말이고 for는 뭐뭐를 위한. 그래서 it's for 이것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빈칸에 무엇을 넣어볼까요? 내 과학 과제. 내 과학 과제에 필요해. 아까 그 판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는 내 과학 과제에 쓸 거야. 이 과학 과제에 필요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It's for my science project. 내 과학 과제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Very good. 자, 과학과제 말고 내 숙제에 필요해 라는 말은 It's for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네, 그러면 이거는 아, 내 친구한테 줄 거야. 내 친구를 위한 거야라고 말을 해볼까요? It's for my friend. Very good. 따라해 보세요. It's for my friend. It's for my friend. It's for my friend.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의 last expression으로 가보겠습니다. Just type 땡땡 here. 네, 여기에서 just는 그냥이죠. type는 입력하세요. 타자에 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뭐뭐라고 입력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판다라고 여기 입력하면 돼라고 알려주는 말,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다를 이 빈칸에 넣어서 just type panda here. 네, 따라해 보세요. just type panda here. just type panda here. just type panda here. Excellent. 우리 판다 말고,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니까 your name 하면 되겠죠? Just type your name here. Just type your name here. Just type your name here.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단어를 여기에 입력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Just type the word here. Just type the word here. Just type the word here.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Just type panda here. Just type panda her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우리 또 판다 사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판다에 대한 정보를 막 검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판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I need 땡땡 about pandas. 자, 그럼 이 빈칸에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보가 뭐였을까요? 3, 2, 1. Information 였습니다. 그래서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네, 따라해 보세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Very good.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librarian이 그건 어디에 쓰려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What is it for? Repeat after me.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어디에 쓰려고? 내 과학 과제에 필요해요. 네. 그래서 땡땡 my science project. 이 문장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학 과제를 위한 것이에요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3, 2, 1. 네. It's for.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It's for my science project였죠? 자, repeat after me.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science project가 아니라 내 숙제 필요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3, 2, 1. 네. It's for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Excellent.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그냥 판다 라고 입력해봐 라고 설명해 줍니다. Okay. Just, 땡땡, panda here. 자, 이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세요. 3, 2, 1. type 였죠? 입력하다. 타자를 치다. 그래서, okay. Just type panda here. Okay. Just type panda here. Okay, just type panda here. 네, 그러니까 와 판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Wow, so much information. Wow, so much information. Wow, so much information.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수업에서는 인터넷 검색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또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It's for my science project.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제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types of interviews, 인터뷰의 종류들인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도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그 면접 때 이 표현들을 썼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르바이트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 아나요? 맞아요. 바로 part-time job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기억하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Tuesday.

0: Here i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we are at a cafe. 지금 카페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보니까 there is a girl. 지금 이 여자애가 she's wearing an apron. 앞치마를 입고 지금 종이를 들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같은데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이 남학생이 이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해서 지금 면접을 보러 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지원하다라는 뜻은? apply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터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 남자아이가 저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기술, 능력, 재능은 skill. skill입니다. 자, 보니까 주문서가 이렇게나 길어요. 이 주문서를 다 외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 보니까 지금 쟁반 위에 다섯 개 음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I think he's strong. 자, 무엇을 들다, 나르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carry, carry.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볼게요.
1: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2: Because I enjoy making coffee.
1: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2: I have good memory skills and can carry many drinks.
0: Are you ready to focus on? 여러분, focus on time입니다. 오늘 배울 패턴들을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입니다. Why did you? For this cafe job. 자, 여러분, why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면 뜻은 당신은 왜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은 왜이 카페 일자리에 지원했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지원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방금 배웠죠? What was it?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바로 apply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했나요? 과거형이죠. 여기서 why did you 부분의 did가 과거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당신은 왜이 일자리를 선택했나요?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선택했나요? 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선택하다 라는 단어는 choose입니다. Let's read. Why did you choose this job? Why did you choose this job? Good. 다음 표현입니다. What do you have for this job? 자, 이거는요, what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뒤에 do you have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읽어볼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기술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방금 배웠죠? skills입니다. Let's read.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One more time.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Great.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강점이 있나요? 자, 여러분, 강점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랑 배워볼 거예요. 바로 strengths라는 단어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한번더 단어 읽어볼까요? 강점은 strength. Very good.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을 읽어볼게요. What strengths do you have for this job? What strengths do you have for this job?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have good skills and can many drinks. 아, 지금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기술들, 능력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자, 표현으로 한번 볼게요. I have good 뒤에는 명사, 그 다음에 and can,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요. 너무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자, I have good 하고 명사 부분까지만 끊어서 먼저 보시면 돼요. 저는 좋은 무엇무엇이 있다. 그리고 and, 그리고 can이 힌트죠. 무엇을 할수 있다. 능력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저는 기억력이 좋고 많은 음료를 나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과연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기억력이 좋고입니다. 자, 기억력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바로 memory skills입니다. 우리 memory는 기억이고요. skills랑 같이 쓰게 되면 기억력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는 많은 음료를 나를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할수 있어요는 can. 그 앞에 이제 나를 수, 나를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나르다, 무엇을 들다라는 단어. Can you remember? Start with C. C로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Carry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기억력이 좋고 많은 음료를 나를 수 있어요. I have good memory skills and can carry many drinks. I have good memory skills and can carry many drinks.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바꿔서 한번더 읽어볼 거예요. 저는 고객 응대 능력이 좋고 손님들을 공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능력 skills가 있는데 어떤 능력이라고요? 고객 응대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customer service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can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어떤 동사일까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우다라는 단어 help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I have good customer service skills and can help them politely. I have good customer service skills and can help them politely.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What skills do you have? What skills do you have? I have good memory skills. I have good memory skills. Good job, everybody!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It's time to upgrade your English skills! Let's review!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지금 part-time 인터뷰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할까요? 함께 풀어봐요. Why did you... For this cafe job. 아, 우리 카페 사장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카페 일자리에 왜 지원했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 지원하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What is it? 맞아요. 바로 apply였어요. Let's read.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One more time.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Good. 자, 그러니 우리 지원한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Because I enjoy making coffee. 뭐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만드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Because I enjoy making coffee. Because I enjoy making coffee. Good. 다음 질문이죠. What do you have for this job? 아, 이 일자리에 당신은 어떤 기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skills입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은 이 일자리에 어떤 기술, 능력이 있나요?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0: 하나요. I have good and can many drinks.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우리 주문을 외울 수 있는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바로 good memory skills. 그리고 많은 음료를 나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can 뒤에 나르다 라는 단어 carry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고 많은 음료를 나를 수 있어요. Let's read. I have good memory skills and can carry many drinks.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손님 응대는 customer service. customer service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다는 help예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have good customer service skills and can help them politely. 저는 고객 응대 스킬이 능력이 좋고 그들을 공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까요? I have good customer service skills and can help them politely. 한번 더. I have good customer service skills and can help them politely.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Guys, what did we learn today?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바로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우리 아르바이트는 영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Part-time job이었어요. 자, 오늘 배웠던 질문, 문장들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단어들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습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back to All in One 정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할 생각에 아주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Tuesday예요. 화요일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끌어당겨보자, 얘들아, 오케이? 자, Tuesday는 뭐하는 날이죠? 읽기하는 날이에요. 읽기는 영어로 reading 되겠습니다.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쌤이랑 재밌게 한번 reading 해보자. 자,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였지? 선생님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바로 ice cream flavors였어요. Week 23. Ice cream flavors. Ice cream flavors. Ice cream flavors.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 나왔고요. Flavors가 무슨 뜻이었을까? Flavor는 맛이야. 그래서 ice cream flavors 하면은 아이스크림 맛들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아이스크림의 이 다양한 맛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때? 너무너무 재밌겠지?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의 컨셉은 뭔 것 같아요? 쿠키 앤 크림입니다.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어제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 다섯 개 한번 리뷰 해볼까요? 바닐라가 영어로 쌤 저 알아요. 바닐라는 영어로 바닐라예요. 아, 맞긴 하지만 제대로 발음하면 vanilla였지요. Vanilla, vanilla. One more time. Vanilla, vanilla. 자, V이기 때문에 윗니로 아랫 입술을 통통통 튀겨줘야 돼. V, V, V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해보자. V, V, V. Vanilla, vanilla. 오케이? 좋아요. 초콜릿은 선생님 저 알아요. 초콜릿은 초콜릿이에요. 그렇지만 chocolate이라고 발음하기로 했죠. Chocolate. Chocolate. 앞에 C-H-O-C의 강세가 들어가서 chocolate.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chocolate. 오케이? 캐러멜은, 얘들아, 캐러멜은요. 바로 caramel이라고 그랬죠? caramel. 어떤 사람들은 caramel라고 합니다. 그건 선생님도 어려워. caramel. 자, 선생님은 caramel라고 합니다. caramel. caramel. 좋아요. 그리고 호불호가 아주 많이 갈리는 mint chocolate chip. 맞아요. 다시 one more time. mint chocolate chip. 선생님은 이거 완전 호예요. 너무 맛있어요. 자, 다시 한번 mint chocolate chip. 맞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 앤 크림은요? 영어로도 쿠키 앤 크림이지만 발음 어떻게 해요? Cookies and cream. 쿠키 앤 크림이 아니라 cookies and cream. cookies 할 때 땡긴다고 생각해. cookies and cream.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before you read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자. 뭐가 뭐예요? I see an ice cream stand. 아이스크림 가판대가 뭐예요? 이 아저씨께서 무슨 아이스크림들을 가지고 계시나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거 무슨 맛이지? What flavor is this? That's right. It's cookies and cream. 그 다음 이거는 vanilla flavor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ocolate flavor도 있고요.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는 mint chocolate chip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caramel. 어떤 사람은 caramel. caramel 맛도 있어요. 다 맛있겠다. 이거 다 가져와서 막 먹고 싶다. 그쵸?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질문 들어보고 올게요.
1: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Ice cream makes me happy.
0: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라고 나왔네요. I'm in the mood 하면은 나는 오늘 뭐뭐뭐뭐 할 기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늘 뭐 할 기분일까? For something sweet today. 오늘 굉장히 뭔가 달달한 것이 땡기는 하루래요. 달달한 것이 먹고 싶은 기분이래요. 왜 다들 그런 날 있잖아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나 오늘 좀 달달한 게 땡겨. 이렇지 않나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나 오늘 좀 달달한 게 먹고 싶은 기분이에요. One more time.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오,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안 해줬구나. Sweet는,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sweet는 바로 달콤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난 오늘 달콤한 걸 먹고 싶은 기분이에요. 입니다. 모두들 다 이런 하루가 있지요? 자, 그 다음은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아, should는 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오늘 get 해야 된대, 뭘 오늘 사야 된대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라 그러네요. 어우, 선생님도 오늘 we should get some ice cream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0: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ice cream. Ice cream. Alright? 딴딴딴딴. Ice cream. Okay. 자, 그 다음은요.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나왔어요. 자, perfect가 뭘까?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It's the perfect day. 오, 이것은 완벽한 날이래. 뭐하기 완벽한 날? For chocolate ice cream.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에 딱 완벽한 날이라는 거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에 완벽하지 않은 날은 없는 것 같아. 늘 먹고 싶어서. 그쵸? 자, 다시 해볼게요.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좋아요. 오늘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라 그러네요. 왜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으면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We should get. 우리는 get 해야 돼. 뭘 사야 돼. 뭘 산다. 아니면 cookies and cream. 쿠키 앤 크림도 해야 돼. with chocolate too. 초콜릿이랑 함께. 우리는 초콜릿과 함께 쿠키 앤 크림도 get. 사야 돼요. 라 그러는 거죠. 선생님, 오늘 컨셉이 오늘 cookies and cream이잖아요. 선생님이 cookies and cream을 좋아하거든요. 자, 해볼게요.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우리 초콜릿과 함께 쿠키 앤 크림도 사야 돼. 시작!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그렇지요. 한 가지만 하면은 좀 아쉽잖아, 그쵸? 자, 그 다음은요. Ice cream makes me happy. 아이스크림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Ice cream makes me happy. 선생님도 아이스크림이 선생님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우리 친구들입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퀴즈 타임 해볼게요, 얘들아. 빠바밤. Number one. What am I in the mood for today? 자, 오늘 뭘 할 기분이라 그랬죠? Something salty. Salty가 뭐야? 짠이란 뜻이에요. 뭔가 좀 짠 게 땡긴 날도 있잖아. Okay? Something spicy. 좀 매운 걸, 매운 걸 먹을 기분이라 그랬나? Something sweet. 달달한 걸 먹을 기분이라 그랬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빠바밤.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자, 오늘 뭐 먹을 기분이라고요? Something sweet. 자, 좀 달달한 걸 먹을 기분이라 그랬죠? 잘했습니다. Something sweet. 자, number two는요. What flavor of ice cream is perfect for the day? 자,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기에 완벽한 날이라고 그랬죠? Vanilla, vanilla, chocolate, 그 다음에 mint chocolate chip. 아, 셋 중에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빠바바밤.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무슨 맛을 먹기에 최고의 날이에요? 완벽한 날이에요? 바로 chocolate였습니다. Chocolate ice cream.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항상 행복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았지? 자, 이번에 그럼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Ice cream makes me happy.
0: Hey, 어때? 선생님이랑 수업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날이지. 쌤도 계속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쌤이 아까 I'm in the mood for 하면은 나는 오늘 뭐뭐 할 기분이에요 라는 뜻이었죠. 자,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난 오늘 단걸 먹을 기분이에요. 달달한 걸 먹을 기분이에요. 시작.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잘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날이 하나쯤 있잖아요. 한 번쯤 있죠. 자, 그 다음은요.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자, should는 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 해라는 거죠. 달달한 게 땡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겠죠?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친구들 잘해. We should get some 아이스크림. 그렇죠. 달달한 거 땡길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지? 그 다음은요.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자, 얘들아. perfect가 뭘까?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완벽한. 그래서 It's the perfect day for 하면은 뭐뭐 하기에 완벽하다란 뜻이에요. 오늘은 뭘 하기에 완벽한 날이래? For chocolate ice cream.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잘했어요. 그 다음에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자, 초콜릿만 사기에 너무 아쉬우니까 선생님의 오늘 컨셉인 cookies and cream도 같이 사자고 하지요. 우리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함께 cookies and cream도 사야 돼! 라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잘했습니다. 두 가지 맛 정도는 해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ce cream makes me happy. 아이스크림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 Ice cream makes me happ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아이스크림 얘기해가지고 먹고 싶지, 얘들아. 하지만 꼭 참아야 돼. 오케이? 자,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내일 우리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나는 그레이스. 어제 정말 멋진 마술 공연을 하나 봤어. 상자 안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마술사가 얍! 하고 외치고 나니까 어떤 남자가 상자 안에 손을 넣었을 때 갑자기 거기서 사과가 나오는 거야. 정말 멋있지? 나도 마술사가 한번 되어볼까? 언어 마술사가 되어서 문장을 뿅! 하고 나타내고 싶은데, into와 down 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가 헷갈려.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level 1의 김내 선생님.

자, 우리 오늘은요, 방향전치사 배우는 첫 시간인데요. 우리 여태까지 전치사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위치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명사 앞에 쓰여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재 90쪽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A부터 시작할게요. Up 그리고 Down이라는 방향 전치사인데요. 뜻은 어디 어디 위로 또는 어디 어디 아래로 이런 뜻입니다. 자, Up, Down. 선생님이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가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화살표 위쪽 방향.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아래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나타내죠.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up 그리고 down 각각의 의미는 위로, 아래로 기억해 주시면서 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cat walks down the stairs fast.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the cat. 그 고양이는 walks, 3인칭 단수 주어니까 walk에 s 붙었군요. walks, down the stairs fast. 자,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요? down, 아래로, the stairs, 계단 아래로 빠르게 걸어간다. 자, up, down 중에서 down이라는 방향 전치사가 사용되니까 계단이긴 계단인데 계단 아래로 걸어간다라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up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된 예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self-check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 monkey jumped up the tree to catch the bird. 자,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The monkey jumped up the tree to catch the bird. 자, 무슨 뜻이냐면요. 그 원숭이는 jumped up 하면은 위로 뛰어 올랐다. 자, 어디로 뛰어 올랐어요? 나무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bird. 그 새를 잡기 위해 나무 위로 뛰어 올랐다. So jumped up. Jumped up. up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니까 뛰어 나무 위로 뛰어 올랐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p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The little boy rides his bike down the hill. 자, 주어. The little boy rides 여기 s 붙어 있죠? 동사. The little boy가 주어이니까 동사 s 붙었고요. 무얼 타나요? His bike down the hill. 자, down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어린 소녀는 그 언덕 아래로 그의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up, down이 사용되니까 각각 위로, 아래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어디나요? His bike. 그의 자전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나타내니까 his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방향 전치사를 알려줄게요. 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nto 그리고 out of라는 두 가지의 전치사를 알려줄 건데요. 각각의 뜻은 어디 어디 안으로, 어디 어디 밖으로,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into는 하나의 단어이고 out of는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밖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The baker takes the cookies out of the oven. 자, 그 제빵사는 쿠키를 오븐 밖으로 꺼낸다라는 뜻이죠. 밖으로 꺼낸다. 뭘 보면 알수 있어요? out of. 자, 다시. The baker, 그 제빵사는 takes the cookies out of the oven. 자, 꺼내기는 하는데, 쿠키를 꺼내긴 하지만, 밖으로.

오븐 밖으로 꺼낸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out of the oven 이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self-check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 해석해 보기. 1번. The man put his hand into the box. 주어. The man. 선생님. The man이 주어면 puts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나 봐요.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해석 먼저 보여주고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장은요. 그 남자는 그 상자 안으로 그의 손을 넣었다. 넣었다 뭐예요, 여러분? 과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put. 선생님, 이거 동사 원형 아니에요? 선생님이 중요해서 별표 하나 일단 달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해주세요. 자, put. 동사 원형 같아 보이는데 왜 넣었다? 과거로 얘기하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동사 원형, 그리고 그것을 과거로 바꿨을 때, 과거 시제로 바꿨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뭐, walk, 걷다, 였는데, walked 하면, 걸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where 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where. 자, 이것은, 뭐, 입는다, 입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were 이라고 형태가 바뀌면서 입었다 라는 과거 시제죠. 그런데 이 put 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동사 원형과 과거 시제가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the man 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puts 라고 해야 하지만 넣었다 라는 과거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put 이라고 그냥 적어준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put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그라미 별표 해두시고 아, put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또 하나 더 있죠? His 그의를 나타내는 his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 The man put his hand. 그 남자는 그의 손을 넣었습니다. 어디로요? Into the box.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방향 전치사는 into죠. into.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안으로. 아까 up과 down 그리고 into, out of는 다릅니다. up, down은 위로, 아래로지만 into, out of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안으로, 밖으로.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자 안으로 그의 손을 넣었다라고 할 때는 The man put his hand into the box.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2번. She pulls her books out of her backpack. 자, she pulls, 자, 이번에는 S가 붙었네요. Her books out of her backpack. 그럼 해석은요. 그녀는 그녀의 배낭에서, 그녀의 배낭에서겠죠? her이니까요. Her books out of her backpack.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먼저 해석이 되고 있죠. 그녀는 그녀의 배낭에서 그녀의 책들을 꺼낸다. out of가 밖으로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밖으로라는 뜻이 없는데요, 해석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배낭에서 그녀의 책들을 꺼내는 게 뭐예요? 밖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꺼낸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out of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nto 그리고 out of라는 전치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from과 to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귀여운 그림이 하나 있죠? 자, from은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to는 어디 어디로라는 뜻입니다. 자, bees move from flower to flower. bees, 벌들은 주어죠. move, 이동한다, 동사입니다. from flower to flower. 자, from과 to가 있고요. flower가 두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냐면요.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한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귀여운 꿀벌이 있죠? 자, 밑에는 뭐예요? 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벌은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꽃 위에 있는데, 이쪽 노란색 꽃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꽃에서 꽃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from 꽃에서 to 꽃으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From flower 할때이 flower은 지금 앉아 있는 파란색 꽃이고요. 이동해서 옮기려고 하는 꽃은 이 노란색 꽃이죠. 그래서 to flower. 여기에 나오는 flower은 아, 노란색 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to 하면 어디 어디에서. to는 어디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좀더 살펴볼게요. 자, 1번. The airplane doesn't come from Germany. 주어는요? 그렇죠. The airplane doesn't come from Germany. from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doesn't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뭐해 줄 말이었죠? 그렇죠. Does not. Does not의 줄임이었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비행기는 독일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 not이라는 부정의 표현이니까 않는다가 되었고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으니까 독일에서, from Germany, 독일에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The airplane doesn't come from Germany.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지를 적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This is his first journey to France. 자, 이것이 프랑스 로의 그의 첫 번째 여정이다. 자, his 반가운 우리가 아는 표현 나왔네요. His first journey to France. 자, to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요? 프랑스 로의 아까는 에서였잖아요. From Germany. 근데 to France는 프랑스로 가는 것이죠. 가는 방향.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로의 그의, 그쵸? His니까 그의 첫 번째 여정이다. Journey,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France,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F를 사용해 줬네요. 그런데 from과 to는 전혀 다른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뜻이구나라고 잘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For 앞에 별표 하나 그려주세요. 자, 딱 봐도 지금 뜻이 굉장히 여러 개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자, 어디 어디 행의, 어디 어디를 향해, 무엇 무엇을 위해, 무엇 무엇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for입니다. 일단 우리는 방향 전치사를 이번 유닛에서 배우게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가지 어디 어디 행의, 어디 어디를 향해 이런 것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밑에 두개 뜻으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무엇 무엇을 위해, 무엇 무엇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일단 예문 먼저 살펴볼게요. This is the flight for Washington, D.C. 이것은, 자, is니까 무엇 무엇이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무엇일까요? The flight for Washington, D.C. 자, for이라는 방향 전치사가 사용되었으니까 이것은 워싱턴 D.C.로 향하는, 그쵸? 위에 있는 어디 어디를 향해라는 뜻이 사용되어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편이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비행기 사진이 아니라 웬 뜬금없이 꽃다발로 고백하는 그런 사진이죠? 자, 이것은요. 선생님이 더 자주 쓰인다고 했던
이 밑줄 친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This is for you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This is for you. 여기서의 for 무엇무엇을 위해, 무엇무엇을 위한의 뜻입니다. 자, 해석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for 같이 사용됐지만 해석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이네 가지의 뜻을 여러분 모두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달았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셀프 체크로 넘어가 볼까요? 1번. The train at platform 3 is for Chicago. 아, the train. 우리가 배웠던 반가운 at이 있군요. 여러분, at 어떤 전치사예요? 그쵸? 시간 전치사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치나 장소 전치사로도 as 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문장에서는 어떤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train at platform 3. 그렇죠. platform 3라는 구체적인 지점, 장소,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위치나 장소 전치사로 사용된 at입니다. 자, 그럼 해석은요. 3번 승강장에 있는 그 기차는 시카고 행이다. 시카고 행이다. 어떻게 알수 있죠? 그렇죠. for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the train at platform 3 is for Chicago 하면 3번 승강장에 있는 그 기차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시카고로 향하는 시카고 행 기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전치사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He left for New York this morning. He left for New York. 자, for 한번 체크해 주고요. This morning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 아침이라기 하기 이 아침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뉴욕으로 떠났다.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뉴욕으로 가는 거니까 for New York이라고 해줬습니다. For New York. 그리고 떠났다. 떠났다죠. 그래서 left가 과거형인데요. 원래 동사 원형은 leave, 떠나다입니다. 그런데 떠났다니까 left라고 다른 형태의 단어로 바꾸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A, B, C, D, grammar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 전치사를 배워보았는데요. 선생님과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들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아플까봐 선생님이 딱세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우리말 뜻은 뭔가요?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한다.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 라는 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Bees, move. flower, flower. 먼저, 꽃에서 하려면 여기에 어떤 전치사요? 뭐라고요? 그렇죠. From flower. 그럼 여기까지 이제 꽃에서라는 의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꽃에 있다가 꽃으로 이동하려면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 to 맞습니다. 그래서 from flower to flower 하면 꽃에서 꽃으로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The monkey jumped the tree to catch the bird. 자, 그 원숭이는 그 새를 잡기 위해 to catch the bird 먼저 나왔죠. 나무 위로 뛰어 올랐다. 나무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요? 그렇죠. jumped up the tree. jumped up. 위로.
가는 거죠. 방향이 jumped up the tree.

뭐 하기 위해서요? To catch the bird. 새를 잡기 위해서. 3번. He left, New York this morning. 그는 오늘 아침에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죠. 무엇을 써야 할까요? He left for New York this morning. He left for New York this morning 하면 그는 오늘 아침에 뉴욕으로 떠났다라는 의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방향 전치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재는 workbook으로 넘어가서 20쪽을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A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볼까요? 그녀는 그녀의 배낭에서 그녀의 책들을 꺼낸다. 그녀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갔는데요. 일단 그녀는 이렇게 끊어줄 수 있겠네요. pulls her books. 그녀의 책들을 꺼냅니다. 어디에서요? her backpack. 그녀의 배낭에서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up?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쵸. out of가 들어가서 she pulls her books out of her backpack 하면 가방에서 꺼내는 게 되겠죠. 2번. 3번 승강장에 있는 그 기차는 시카고 행이다. 자, 시카고 행, 시카고를 향해서 가는군요. The train. 그 기차 어디에 있는? At platform 3. 3번 승강장에 있는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시카고로 가는 거니까 앞에는 그쵸. The train at platform 3 is for Chicago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3번. 당신은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You can go to the top by stairs. 자, 당신은 갈수 있습니다. To the top. 꼭대기까지 위로 뭘로요? By stairs. 계단으로요. 그러면 선생님이 묶은 이 부분이 우리말에서는 어떤 해석이에요? 꼭대기까지 위로. 위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up. You can go up to the top by stairs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그 비행기는 독일에서 오지 않는다. 자, 일단 부정문이네요. The airplane, 그 비행기는 doesn't come,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독일에서. 자, 그럼 독일이라는 단어, Germany 여기 있으니까 독일에서라는 뜻이 되려면 들어가야 할 말은요? From Germany. 그래서 독일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5번 볼게요. 추워지면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으로 다시 날아온다. 자, 방향을 나타내는, 우리말 해석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 어디 있죠? 자, 북극으로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When it gets cold, 추워지면 Arctic terns,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뜻입니다. Arctic turns fly back. 다시 날아옵니다. The Arctic. 북극으로. 북극으로. 우리 아까 꽃에서 꽃으로 할 때, from flower to flower 이라고 했었죠? 그럼 빈칸에는요, to가 들어가야 합니다. When it gets cold, Arctic turns fly back to the Arctic 이라고요. 잘했습니다. 우리 B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1번. 이것이 프랑스로의 그의 첫 번째 여정이다. 자, this is his first journey.

프랑스로 가고 있어요. This is his first journey. France 앞에 오는 전치사는요? 그쵸. To France.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This is his first journey to France라고 하면 프랑스로의라는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제빵사는 쿠키들을 오븐 밖으로 꺼낸다라고 하면서 the o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줘야 하는데요. 알맞은 전치사도 들어가야 하겠죠. 자, 이 문장에서 방향을 알수 있는 것. 밖으로. 쿠키들을 오븐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Out of the oven. 라고 해주어야겠죠? The baker takes the cookies out of the oven. 3번 볼게요. 그 고양이는 빠르게 계단 아래로 걸어간다.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he cat walks the stairs fast. 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라고 한 부분에 어떤 단어요? 아래로. 그렇죠. Down. Walks down. The stairs fast 라고 하면 되겠죠? The cat walks down the stairs fast. 4번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루시를 방문한다. Many people visit Lucy all over the world. 자, 전 세계로부터 방문하는 거죠? From 다음에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완성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visit, 방문합니다. 어디를요? Lucy를.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라고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방향 전치사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복습하는 의미로 Today's Quiz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상자 안으로 그의 손을 넣었다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지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아,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1: 아.
0: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아. 제발 돈 터치미.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이거는.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출발!
0: 도전!
1: 더워. 오늘 멋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0: Your head?
1: hot because of the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I hate
0: You hate sticky
1: I
0: weather.
1: hate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You too?
0: Me too. Yeah. So,
1: Yeah.
0: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아,
0: 제가
1: 그러면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So,
0: 오.
1: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0: 브레인이죠.
1: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1: Yes.
0: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1: 네.
0: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1: 그렇구나.
0: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 I feel like.
0: I feel like. 이건 무슨 뜻일까요?
1: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0: 맞아요.
1: 예.
0: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1: 어허.
0: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gnore.
0: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0: 네.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오.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1: 아.
0: Right? 이거 예.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예.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1: She is ignoring me.
0: Me. Yeah. 그러면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Really? Oh, 이러면서, yeah. right?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1: Mm-hmm.
0: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1: Yeah.
0: 실패하다가 뭐예요?
1: 실패하다, fail.
0: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1: I am failing.
0: Right?
1: Yeah.
0: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oh.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1: Yes.
0: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1: yes.
0: know?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오.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Mm-hmm.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그쵸, 그쵸.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1: 네.
0: 혼자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네.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되어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1: 네.
0: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1: 내 셔츠가 스티킹
0: 뭘 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0: 오.
1: 스티커를 스티킹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에요?
1: 내 등에.
0: 그러면은
1: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0: back. 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오.
0: Yes,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아하.
0: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1: 그쵸?
0: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1: 네.
0: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0: 네.
1: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stuck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0: 네?
1: stuck이에요, 그러면? stuck. stick, stuck, stuck. 갈까요?
0: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1: 불안해요.
0: 아유, 틀리면 어떻습니까?
1: 맞아요.
0: 뭐.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1: 네.
0: Al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1: 그렇죠. 살짝.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거거든요.
0: 처음 본 거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스틱
1: 예.
0: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1: 보니까 to가 있네요.
0: to가 있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stick to 어디. 이렇게
1: yes.
0: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1: 아하.
0: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

0: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과거형으로. 아.
1: My shirt.
0: 그 shirt.
1: 아, the shirt. Stuck my back.
0: 아, 전치사가 하나.
1: Stuck to my back.
0: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진행형으로요.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아 stick to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g.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 있는 표현이에요.
1: Mm-hmm.
0: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말이 게.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아하.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0: 궁금해.
1: 안 돼.
0: 이게 아니에요. And,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어허.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네.
0: 자, 어떤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1: foggy.
0: Okay.
1: 네,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오!
1: 우와.
0: H-U, what is
1: M-I-D.
0: It? M-I-D.
1: 예.
0: Humid. Humid.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한번 만나서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1: 예.
0: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Humid는
1: 네.
0: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1: 네네.
0: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1: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1: 네.
0: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아,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y였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1: 네.
0: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쵸, 그쵸.
0: Sticky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1: 예.
0: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hate
0: 저도,
1: it when 그래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1: hate
0: 가능합니다.
1: When.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Alright, so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어, 나 너무 추우면 저는 너무 움직이길 싫잖아요. 네.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네.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The.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Mm-hmm.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네.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하나 더 남았는데요. Mm-hmm. 전적으로 공감한다.
1: 아하.
0: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more.
0: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1: 알아요.
0: 너무 이상해요. 네. 네.
1: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대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안 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테스트
0: 씨도요.
1: 참 좋아하세요. 예.
0: 네.
1: Uh-huh.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to.
0: to 뭐 한 것을? 무슨 to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아니라
1: agree to disagree.
0: Yes.
1: 예. 그러네요. 기억나네요.
0: 자,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1: 예.
0: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어?

0: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어글리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나겠죠.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예.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 그만큼 흔한 표현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1: 예헤.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1: 네.
0: Let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 yeah,
0: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네.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1: So
0: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
0: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네.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3: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자, 다음은요.
3: I hate it when
0: 평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 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0: the weather is humid.
1: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4: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4: Yeah. Oh, so hot.
1: Oh. Wow.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야.
0: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1: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1: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0: 네.
1: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0: 아하.
1: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얘들아, 안녕!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너네 혹시 미술 시간 좋아하니? 나 미술 시간에 이거 모자이크인가? 왜 종이 찢어서 붙이는 거 있잖아. 나 그거 너무 힘들었어. 진짜 대충 몇개 붙였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미술도 대충, 영어도 대충 하고 싶단 말이지. 난다 대충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얘들아, 혹시 너네 그림 좋아하니? 글쎄, 이 그림 있잖아. 이거 그린 사람, 이거 누구게? 이거 너무 어렵지. 이게 막 자신의 생각을 막 이렇게 스케치 해놓은 거라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대. 이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라는데, 아니, 딱 봐도 그냥 막 이렇게 낙서해놓은 것 같지 않아? 아니, 이게 이렇게 비쌀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너무. 내가 낙수한 건 얼마 안 하는데. 아마 누구도 안 사주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이 작품 중에서는 최고래. 이탈리아의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잖아. 그의 작품은 최고다. 이거 어떻게 말할까? His work is the 굿에다가 EST 붙이면 되겠지? Goodest. 아, 왜, 뭐, 어디가 틀린 거지? 나 더도 붙이.

시구 굿 이스트 했는데, 와, 선생님, 뭐가 틀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교급 배웠을 때, 그리고 최상급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데요. 어때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비교급은 ER 붙였다면, 최상급은 EST 붙이고, 아, 그런데요. 자, 지금 대충 레이디가, 비교급이랑 지금 최상급을 같이 배우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비교급에서도 불규칙 변화를 가지고 있던 단어들이 있는데, 최상급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 비교급에서 다루었던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 아, 선생님, 저 그거 다못 외웠어요. 했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또 다시 보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또는 가장 뭐뭐하게와 같이 해석한다. 그래서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가지고 최상급 만들어준다. 비교급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세 가지 이상의 범위에서 그중 최고인 걸 말한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요. 더가 나오죠. 유일한 최고의 것 하나니까 딱 그것만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관사 for를 앞에 붙여준다. 그리고 나서 잘 알고 있듯이 형용사 부사에 최상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붙인다? EST 붙인다. 두 번째, 앞에다가 뭘 붙인다? The most를 붙여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다. 그래서 최상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같이 해봤고요. 그 중에서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서를 어떻게 나타낸다? In이나 of나 그리고 어멍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첫 시간에 알려주었던 뭐예요? 키 순서. 자, 여기서 미나가 제일 커요. 미나 is the 붙여주고요. tall이라는 원급에 뭐 붙인다? EST 붙여주고요. 어디 어디에서? in class, 교실에서라고 어떻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급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은요,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는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최상급을 만들어준다? 단모음 같은 경우는 EST 붙여준다. 자, 단모음이란, 단음절이죠. 단음절 단어나, 뭐, 그 다음에, 이음절이나 또는 삼음절 빼고는 EST 붙여주는데, 음절이 많은 단어들은 무엇을 붙인다? The most를 붙여준다. 하지만 비교급에서 우리가 불규칙 변화 배웠어요. 어떤 단어? 여기 있는 이 단어 가지고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볼게요. The computer is the best invention in the world.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The computer 뭐예요? 주어죠? 컴퓨터가요. The best. 가장 최고예요. 어떤 좋은,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invention, 발명품이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라고 최상급 표현해줬죠? EST. 또는 the most를 붙이지 않는 최상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ood 또는 well이라는 부사죠. good은 형용사. 원래 good, well이라는 거에 비교급은 뭐예요? better. 그렇죠. better, 그다음 best라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가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돼요. bad 또는 ill이라는 거. 안 좋은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안 좋은은 뭐였어요? worse. 그쵸? worse. 가장 안 좋은은 worst라고 하고, 세 번째, 수량이

형용사 많은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many, much처럼 많은을 뜻하는 단어는 더 많은은 뭐였어요? more. 그 다음, 가장 많은은 most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little, 적은이라는 거죠. 양이 적은, 거의 없는 걸 말해요. little, 그 다음에 더 적은은 뭘까요? 바로 less였죠. less, 그 다음 가장 적은은 least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little, less, least.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비교급 할 때,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라고 했었죠? 그런데 최상급에서 또 나왔어요. 그때 못 외운 친구들 지금 요거 내용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1번. She did the worst on the test. 한번 여기 볼게요. 최상급 표현 밑줄 쫙 해볼게요. The worst입니다. worst는 bad. 그 다음 뭐예요? better? 아니죠. bad. 그 다음에 worse. worst예요. 자,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녀는 아주 최악이었어요. 최악으로 봤어요. 뭐를? on the test. 그 시험을 최악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시험에서 최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2번. This is the least crowded park in the city. 자, 그럼 in the city. 어디에서? 그 도시에서라고 지금 이쪽에서, 어디에서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This is the 주어 동사. 이것은 뭐다? The least crowded park입니다. Crowded은 뭐냐면, 붐비는 원래 crowd라는 동사에서 ed 붙이는 거예요. 붐비는 공원이에요. The least인데, least는요, little less, 뭐예요? least잖아요. 그러니까 막 붐비는 공원이 아니라 거의 안 붐비는, 그러니까 가장 덜 붐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한가한 공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덜 붐비는 공원이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덜 붐비는 공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와 관련된 네 가지 단어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볼까요?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최상급은요, 어디어디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뒤에 뭐세 가지 이상의 단어 중에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들어와요. 뭐 세상에서 가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 도시에서. 그래서 in이나 of, amo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단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명사의 수가 달라지는데요. 자, Paul is the tallest boy. 여기까지는 알겠죠? Paul은 가장 키가 큰 소년이에요. 어디에서? In the class, 그 반에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in이 나왔네. 최상급 다음에 in이 나오면 장소가 나와요. In Korea, in the world. 이렇게 세상 또는 뭐, 나라, in class, 교실, 장소가 나오고요. 또 집단과 같은 무슨 단수 명사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온다. 하지만 최상급 뒤에 of나 among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복수 명사가 나와요. 이 of는요, 뭐뭐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것들 중에서 최고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것들 중에서라고 하니까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 보통 among 다음에는 among us, 우리들 중에서 너가 키가 제일 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복수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뭐 다음에?
of나

어멍 다음에 진짜 그런지 문장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최상급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라 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말한 in이나 of나 어몽과 같은 것들을 다 우리는 전치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최상급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 한번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She is the smartest student in her class. 여기 보면 전치사구 밑줄 쫙 그었습니다. in이라는 거 다음에는 장소나 집단이 나오는데요. 복수가 나온다, 단수가 나온다. 장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막 여러 장소들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우리가 최상급을 하나 골라주는 거잖아요. in her class라고 하니까 단수 명사가 나온 거죠. 뒤에 classes라고 붙지 않아요? 그녀는 여러분 she is the smartest student. 스마티스트 스튜던트 뭐야? 가장 똑똑한 학생입니다. 어디에서? 그녀의 반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I think it is the greatest of all the novels. 오브가 나왔네. 밑줄 쫙. Of all. 벌써 모든. The novels. 뭐예요? S 붙었네요. novel이라는 거는 소설이죠. 모든 소설 중에서. 그래서 여러 개의 소설 중에서 최상, 최고의 것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I think. 여기 보면 나는 생각해요. It is. 어머, 여기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 It is the greatest. 그것은 가장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위대한 거라고. 어디에서? 모든 소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절, 첫 번째 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절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뭔가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 보통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뜻, 나는 그것이 그 모든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The greatest.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석이 잘안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워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 표현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문장들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독해하면서 각각의 최상급 표현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나요? 자, 대단한 여러분 부자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또빌 게이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빌 게이츠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얼 가지고 있길래 여기 있는 이 독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Probably 뭘까요? 아마도.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maybe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Maybe라는 단어, 아마도. 그래서 probably 아마도 같습니다. Rich는요, 부유한인데요. 여기다가 EST 붙였으니까 최상급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뭐예요? 부유한. Richest라고 말할 수 있죠. But이라는 게 있어요. But은요, 누구의 과거형이다? by의 과거형이다 입니다. but 샀다, by는 사다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다라고 할때 보통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쵸? 뭐 무료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내고 사다라고 할때 내가 이걸 얼마짜리를 사다, 1,000원짜리다 그러면은 buy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떤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전치사를 붙이는지 조금 이따가 같이 우리 여기 독해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million이라는 거는 100만을 이야기해요. million. 그다음 millionaire라고 하면 백만장자라고 해요. 여기 보면 expensive. expensive는 비싼 거죠. 그러면 여기 반대.
비싼

패션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칩. 그렇죠. 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 한번 해볼까요? expensive는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최상급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오, 딱 보기에도 단어에 모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The most expensive라고 바꿀 수 있죠. 칩이라는 건요, 여기서 이 A가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모음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칩에다가 비교급은 cheaper, 그 다음에 EST 붙이는 최상급에서는 cheapest라고 해줍니다. The most cheap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이렇게 단어에서 모음이 붙어 있는 경우는 하나로 취급합니다. 이 A 붙어서 칩 이렇게 하나의 모음 소리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Worth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는이라는 거예요. Famous,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유명한. Notebook은 공책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할 때 노트북이라는 거를 그냥 노트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노트북,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기 노트북은요, 노트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랩탑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랩탑과 노트북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Be full of, 이거 별표. 자, 비동사 다음에 full이라는 건 가득 찬이거든요. 근데 뒤에 전치사 누가 온다? of, 그리고 of 뒤에 나오는 것들로 뭐하다?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 다음에 drawing. draw라는 건 여기까지 ing 붙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뭐냐면 그리다라는 거예요. draw. 근데 drawing이라고 하면 그림이나 또는 도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단어 살펴봤습니다. 이제 독해 들어가 볼게요. You probably know Bill Gates. 당신은요, 아마도 알 거예요. 누구를? Bill Gates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He started Microsoft. Microsoft는요,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뭐 컴퓨터 사용할 때 윈도우 알죠?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라고 잘 알고 있는 것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자, he started 할때 ed니까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그는 시작했다. 뭐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시작했다. He is now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자, 볼게요. 우리가 최상급 표현을 할때 앞에서 배운 최상급, 뭐 EST 붙이거나 그리고 또뭐 있었죠? The most 하고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 붙이는 거 있었죠. 그거 말고도 뭐 불규칙 변화도 있었는데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 있냐면 여기 써볼게요. One of the 하고 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하고 여기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것들 중의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그것도 바로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그는 지금 여기 one of the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는 지금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자, in 다음에 우리가 장소나 집 단에 뭐가 나온다? 단수명사 나온다라고 했는데 in the world 그렇죠. in the world 세상에서 세계에서 뭐 한다? 가장 부자인 사람들 중에 하나다. 최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빌 게이츠가. 자, in 1994, 1994년에 he bought a book for 30.8 million dollars. 자, 여기 볼게요. 1994년에 그는요, 샀어요. 뭘 샀냐면, a book. 한 책을 샀어요. 여기까지 하고, for 하고, 이 가격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아까 bought, 샀다 또는 buy라는 거. 자, 여기
바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샀는데 얼마를 주고 사다라고 할때 무엇을 쓰냐면 for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바이 다음에 내가 돈으로 주고 사는 거니까 선생님 with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with라고 우리가 전치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무엇과 함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by, for 다음에 가격이 나온다. 자, 이건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그것을 이걸 찾아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의 쓰는 약속을 우리 친구들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buy for 또 뭐가 있어요? sell 거꾸로 팔아요. 얼마에 파는데 sell for 다음에 가격 나와야 돼요. 자,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for라는 거 다음에 가격 나온다. 자, 30.8 million이라고 선생님이 읽었는데 여기 있는 점을 어떻게 읽었어요? point라고 읽었어요. 30.8이라고 읽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돈 얼마 정도 될까요? 100만이라는 거이 숫자에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40억 정도 된대요. 자, 440억 정도 되는 책을 한권 지금 산 거예요. 우와, 엄청 비싸다. 그쵸? You may think it is too expensive.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You may, 뭐뭐 할지도 몰라. 생각할지도 몰라. 여기까지 하고, it is too expensive. 그것은 지나치게 너무 expensive. 뭐하다?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주어와 동사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 있네. 선생님 말했죠.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접속사, 생략된 접속사 있어요? 어떤 접속사냐? 바로 that이라는 접속사 생략되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여기가 주어고 동사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앞부터 끊어서 먼저 해석해 주시고,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무엇을 생각할지도 몰라? 자,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목적어, 나중에 우리 친구 목적어에 해당하는 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But, 그러나, actually, 사실상, the book was worth it. 자, be worth it. 같이 알아두세요. 아까 be full of, 우리 같이 배웠었죠?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be 동사 다음에 worth 다음에 it 바로 붙여서 그 책은요, 가치가 있었다. 440억이나 주고 샀는데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책은 가치가 있었다.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It is the famous notebook by Leonardo. 이거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쓰여진 책이었어요. 노트북이었어요. 공책이었어요. 그것은 the famous notebook이라고 했죠. 자, It is the famous notebook인데 그건 유명한 노트북이었어요. 누구의? 바이는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공책이었어요. 진짜? The book, 그 책은요, The book is full of 레오나르도의 하고, 여기 뭐예요? apostrophe s 나오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레오나르도의 ideas, 생각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그림들인데? about nature, 자연에 관한이라는 거죠. 그 책은요, 여기 be full of 같이 기억하라고 했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레오나르도의 생각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전치사 그리고 명사 같이 묶어서 자연에 대해서 마지막 right now 지금은요 현재 지금은 it is the 무슨 무기예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뭐한 무기일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가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일단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자, 그러니까 지금 더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뭐한 책이 될까요? 가장 비싼 책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빌 게이츠가 구입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누구 거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책이다. 맞아요. 두 번째, 자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했죠. 세 번째, 레오나르도의 생애에 관한 책이다. 생애가 아니라 레오나르도의 생각과 그리고 그림들이 있었다. 그래서 ideas 나왔고요. drawings라는 단어 있었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은요, right now 어떤 책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슨 책이 되었다? 바로 가장 비싼 책이 되었다. 그래서 it is the, 뭐 해야 돼요? The most expensive 라고 3번 해줘야겠죠? oldest는 가장 오래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굉장히 비싼 돈으로 구입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로 앞뒤의 내용을 보고 유추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Most useful은 가장 유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ost expensive, 가장 비싼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EST나 The Most를 붙이지 않는 최상급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최상급 뒤에 in이나 of나 among 붙이는 경우 있었죠? 언제 언제 붙여야 되는지 같이 꼭 공부해 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은 최상급 표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꼭 오늘 공부해야 할 표현들 잊지 말고 단어장이나 또는 워크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최상급 정리해 볼 테니까 꼭 잊지 말고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수학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는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Unit 6, There is, 그리고 are 구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이에요. 바로 jam, water,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었는데요. jam 두 병은요. two jars of jam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물 한 병은 a bottle of water. 둘 다 그것을 담는 용기로 수량을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조금 많아요,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일단, 뭐뭐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거 먼저 고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수 명사 people, 사람들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많은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으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네, 요구사항이 조금 많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봅니다.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 some, any, 조금의, 약간의, 몇몇의 라는 표현이 있고요. many, much, 많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나뉘는데요. 일단 이 some이랑 any, 약간의, 몇몇의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몇의 원숭이들이라고 할 때 some monkeys, any monkeys 이렇게 그 수나 양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쓰입니다. Some orange juice, any orange juice. 약간의, 조금의 오렌지 주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many, much, 많은이라는 요 표현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일단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에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개들, many dogs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many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금 네 가지 표현 봤습니다. some, any, many, much. 다 명사의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some, any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약간의, 조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쓸수 있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some은요, 긍정문에 써주고요, any는요,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써줍니다. 자, 이거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I have some apples. 나에게는요, 사과가 몇개 있다. But, 그러나, I don't have any oranges. 하지만, 오렌지는 한 개도 없다. 자, 지금 보면요, I don't have라는 부정문이 나와요. 없다란 뜻인데요. Any oranges. 부정문에는 우리가 any를 씁니다. 그래서 some, any. 둘다 의미는 약간의, 조금의란 뜻이 있지만 그 쓰임이 다른 거죠. some은요,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씁니다. 자, many, much 한번 볼게요. 둘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이 달랐죠. many는요, 복수명사, 즉, 셀수 있는 명사 함께 쓰이고요. much는요, 아까 water처럼 셀수 없는 명사 앞에만 쓰입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아래 stop to think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방금 some이라는 표현 봤는데요. 이 some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쓰입니다. 일단 권유나 요청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문에 좀 사용이 되는데요. 예문 한번 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cake? 너 케이크 좀 먹을래?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할 때 우리가 some을 쓸수 있어요. some cake. 케이크 좀 드실래요? 자, 그리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 나물좀 마셔도 돼? 할 때요.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아, some이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There is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there is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is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뒤에 단수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여기 토끼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토끼 한 마리가 있다 한번 적어 볼까요? There is a rabbit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뒤에 토끼 한 마리라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He is looking at his watch. 그는요, 자신의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There is 뒤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명사 앞에는 무엇을 붙였나요? 어나 언이라는 관사 또는 하나임을 표현하는 원이라는 단어 붙였잖아요. 어와 언 그리고 원을 함께 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cat in the hat. 자, 지금 모자 속에 누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뒤에 a cat 고양이 한 마리 어로 표현했죠. 자, 그 다음은요. On the shelf. 셸프가 선반입니다. 선반 위에 뭐가 있어요? One book. 책한 권이 있다. 한 개가 있다는 의미로 원을 북 앞에 붙인 거볼수 있죠. 자, 이어서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 자,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에는 우리가 어랑 언을 써줬나요? 쓸수 없어요. 단수 명사 하나임을 표시하는 어와 언을 쓸수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자, 대신에 무엇을 쓸수 있냐? some이랑 any라는 표현 아까 봤죠? 조금의 몇몇의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some meat on the table. meat, 고기죠? 근데 some meat. 약간의 고기가 탁자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meet, 셀수 없는 명사지만 some으로 그 수나 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re isn't any milk left. 무슨 의미냐면요. 남은 우유가

전혀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there isn't, 없다라는 부정문이죠. 부정문에는 우리가 any를 쓴다라고 배웠잖아. 긍정문에는 some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수 없는 명사에는요, 우리가 some, any로 그 수나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practice 1, 연습 문제 1번으로 방금 배웠던 내용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I walk into a store. 나는요, 가게 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 Things. 자, things라고 하면 여기서는 물건들을 의미해요. 자, 많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물건은 물건 한 개, 두 개,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man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게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I see, 나는 봅니다. hats, 모자죠. 셀수 있는 명사인데요. some, any, 둘다 괜찮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였죠? some은요,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이 문장 긍정문이니까 some hats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I see some hats. 나는 몇 개의 모자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는 money, 돈이 있어요. I have some money가 되겠죠. 나에게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But,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대. 시간, time. 자, 시간 셀수 있나요? 시간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없다라고 할때 much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much는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many는 셀수 있는 것 앞에. 자, 마지막 문장, so I leave the store quickly. 그래서 나는 빠르게 가게를 떠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조건을 보니까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으로 일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re를 주어 자리에 쓰고 현재형으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사 앞에 어와 on, some 중에 반드시 하나를 쓸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예시 문장처럼 there is some bread. 빵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fork, 포크가 나오는데요. 포크가 몇개 있죠? 여기 포크 하나 있네. 그러면 포크가 한개 있다라는 문장 한번 써볼게요. There is. 자, 포크 한 개. 관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fork. 좋아요. 자, 그 다음 milk, 우유는요. 우유가 조금 있다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요. 우유는 일단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쵸? 자, there is some milk라고 써야겠죠. 셀수 없기 때문에 a milk라고 쓰면 안 됩니다. some milk, 조금의 우유가 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utter, 버터 같은 경우에도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버터가 있다, 약간의 버터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there is some butter.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4번에 오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오렌지 몇 개? 오렌지 한 개가 있죠? 오렌지 한 개, 두개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써볼게요. There is. 자, 근데 오렌지 오 발음이죠. 그러면 언으로 써줘야겠다. 네, 우리가 모음 발음 단어 앞에는요, 언을 써주죠. There is an orange. 오렌지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sausage. 소시지가 나와 있어요. 소시지 몇 개일까요? 여기 보면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시지 한 개가 있다. There is a sausage. 네, 셀수 있습니다. 소시지 한 개, 두 개요. 그래서 there is a sausage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베이스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4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there is 뒤에 단수명사, 셀수 없는 명사 나오는 경우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there are 구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나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단수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는 there is라고 쓰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는 there are 쓰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차이점 비교해 보면서 여기 문장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some books 몇 권의 책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셀수 있는 명사죠?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there are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they are thick. 그것들은 두껍다라는 문장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뭐가 있다를 나타낼 때요. There are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옵니다. There is 뒤에는요. 단수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자, there are three children이라고 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다. 세 명의 아이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우리 some, any, 몇몇의, 약간의 라는 이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봤었죠? 복수 명사니까 함께 쓸수 있습니다. There are some flowers. 약간의 꽃들이 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도 우리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그 뒤에 there is are 구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경우 볼게요. 보통 우리가 장소를 표현할 때 전치사 그리고 명사가 오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써보면 at, 뭐 on, under, 어디에, 어디 위에, 어디 아래에 등등의 전치사로 우리가 장소를 표현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many things, 많은 물건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there is랑 are 중에 뭘 써주면 될까요? there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대요. 자,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도 한번 써볼게요. There are many things in 어디에? Her suitcase.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She can't close it. 그녀는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방금 봤던 예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There is, are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뒤에는 추가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자, 예문을 보면요. There is a bed in the room. 자, 지금 침대가 있는데요. 어디예요? In the room. 장소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 구 앞에 선생님이 물결 표시했습니다.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다라는 문장 되겠죠. 자, 여기에서 in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디 속에,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on은요. 어떤 사물 위에, under, 어디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 되겠습니다. There are some flowers. 꽃들이 몇 송이 있대요. 어디에? In the vase. 꽃병 속에요. 자, 그리고 there is a lamp. 램프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On my desk. 내 책상 위에요. 자, 마지막. There is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죠? Under the sofa. 소파 아래에 라는 표현까지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 실전 문제 1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There are many animals in the zoo. 자, 지금 동물원에는 무엇이 많죠? 많은 동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There is a monkey. 자, 일단 원숭이가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은요. Elephant. 코끼리가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자, 그러면 there is an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적어.

들어주면 되겠죠. 자, elephant 같은 경우에는요,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죠. 에 발음입니다. 그래서 an elephant라고 적으면 돼요. 자, 이어서요, panda. 자, 판다가 몇 마리 있나요? 오, 여기 이렇게 두 마리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There are. 복수명사 앞에는 우리가 동사를 are이라고 써줍니다. There are two pandas. 두 마리의 판다들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물 볼까요? Giraffe. 기린입니다. 기린이 몇 마리 있죠? 하나, 둘, 셋. 세 마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마리의 기린들이 있다. 기린들, 복수 명사니까요. There are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three giraffes. 네, 잘 보이시나요? Three giraffes. 세 마리의 기린들 되겠죠. 자, 마지막 lion. 사자인데요. 사자는 몇 마리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오, 굉장히 많다. 네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 네 마리가 있다를 한번 적어 볼게요. There are four lions. 네, 사자 네 마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뒤에 단수명사가 나올 때는요, there is를 써주고요. 여러 명을 나타내는, 네, 여러 마리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나올 때는요, there are이라는 동사를 써준다는 거. 네, 자,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각각 어디에 숨어 있는지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children are playing hide and seek in the living room. Hide and seek가 뭐냐? 숨바꼭질을 얘기합니다. 숨바꼭질 놀이를요, 거실에서 하고 있대요. 자, 1번. 지금 누가 behind the curtain? Behind라고 하면은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어디 뒤에. 자, 누가 커튼 뒤에 숨어 있나요? 리아라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죠. 그러면 there is Leah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는 리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제니. 제니는요, 소파 위에 있잖아. 여기 제니가 있죠. 그러면 소파 위에 전치사 on 써주면 되겠습니다. 수라는 친구는요, 캐비넷 서랍장인데요. 수 여기 있네. 서랍장 안에 빼꼼 하고 숨어 있죠. 수 is in the cabinet. 서랍장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톰. You can see Tom. 톰은 어디 있을까요? 테이블 아래에 있죠. 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래라는 전치사 under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You can see Tom under the table.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다 풀어봤고요. Grammar in real life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생활 대화를 통해 오늘 배운 문법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위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세요라고 합니다. 1번에 지금 어디가 틀렸을까요? There is a pillow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탁자 아래에 베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베개는요, 어디에 있나요? 탁자 위에 있잖아. 그러면 under이라는 전치사를 on으로 바꿔줘야겠죠. on the table. 이렇게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pillow. 베개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 on the table. 탁자 위에 베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고요. 우리 이어서 2번 문장도 한번 고쳐볼게요. There is a dress on the bed. 침대 위에 드레스. 우리나라 말로는 원피스라고 하는데요. 원피스가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 세 개나 있네. 그러면 three dresses로 바꿔줘야겠죠? 자, 근데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is가 아니고 there are 써주면 되겠죠. There are three dresses. 자, 드레스들이 on the bed, 침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위 그림을 보고
다음 질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답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How many dolls are there in the room? How many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몇 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 안에 몇 개의 dolls, 인형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몇 개 있을까요? 지금 하나, 둘, 셋, 인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인형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뒤에 복수 명사니까요. There are 써주고 three dolls라고 쓰면 되겠죠. 어디에? 방 안에요. In the room. 자, 2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asketballs are there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는요, 농구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탁자 아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농구공이 한 개, 두 개가 있지만 탁자 아래는 몇 개가 있나요? 한 개가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니까 there is로 대답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or을 붙여야겠죠. There is a basketball. 농구공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예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서 다음에 글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Jenny's bedroom. 자, 제니의 방에는요. A family photo. 자,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대요. 가족 사진 하나. 단수명사 나오니까요.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there is 구문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family photo on the wall. 벽에 가족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There is a bed, a shelf, and a basket too. 침대, 선반, 그리고 바구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Under the bed. 지금 보니까 침대 아래에 무엇이 있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침대 아래에 보니까 책가방 하나가 보입니다. 그쵸? 우리 책가방 하나 뭐라고 쓰냐? A backpack이라고 써주면 돼요. 네, 그냥 bag, 가방이라고 써도 되지만 backpack, 책 가방이라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On the shelf. Shelf라고 하면 선반이에요. 보통 벽에 붙어있는 이런 선반인데요. 여기 있네. 이 위에 뭐가 있나요? 책들이 있는데요. 책이 다섯 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 위에 책이 다섯 권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자, there are. 뒤에 복수명사 나오니까 or 적어주고요. 다섯 권의 책들. There are five books on the shelf. 자, 그리고요. There are many comic books. 많은 만화책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 만화책들이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라고 적어볼게요.네, 자, 이렇게 우리 글을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마무리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을 일단 배워봤습니다. 네 가지 있었는데요. Some, any, 조금의, 약간의, 몇몇의라는 표현 있었고요. 이어서 many, much, 많은이라는 의미의 표현들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어떠한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거에 동그라미 표시해볼까요? Some, any. 둘 다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었고요. Much.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것들 세모 표시해 볼까요? 세모 표시? 어떤 걸로 표시해 볼까? 오렌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some, any는 둘 다 됐어요. 아, some과 any는 둘 다 되는구나. 자, 근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요, 우리가 many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many랑 much만 잘 구분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요. 뭐뭐가 있다.
있다라는 말, there is, there are 구문 봤는데요. is라는 동사 뒤에는요, 단수명사

0: 그치. 한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수 명사, 그리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왔습니다. 자, there are 뒤에는 뭐가 올수 있었죠? 네,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명사가 올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다 공통적으로요,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 우리가 전치사로 표현을 해줄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 내용 다 끝났는데요. 뭐뭐가 있다와 많은 오늘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문장 완성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42강입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저께 여러분들 배우셨던 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 오늘은 읽기로 활용, 응용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사 활용해서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가 포함된 어구가 문장 안에 들어있겠죠? 자, 그 문장들을 정확하게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까지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배운 문장들 다시 한번 싹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Mr. Kwan, 주어죠? We'll go. 동사죠? 당연히 어디 어디에 가다 일형식 동사니까 뒤에는 뭐예요? 이게 당연히 부사구죠? 박물관에 간대잖아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언제 간대요? 내일 간대잖아요. 이것도 부사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간대요? 유튜브 정사도 마찬가지로 또 부사가 되겠어요. Inspect the place. 자, inspect라고 하는 단어는 중등용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고요. 조사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 박물관 갈 건데요. 자, 그 다음에가 포인트죠. 우리가 지금 ED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럼 문장 안에 분명한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접속사도 없고 그러면 이 ED는 뭐예요? 빼박 분사죠. 자,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place가 스스로 제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장소예요. 근데 제한이 됐는데 뭘 위해서 제한이 된 건가요? 바로 school picnic. school picnic은 소풍이죠. 소풍 장소로, 소풍을 위해서 제한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내일 선생님께서 박물관에 가실 것이다. 따라서 Mr. Kwan의 직업은 아마 교사일 것으로 여러분들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proposed 이하는 뭐예요? 아, 쟤는 동사 아니면 무조건 분사죠. 분사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였습니까? Mr. Kwan. 뭐 했대요? We'll go. 어디 간대요? 자, to the museum. 언제 간대요? Tomorrow. 뭐 하러 간대요?

to inspect the place가 되겠어요.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Proposed for the school picnic.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자, 그런 뿌듯함도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잘 따라오고 있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1번 마무리 짓고 2번 갈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길이가 이제 좀꽤 길죠, 문장들이 다. 맨 앞에 있는 school buildings는 뭐예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주어죠. 학교 건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once crowded.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미리 한번 필살기를 한번 좀 써볼까요? 그럼 얘는 동사예요, 분사예요? 여러 단계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1단계 기술만 쓰셔도 됩니다. 이 ED 말고 이 전체 마침표 찍힌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 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보이는 거. 있죠? 따라서 have stood가 동사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꽤 길기는 하지만 뭐예요? 또 동사이고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지요, 문장에. 그래서 요거는 빼박, 분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crowd라고 하는 건 명사로 군중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로는 어떠어떠한 장소를 붐비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예요. 1, 2 형식 동사에 ED는 명사 수식이 안 됩니다. 뭐뭐 당하는 명사가 이 세상에 없거든요. 피해자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에 ED만 명사 수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붐비게 하다의 타동사라는 점 자, 확인해 두시고요. 뭘로 분배해요? 뒤쪽에 부사구가 왔잖아요. 아이들로 분배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정이 뭘 위한 열정입니까? 바로 learning. 학습을 위한 열정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붐빈다. 전치사구가 3개 나와 있지만 요거는 따지면 MD, 요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MA, 요것도 마찬가지로 MA.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Once는 한 번의 뜻도 있지만, 자, 예전에 한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지금 수업된 내용이기 때문에, once crowded의 느낌도 잘 살려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뭐다? 이 아이 전체 덩어리는 뭐다? 그거는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 주어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지금 여러 구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 school buildings가 어떻게?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과거에 서 있었고, 지금 상태도 서 있다. 지금까지 계속 서 있어 왔다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완료시제의 정확한 해석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tand라고 하는 단어는 PP형이 stood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는 혹시나 싶어서 언급을 드렸고요. 일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요? 외롭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with no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without이라 그랬잖아요. 뭐뭐 없이. 뭐 없이 서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부사적 수식어라고요, 지금. 됐죠? 근데 마지막에 to be 동사는 뭐예요? 저기는 부사적일 수도 있고 형용사적일 수도 있는데, 자, 문맥상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여기 댐은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을 꽉 채워줄 학생 없이 서 있고요,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의 골격은 buildings stand lonely with no children. 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요 아이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자, 이렇게 구문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성분 분석들을 했으니까 해석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School buildings. 어떤 school buildings예요? 설명해 보세요. 자, once crowded with children with passion for learning.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빌딩이 어땠다고요? 시제만 조심하시고요. have stood. 어떻게 해요? lonely. 뭐 없이? 자, without children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children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to feel them. 이렇게 지금 수식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좀 길지만 충분히 잘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2번도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맨 앞에 콤마로 끊기고 있고, please가 나와 있고,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저 콤마로 끊긴 건 뭐예요? 당연히 부사의 절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때 ensure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요거는 참 기쁘죠? 여러분들 어떤 단어 앞에 en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타동사라고 했잖아요. sure가 확실하니까, 자, 이것은 that er을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뒤쪽은 목적 아니에요? 끝. 그래서 부사절, 부사,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네 덩어리짜리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려워요? 긴 덩어리가. 뭐첫 번째 덩어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store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store를 동사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명사로 점포, 동사로는 저장하다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보관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당신이 저장합니다. 뭐를요? 뭐로. 병이잖아요, 병. 그런데 ing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건 빼박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 이 ing는 그럼 백발백중 분사겠죠. 컨테이너는 뭐뭐뭐를 포함하다의 타동사니까 ing는 능동구조, 당연히 이 아이는 목적어가 붙어서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다. chemical이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화학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그런 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store, 저장하고 보관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뭐를요? that ear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that ear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의 수동태 동사입니다. cap이라고 하는 건 뚜껑이죠. 모자의 뜻도 있지만 뚜껑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병을 갖다 딸깍하고 닫는 거 있죠? 요런 것도 모자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병 위에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cap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요. 아, 당연히 부사부사고 부사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before placing it. 자, place는 장소, 동사로는 두다 놓다. 어디? 캐비넷 안에 그것을 넣어두기 전에, 자, 바로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지문 안 했어요. 뽑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내용도 정리가 다 되셨으면요. 자, 복기 한번 우리 또 해보도록 해요. 앞과 뒤가 조금 길긴 하지만, 자, 못할 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When you store a bottle. 병을 보관합니다. 그 병을 뒤에서 수식합니다. 어떤 병이에요? Containing chemica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Please ensure that. 이제 that 이하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that 이하가 뭐겠습니까? The cap is closed before placing it in the cabinet.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이런 것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충분히 잘 소화하셨으리라 봅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도 길이가 굉장히 길긴 한데요. 자, 쫄면 6,500원? 예, 쫄면도 요즘 한 8,000원쯤 하더라고요. 쫄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쫄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According to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전치사 취급한다라고 했죠? 수거입니다. 자, 출처와 기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출처. 그래서 자, 리포트에 따르자면 당연히 전치사구니까 이건 MD예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release는 뭐예요? 이게 동사냐 아니냐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장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콤마로 끊긴 거 보이시죠? 백발백중 이 녀석은 자, 분사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release라고 하는 단어는, 자, 기억하세요. 이거는 중등용 단어는 아니지만, release는 set somebody or something free.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release라고 하면 공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상품은 시장에다가 풀어놓는 거니까 출시하다의 뜻도 있고요. 뜻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공개하다. 그러니까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아동들을 그죠? 불우한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죠.

0: 그 단체에 의해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얘가 분사니까 M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길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들, about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about이 숫자 앞에 붙어 있으면 전치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사라 그랬습니다. 대략적으로 400만 명 정도의 newborn babies. 신생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100% 뭐예요? 이거는 MA죠. 자, throughout도 여러 번 했어요. 어디 어디에 전역에서. 그러니까 지구 전역에 있는 400만 명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죽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간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기한이 범위가 나오는 거죠. within은 뭐뭇의 이내라고 하는 뜻이니까. 첫 번째 달 이내에 사망합니다. 언제요? 매년이요. 그래서 뒤는 또 MD, M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별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집중하시고 도전해 보실까요? According to reports. 근데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였어요? Released by. by 이하 기억나세요? Save th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네요. 주어는 뭘 조심해야 되죠? About로 시작했어요. About 4 million newborn babie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수식어구가 좀껴 있었어요. Throughout the globe. 어떻게 된대요? D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는데요. Within the first mon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Every year.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요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요런 수식어구들 여러분들 잘 처리하실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자, 요 문장도 복기를 잘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맨 앞에 전치사 플러스 ing로 되어 있네요. ing는 동명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수식하고 있어요. of 이하의 분사와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반환된 쿠폰의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당신은 자, track 이미 앞쪽에서 한번 한 동사죠? 추적하다. 결과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입니다. In detail, 자세하게라고 해서 이것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도대체? 자, 그래서 반환된 쿠폰의 숫자를 막 세봄으로써 자, 바로 자세하게 어떤 우리의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추적해 볼수 있는 거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자, 뽑아 가지고 온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복기 한번 해볼까요? 어땠습니까? By counting the number. 그게 무엇의 숫자였어요? Of returned coupons.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You can track. 당신은 추적할 수 있어요. 뭘 추적할 수 있습니까? The result.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In detail. 세부적으로 그 결과를 여러분들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자, 오늘 다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한번 반복해보고 오셔야 되겠죠? 자,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Mr. Kwan will go to the museum tomorrow to inspect the place proposed for the school picnic. School buildings, once crowded with children with passion for learning, have stood lonely with no children to fill them.

0: By counting the number of returned coupons, you can track the results in detail.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제 공부하셨던 자, 분사가 포함된 자, 긴 글들을 오늘 문장 분석도 하고 자, 그다음에 해석도 정확하게 저랑 좀 연습을 좀 하셨습니다. 약간의 자신감이 더 쌓였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쓰기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Oh,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쉽고 영어가 할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시골지와 도시지는 재미있게 시골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는 use 관련 표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모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2: Watch it,
1: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2: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1: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갑자기 웬 말이야 라고 생각이 나신다면 지난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시골지. 이 지금 시골에 도시지가 놀러 왔잖아요. 그런데 시골지가 이제 도시지를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물들이 막 다 모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다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말입니다. 호기심이 가득 차서 curious. 맞죠? 이제 못 보던 쥐가 왔으니까 도시지니까 얼마나 쥐치고는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말이 보기에 맨날 시골지만 보다가

0: 시골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도시지니까 그러니까 이 뭐지? 그러면서 이 가까이 가니까 뭔가 이 말은 입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에 많이 알고 싶어 하면서 The horse lowered his head.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그의 머리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Lower이라는 것은 낮추다, 아래로 내리다. 왜 아래로 낮춰야 됩니까? 쥐는 작잖아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근데 말은 서 있으니까 내렸습니다.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그리고 나서 킁킁킁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에? 도시지에다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해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Watch it! He cried. He는 여기서는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가 소리쳤습니다. 오, 조심해! 그러니까 도시지는 좀 겁을 먹은 것이죠. 오, 말 뭐야? 갑자기 나한테 왜 킁킁거리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심해! 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그는 wasn't, 아니었습니다. 뭐가 아니었냐면, keen on 이라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 이 새로운 동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도시지는 그냥 시골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니까, 시골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뭔가 도시처럼, 뭔가 근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면서 왔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기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즉, 도시지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가오고, 뭔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뭔가 좀 다른데, 조심해.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오니까 약간 경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그날 저녁에, the country mouse. 시골쥐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쥐가 served, 대접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다 혹은 대접하다. 그렇죠. 놀러 왔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줘야 되겠죠? dinner,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뭘로 저녁을 대접했냐면, of bread and cheese, 빵과 치즈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시골지는 최선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it was not at all.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Like, 뭐, 전혀 뭐처럼 안 보였냐면, the fancy meals, fancy라고 하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쥐가 나이프를 썰고. 어찌되었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도시에 뭔가 이 근사한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한 식사는 어떤 근사한 식사냐면, the town mouse was used to. 이 도시쥐가 was used to, be used to라고 하면 익숙한. 그렇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가 익숙한 그런 근사한 식사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All night. 밤 내내. 맞죠? All night. 밤새 내내.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밤 내내 the town mouse 도시지는 toss는 원래 이렇게 던지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뒤척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잤다가 허리가 삐거덕하네요. 자, 이렇게 뒤척이는 것이죠.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뒤척이고요. And turned. 그리고 돌렸습니다. In his bed of leaves. 뭘로 된 침대 안에서? 나뭇잎으로 된 침대 안에서 몸을 돌리거나 혹은 뒤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지는 현재 불편하다. 맞죠?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어떻다고요? 도시지는 시골쥐 이런 환경에 좀 실망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그는 익숙했습니다. 어디에 익숙했냐면, 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어디에서 잤냐면, in a much softer bed. 훨씬 더 포근한,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한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미래의 내용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지가 시골에 왔죠. 그다음 시골지도 도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be used to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use과 관련 표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요. 의미는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used to live in Seoul. 자, used라는 거. 그냥 used만 쓰이면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서울에 살곤 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안 나와 있죠. 서울에 살아요? 아니면 서울에 살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 과거에 뭔가를 하곤 했는 거예요. used to. 그냥 이것만 딱 쓰이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be used to인데요. I am used to cold water. 자, be used to.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 cold water이 아니고 cold weather이네요. 자, 그래서 I'm used to cold weather. 나는 차가운, 맞죠? 추운 날씨에 익숙하다.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She's used to getting up early. 자, 여기에 보면 get을 쓰곤 합니다. get을 쓰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게 문맥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맞죠? 익숙하려면 어떤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즉 어떤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cold weather처럼 추운 날씨 이렇게 명사가 쓰이거나 혹은 동사의 형태가 온다면 그걸 동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getting이라는 이런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한 번은 접하게 될 거예요. 저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헷갈리고. 그래서 be used to 명사는 어떻다고요? 뭐뭐에 익숙하다. 그래서 to 다음에 그냥 명사가 와도 되지만 만약에 뭔가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면 동명사만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use를 그냥 use만 쓰게 되면은 원래 의미 사용하다로 쓰게 됩니다. She uses a computer every day. 그녀는 사용한다.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 use만 쓰게 되면은 바로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헷갈립니다. This tool is used. 이 도구는 맞죠? 이 도구. 여기 예를 톱 같은 게 있다고 칠까요? 이게 톱이에요. 착한 사람 눈에 이게 톱으로 보이겠죠. 이 톱은 사용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말을 해주는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s tool is used. 이 톱은 이 도구예요. 이 도구, 여기선 톱이 되겠죠. 이 도구는 사용이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cut,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죠. To cut wood.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used to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be used to 명사 요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헷갈리죠. be used 맞죠? 뭔가가 사용이 되는데 to cut 요거는 아예 별개의 be used랑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예 별개의 표현입니다. 그냥 붙여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듣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Watch it, he cried.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All night, the town mouse tossed and turned in his bed of leaves. He was used to sleeping in a much softer b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도시지가 보니까 도저히 지금 못 참겠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밥도 마음에 안 들고, 침대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짜증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골쥐한테 묻는 거예요. How do you put up with this? 이걸 어떻게 put up with는 참다, 견디다. 이걸 어떻게 견디고 살아? 이걸 어떻게 참아?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도시지가 아침에 시골지한테 물었습니다. 맞죠?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너의 음식은 plain, plain이라는 것이 싱거운 혹은 밍밍한. 너의 음식은 한마디로 맛이 없어. plain이라는 것이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싱거운, 밍밍한, 별로 맛이 안 나고, 별로 맛이 없고, 싱겁고, 그리고 너는 나뭇잎 위에서 자잖아.

0: 도시는 어떻지? 시골지는 was eager to, be eager to라고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냐면 to see the town. 도시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시골지도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과연 도시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Come to the town with me and I'll show you how to live. The country mouse was eager to see the town, so she agre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urious, curious, curious. The horse lowered his head and sniffed at the town mouse. Keen on, keen on. He wasn't keen on these new animals. Serve, serve. That evening, the country mouse served a dinner of bread and cheese. Fancy, fancy. It was not at all like the fancy meals the town mouse was used to. Put up with, put up with. How do you put up with this? The town mouse asked in the morning. Plain, plain. Your food is plain and you sleep on lea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 매우 매우 헷갈리고 유용한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어휘력을 넓혀 드리는데요. 오늘은 live 혹은 live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live를 읽고, 어떨 때는 이런 뜻이고, 어떨 때는 저런 뜻이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산다. 저 서울에 살아요. 맞죠?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live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일 때, 즉 움직임, 살다라는 뜻일 때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live라고 읽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live,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live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live라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듣기 평가에 나온다면 우리가 꼭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서 시험도 잘 치면 좋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발음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은 듣기에서 혹여나 이게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을 때, 큰일 나겠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They caught a live fish. Live fish가 아니고 live fish입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 하면은 live fish입니다. live라는 것은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일 때, 즉 형용사일 때는 live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We watched the live concert on TV.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콘서트를 TV에서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살아있는 콘서트가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니까 생방송의 실시간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즉 실시간 혹은 생방송 콘서트를 TV로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사 살다라는 의미의 동사일 때는 live라고 읽고요. 형용사의 의미 살아있는 혹은 생방송의 실시간의 의미일 때는 live로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고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날 화재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벗는 것, 과연 요거 될까 안 될까, 혹은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라는 부분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학교 내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방글라데시에서 이번에도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재미있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이죠.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죠.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Vaccinated, 예방접종을 받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종을 마친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한 말인지 들어보시죠.
1: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2: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0: 자,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elax.
2: To relax.
1: Eligible.
2: Eligible.
0: 첫 번째 단어는 규제라든가 규정을 완화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o relax. To relax. 완화하다. 그리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Today's Parents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Eligible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뭔가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Eligible. 이 두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니까 내용 살펴봅니다. 자, 일단 주체가 여기 나와 있군요.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라고 되는데요. 약자로 쓰면 CDC 이렇게 씁니다. CDC. 너무 많이 쓰는 그 기관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CDC가 있는데요. 중국도 중국의 CDC가 있고요. 보통

0: 질병, 특히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가장 선두에 나와서 계획하고 그리고 방역 활동을 하는 전국적인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위 CDC가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그렇습니다. 뭔가 지침이라든가 규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완화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두 가지가 첫 번째는 is라는 단어가 있고요. is 그리고 rela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자신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자, 일단 CDC의 발표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마친 교사와 학생들의 경우에는 don't need to wear masks. 모든 곳은 아니고요. inside school buildings. 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이건 너무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something comes amid, something comes when, before, after, at a time when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전에, 이런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CDC가 내놓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변화가 발생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조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n which, in this campaign,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그죠? shot은 이때 총이 아니고 주사가 되겠죠. As young as, 이런 식으로도 역시 우리가 today's pattern에서 한번 봤는데요. As young as old as much as little as early as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어리게는 12살부터 이런 얘기니까요. 12살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성인들만 맞다가 왜냐하면 이 백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2살부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뻗어서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2: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에서 공장 내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2: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0: 내용은 심각합니다만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동사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engulf,
2: to engulf.

0: To rip through.
1: To rip through.
2: 첫 번째 단어는 동사입니다. To engulf란 단어인데요. 둘러싸다, 휩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to rip through란 단어인데요. rip은 찢어버리는 거죠. through는 관통하는 거예요. 화재가 건물 완전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휩쓸다, 관통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이 두 가지 기본 동사를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고요. Outside Bangladesh's capital.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말입니다. 식음료 공장을 휩쌌다는 얘기니까요.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이 공장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카만 우리가 좀 알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나 작은 소도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수도인 다카로 잡고 다카는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보통 정할 때 outside a big city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Killing at least 52 people. 이로 인해서 최소한 52명이 사망했는데요.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trapped. 이거는 이제 PP 형태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되죠.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and가 들어간다면 and many of them 그 다음에 wer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And many of them were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불법으로 문을 잠근 상태다 보니까 내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and가 없으니까 분사구문에서 비동사도 같이 빠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좀 문법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때 whom이 들어간다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면 이때 선행사는 여기 and는 포함되는 거니까 이때는 were가 있어야 되죠. Many of whom were trapped. 아시겠죠? 세 가지 종류로 쓸 수 있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산업재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재앙이니까요. 방글라데시는 산업재해라는 측면에서 참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In 2012, 2012년, 저도 기억합니다. 117 workers died in a fire. 화재가 발생해서 11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요. 당시 화재가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수도인 다카에 의류 공장이 있었는데 이 의류 공장을 완전히 휩쌌던, 완전히 소각했던 그런 화재가 되겠습니다. 당시 문제가 컸던 것은 뭐냐면 방글라데시가 이제 의류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문제는 이 공장이 납품하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되게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 후진국의 공장을 놓고 이익을 보면서 안전은 등한시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여론에 두드려 맞고 나름 대책을 내놨던 사건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3: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2: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재가 뭔가를 집어삼키다, 휩싸다라고 할 때 engulf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뭐 휩쓸다라는 개념,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rip through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좀 느낌상은 이제 engulf라는 단어는 이제 화재에 완전히 휩싸인, 사방이 화재인 거죠. Rip through는 여기서 저기까지 확 번진 느낌이 드는 좀 다른 느낌은 약간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건물 내부를 전소하다. 이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 물론 이 두 가지 표현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보면 어떨까요? 새벽 3시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전소는 완전히 타버렸다는 얘기죠. 남은 게 없어요. 자,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To break out입니다. Break out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할 때 break ou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발발이라고 할 때 the outbreak of the virus, outbreak라는 단어를 break out의 명사형으로 쓰는 겁니다. So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뭐 새벽 3시니까 3 in the morning이 되겠군요. 새벽 3시에 발생한 화재가 has blank the entire building. 자, 건물 전체를 내부를 전소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side란 말 안 썼죠? 그럼 이 동사 자체에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G로 시작되는 단어? 예, 이때는 got it. got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got은 우리 내부, 뭐 장기, 창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재와 맞물리면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자, 느낌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 내가 쓰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훈련이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has gutted the entire building.
3: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has gutted the entire building.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걸로 제가 정했어요.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Behind은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What's behind?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와 느슨한 법 집행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고질적인 문제란 말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뭐죠? 어쩌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항상 그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이 단어를 알면 쉬워져요. 모르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부패는 아실 거예요. 법 집행이라고 할 때는 law enforcement이라고 합니다. law enforcement. enforce라는 단어가 법을 집행하다는 의미잖아요. enforce laws. 그래서 law enforcement, 법 집행. 그래서 law enforcement agencies라고 하면 사법 당국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산업재해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disaster보다는 일반적으로는 industrial accident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Blank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이때 lax라는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느슨한이라고 할 때, 팽팽하지 않고 느슨한이라고 할 때 lax란 말을 쓰죠. lax system, 이런 식으로. 부패와 느슨한 법 집행, 이런 종류의 방글라데시에서의 고질적인 문제가 have resulted in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와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고질적인 문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chronic이란 단어예요. chronic이란 단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chronic disease라고 하면 우리가 고질적인 질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고질적인 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뭐 급성 질환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chronic disease라고 쓰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Chronic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have resulted in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3: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Chronic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have resulted in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더 의미 있는 단어 표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같이 확인합니다.
1: To engulf.
2: To engulf.
1: To rip through.
2: To rip through.
1: To gut.
2: To gut.
1: Law enforcement.
2: Law enforcement.
1: Chronic problem.
2: Chronic problem.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단어는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라는 말뜻부터 알고 가야죠. 부가 덧붙일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 등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우리 저번에도 봤던 예문이죠. I study English. 이렇게 영어로는 써요.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럴 때는 I study English hard. Hard. 이렇게 쓰면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만으로도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 조금 더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그럴 때 쓰는 hard와 같은 단어가 바로 부사예요. 동사나 형용사 등에 덧붙이는 말. 그래서 이 부사는 명사 이외의 모든 걸다 꾸며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는 왜못 꾸며주죠? 명사는 꾸며주는 친구가 따로 있거든요. 명사 꾸미기는 누구 담당? 형용사 담당입니다. 그래서 명사 이외에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혹은 다른 부사도 부사가 꾸며질 수 있고요.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더 문장을 맛있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부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얼마나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먼저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들 한번 볼까요? Well, well은 잘이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Hard,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Fast, fast는 빠르게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대부분은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처럼 ly가 형용사에 붙은 형태를 지녀요. slow는 느린이라는 형용사인데, ly가 붙으면 느리게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거죠. carefully.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여기에 ly가 붙으면 조심스럽게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quietly. quiet은 조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ly가 붙었어요. 그러면 조용하게가 되는 거죠. 부사는 우리말로 하고 보니까 보통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뭐뭐 하게 또는 뭐뭐히, 예를 들면 뭐 조용히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서 또는 어디로에 해당하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There, 거기.

여기서 이것도 부사고요.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 표현들? Soon, 곧, now, 지금, early, 일찍, late, 늦게. Today, 오늘, yesterday, 어제. 이런 것도 다 부사입니다. 부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더 볼게요.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도 부사가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를 우리가 빈도라고 하죠. 그래서 빈도 부사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부등호 표시가 클수록 더 자주 한다는 의미거든요. Always. Always는 항상이란 뜻이고요. Usually는 보통, 보통입니다. Often. Often은 종종, sometimes는 가끔, 그리고 never은 전혀 무모한다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래서 빈도 부사들은 빈도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라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부등호 크기대로 한번 볼까요? Too는 너무, very, really. 둘다 매우, quite pretty. quite pretty 둘다 상당히 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다가 별표. 여러분, 형용사, 부사 양쪽으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단어가 형용사 의미도 가지고요. 부사 의미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딱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는 형용사 뜻, 부사 뜻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도록 하세요. 먼저 fast. fast는요, 형용사일 때는 빠른, 부사일 때는 빠르게라는 의미입니다. hard. hard는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부사일 때는 열심히 라는 의미예요. early, early는 형용사일 때는 이른, 부사일 때는 일찍이라는 뜻이고요. late, late은 형용사일 때는 늦은, 부사일 때는 늦게가 되겠죠. 마지막 pretty는 형용사 부사 뜻이 완전히 달라요. 형용사일 때는 예쁜이고요. 부사일 때는 아까 봤죠? 상당히 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양쪽으로 쓰이는 주요 단어 5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제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명사 이외에 모든 걸다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먼저 동사를 꾸미는 경우 볼게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올수 있는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런데 대개 동사의 뒤에 오게 됩니다. 단에다가 별표. 빈도 부사, 우리 앞에서 봤었죠? 빈도를 나타내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들. 예를 들어, always라든가. often이라든가 혹은 never 이런 빈도 부사들은요 일반 동사 앞 비동사의 뒤에 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일동 앞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에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동 앞 조비디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섯 글자. 일동 앞 조비디. 지금은 조동사 모르니까 일동 앞 비동사 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는 뒤에 온다라고 하는 이 빈도 부사의 위치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우리 한번 예문을 볼까요? I study English hard.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예문입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부사를 넣어줬더니 문장이 더 맛있어졌어요.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때 hard, 열심히가 부사입니다. She sometimes helps her mother. 그녀는 가끔 그녀의 어머니를 돕는다. Sometimes, 가끔이라고 하는 거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빈도 부사가 쓰였는데요. 이때 동사는 helps.

동사입니다. 그러면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빈도부사를 써주는 거죠. She sometimes helps her mother. 이거를 she helps sometimes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쓰인 경우 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They are often late for school. 이 예문 보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학교에 늦는다. 이번에는 비동사가 쓰였고요.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 often을 적어주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를 쓴다. 빈도부사는 일동 앞 조비 뒤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것도 볼게요. 부사는 형용사 부사를 꾸며서 정도를 나타내줍니다. 이때 위치는 형용사 부사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This movie is too long. 여러분, this movie is long 이라고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이 영화는 길다. 그런데 너무 길다 라는 too를 붙여줘서 부사 too를 붙여줘서 의미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길다. 이때 too는 긴 이라는 뜻의 형용사 lo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 too를 적어줬습니다. I study English really hard. 자, 이번엔 여러분, I study English hard가 아니라 really까지 붙었습니다. I study English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부사 hard를 넣어주면 열심히라는 의미가 더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really라는 부사를 하나 더 더해줬더니 나는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때 really는 부사 앞에다가 적어줬죠? 그래서 꾸며주는 부사 앞에다가 부사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꾸밀 때는 부사가 어디에 온다? 형용사 부사 앞에 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서 밑줄로 표시하세요. 1번. You speak English well. 여러분, you speak English 이렇게만 써도 문장이 완성이 되어 안 돼요? 돼요. 너는 영어를 말한다.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잘한다. 잘이라는 부사 well을 붙여서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죠. 너는 영어를 잘한다. 2번, see you soon. 여러분, see you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See you. 또 보자 라는 뜻인데요. 언제 또 볼 건지 시간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더해졌습니다. 곧이라는 뜻의 부사 soon에다가 밑줄 쳐주면 되죠. 곧 또 보자 라는 뜻입니다. 3번 The basketball players are really tall. 그 농구 선수들은 정말 키가 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부사가 뭐가 있을까요? The basketball players are tall. 이렇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형용사 tall을 써서 키가 크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형용사 앞에 really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really에다가 밑줄 쳐줄게요. 이때 really는 뒤에 있는 형용사 tall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농구 선수들은 정말 키가 크다. 4번 Our classroom is too noisy. 우리 교실은 너무 시끄럽다. 여기서는 부사가 뭐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too가 보이죠? 너무 라는 뜻입니다. Our classroom is noisy. 우리 교실은 시끄럽다. 이렇게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too를 넣어서 너무 시끄럽다 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형용사 noisy를 꾸며주는 부사 too가 쓰였고요. 5번, we usually go to school by bus. 여기서는 어떤 부사가 보이나요? 빈도부사 보이시죠? usually,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동사는 일반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써둔 것도 같이 봐두세요. 6번, my teacher always speaks quietly. 자, 여기서는 부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빈도부사가 보입니다. Always.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always에다가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My teacher speaks quietly.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당하는 표현 quietly 요것도 부사죠. quiet은 조용한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ly가 붙어서 조용하게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lways 빈도부사의 밑줄 quietly에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he often

0: comes to class late. 여기는 어떤 부사가 보이시나요?
1: Often.
0: Often, 종종, 빈도 부사죠. 그는 종종 교실에 늦게 온다. 그런데 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교실에 언제 온다고요? 늦게 온다고요. 시간과 관련된 부사 late이 쓰였습니다. late은 형용사로 늦은이란 뜻도 있고요. 부사로 늦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늦게 부사로 쓰였어요. 8번 We study hard for the final exam. The final exam 하면 기말고사거든요. 우리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부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공부한다. We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hard라는 부사를 넣어서 더 맛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hard. hard도 역시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도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부사일 때는 열심히입니다. 여기서는 열심히란 뜻이니까 부사죠. 그래서 hard에 밑줄 쳐주시면 완성이에요. B 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1번 careful, carefully. 여러분, 이 두 단어의 품사를 한번 적어볼까요? careful은 조심스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이런 건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 그런데 careful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부사가 돼요. 부사. 의미는 조심스럽게, 뭐뭐 하게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우리 A와 B 중에서 어디에 형용사를 쓰고 어디에 부사를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listen to me blank 라고 되어 있고요. B, I am a blank per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형용사랑 부사의 다른 역할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요. 부사는요, 명사 이외에 다른 모든 걸 다 꾸며줍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뭐가 명사를 꾸며주는 빈칸일까요? B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채워주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person을 꾸며주는 이 자리, 명사를 꾸며주는 이 자리에 형용사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반면에 A를 보시면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봐. 만으로 문장이 이미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의미를 더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부사를 적어주는 거예요. Listen to me 어떻게? Carefully.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조심스럽게 라는 뜻도 있고요. 주의 깊게 라는 뜻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주의 깊게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I am a blank person. 여기다가는 형용사를 적어줘야죠.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니까 I am a careful person.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해볼게요. Quiet, 조용한 형용사고요. Quiet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조용하게. A, our classroom is blank. B는요, we speak blank in the library. 어디가 형용사 자리고 어디가 부사 자리일까요? A는 비동사 뒤에 빈칸입니다. 여러분, 비동사랑 친한 건 누구였죠? 형용사입니다. 비동사랑 형용사가 같이 쓰여서 뭐뭐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실은 조용한이다. 합쳐서 조용하다가 됩니다. Our classroom is quiet. 형용사 적어주시고요. B는 We speak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말한다. 라고만 해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꾸며주고 싶어요. Quietly, 부사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3번 soft. Soft는 부드러운 형용사고요. 여기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서 부드럽게입니다. This ice cream is very blank. B는요, snow falls blank. 자, 여기는 어떤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어떤 빈칸에 부사가 들어갈까요? A 보시면 very가 끼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비동사 뒤자리입니다. 그쵸? 비동사 뒤에는요,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인 soft를 A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very는 뒤에 있는 형용사 soft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부드럽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Snow falls. 눈이 내린다. 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리는지 softly 부사를 넣어주면 더 문장이 풍부해지죠. 눈이 부드럽게 내린다. 4번. Safe는 안전한 형용사고요. ly가 붙으면 say

0: safely, 안전하게 부사입니다. 자, A. The water is blank to drink. 이제 10절 여러분,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를 써야겠습니다. The water is safe to drink. 그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다. B. My mother drives her car. 우리 엄마는 그녀의 차를 몬다.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모는지 부사를 넣어줄 수 있죠. My mother drives her car safely. 우리 엄마는 그녀의 차를 안전하게 몬다. Easy는요, 쉬운 형용사고요. Easily는 쉽게 부사입니다. A. Matthew hits home runs blank. 매튜는 홈런을 친다. 이것만으로도 문장 이미 완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친다고요? 쉽게 친다고요. 부사를 넣어줘야죠. Matthew hits home runs easily. B. That is on blank question. 이번에는 뒤에 있는 명사 question. 문제를 꾸며주는 빈칸이네요. 명사 꾸미는 건 누구? 형용사. 그래서 That is an easy question.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것은 쉬운 문제다. 6번 Noisy는 형용사, Noisily는 부사. Noisy는 시끄러운, Noisily는 시끄럽게입니다. A. The boys are very blank. B동사 뒤에 자리네요. 그러면 형용사 채워줘야죠. 앞에 있는 very는 뒤에 있는 형용사 noisy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정말 시끄럽다. 매우 시끄럽다. B. Ryan eats food blank. Ryan은 음식을 먹는다. 만으로도 문장은 완성인데요. 어떻게 먹는데요? Noisily, 시끄럽게 먹는데요. 부사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C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2회씩 사용하여 영문을 완성하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단어 한번 볼까요? Early, late, hard, fast, pretty. 자, 이 단어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더라요? 요거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의미, 부사 의미 각각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Early, 형용사로 이른, 부사로 일찍이란 뜻이고요. Late, 형용사로 늦은, 부사로는 늦게라는 뜻이죠. Hard는 뭐예요? Hard, 형용사로 어려운이고요. 부사로는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Fast, Fast는 형용사로 빠른, 부사로는 빠르게, 빨리 이런 뜻이고요. Pretty, pretty는 형용사일 때는 예쁜, 그리고 부사일 때는 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로 한번, 부사로 한번 이렇게 쓰라고 할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she has a 또는 on blank smile. 여러분, 뒤에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겠는데요. 어떤 단어를 채워주면 좋을까요? 그녀는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다. Pretty 채워줄 수 있겠죠. She has a pretty smile.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2번, he is a blank riser. 이번에도 뒤에 명사가 있어요. rise가 일어나다 라는 동사인데 riser이라고 하면 명사가 됩니다. 일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는 일은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거든요. 이른이라는 뜻의 형용사 early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early riser는 하나의 단어처럼 돼버렸는데요. He is an early riser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early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 riser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는 6시에 일어나요. 3번 The wind is blank strong. 그 바람은 강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문장이 완성되고 있는데 그 앞에 빈칸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부사 자리가 되겠죠? 매우 강하다, 꽤 강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꽤라는 뜻의 pretty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네요. The wind is pretty strong. 바람이 꽤 강하다. 4번 This car goes blank. 이 차는 간다. 이 차는 간다만으로도 문장 완성되는데 여기에 빈칸이 더해져 있으니까 부사 자리죠.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채워볼까요? 이 차는 빠르게 간다. Fast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This car goes fast. 5번 It's 3 o'clock. 3시다. Let's have a blank lunch. 점심을 먹기엔 조금 늦은 시간 아닌가요? 우리 늦은 점심을 먹자. 뒤에 있는 명사 lunch를 꾸며주는 형용사 채워줄 건데요. 늦은이라는 뜻의 단어 late을 써주면 되겠죠. Let's have a late lunch. 6번입니다. Angela and Jim are A students. Angela, Jim은 A student.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야. They study blank. 그들은 공부해.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들은 공부한다. 이렇게만으로도 문장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부사 자리예요. 열심히 공부해. hard를 채워주면 되겠죠. They study hard. 7번, my father never gets up on time.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셔. He always goes to work blank. 그러면 항상 직장에 늦으시겠죠. He always goes to work 늦게 가신다. He always goes to work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는 항상 직장에 간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나타내고 싶으니까 부사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late. He always goes to work late. 8번, this is a blank car. 바로 뒤에 명사 보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야? 자, 어떤 차라고 할지 뒤에 문장을 보니까 It goes 100 miles an hour. 이것은 시속 100마일을 달린대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니까 fast를 채워주면 되겠네요. This is a fast car. 9번, we go to school blank. 우리는 학교에 간다. 이것만으로 문장 완성되거든요. 여기에 빈칸 들어갔으니까 부사 자리겠고요. Our first class starts at 7. 우리의 1교시는 7시에 시작해 라니까 우린 학교에 일찍 간다가 되겠죠. Early 부사 뜻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is book is too blank for me. 이 책은 여러분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빈칸이네요. 요 앞에 있는 to는 빈칸을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러면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어려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 hard 채워주면 완성. This book is too hard for me. I can't understand it. 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죠. 자, 이번에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해 볼게요. 그 농구 선수들은 진짜 키가 크다. 키가 크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에다가 tall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키가 크다라는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라는 뜻의 부사를 써주면 되겠죠. The basketball players are really tall.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부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늦게 잔다. 항상을 뜻하는 빈도 부사는 always죠. always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빈도 부사는 일동 앞에다가 쓰니까요. 빈칸에 always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늦게 잔다래요. 늦게도 부사인데요. 늦은이라고 할 때도 late을 쓰는데 늦게라고 할 때도 late을 씁니다. late은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이 생긴 단어다. 그래서 I always go to bed lat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너무 오래 이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We cannot wait.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이것만으로 문장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라는 부사를 빈칸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쓸까요? Long. Long. 오래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너무 오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사 앞에다가 너무라는 뜻의 다른 부사를 더해주면 되죠. We cannot wait too long. 둘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4번, 내 형은 조심성 없이 운전한다. 자, 운전한다는 영어로 drive가 되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rive에 s 꼭 붙여서 적어줘야 되죠. 3인칭 단수 주어는 외로우니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심성 없이라고 했어요. 조심성 없이는 부사, carelessl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내 형은 운전한다. 이렇게만 my brother drives라고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는지,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은 부사로 적어주는 거예요. 5번, 그의 아이디어가 꽤 좋다. 그의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할 때는 his idea is good.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비동사 이다에다가 형용사 좋은을 더해주면 좋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꽤 좋다라고 했어요. 꽤 부사죠. 부사를 형용사 앞에다가 넣어서 His idea is pretty goo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6번, 아이들은 종종 길에서 위험하게 논다. 종종, 종종은 빈도 부사인데요. 어떤 부사를 써야 될까요? 종종은 영어로 often, often이라고 합니다. 빈도 부사는 일동 앞, 조비 뒤라고 했어요. 이때 동사는 논다. 논다는 영어로 play, 일반 동사를 쓰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다가 often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위험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까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위험하게는 영어로 dangerously, dangerously라고 합니다. Children often play dangerously in the roa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 여기서는 빈도 부사하고 dangerously라고 하는 부사, 두 개의 부사가 사용되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Today's quiz로 마무리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Susan always is nice to people. Susan은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빈도 부사 always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가 틀렸는지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문제들 풀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0: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기출의 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장을 찾는 시간.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야, 문제가 있으니까 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내가 뭘 찾아야 되고 그 찾은 걸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의식과 그 실천을 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다 한 단계씩 밟으셔야 극대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인사말은 요거예요. 우리말이에요. 오늘은 자, 행운의 시작점. 여러분들 왜 다 우리 행운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행운의 여신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 행운의 시작점은 뭘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대박 기원을 하려면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행운의 시작점은 그럼 뭘까? 노력? 노력도 좋지. 근데 실천입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로 혹은 말로만 그냥 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 점수 1등급 꼭 확실한 영어 1등급 맞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꼭 어려운 문제를 잘 해놔야만 1등급을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위까지 탄탄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확실하게 단서 찾아서 중심 내용을 꽉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는 건 단서도 찾았나? 라고 물어보는 건데 좋아, 좋습니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핵심 소재가 뭔지 그리고 주제문은 뭔지 어떤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주제문으로 찾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그래 후반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니뭐니 해도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소재인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재에 대한 방향을 찾으셔야 되겠죠. A라는 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 긍정이라면 어떤 부분에서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더 좁혀 나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문제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 7번도 핵심 소재와 주제문 찾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찾았거든요. 일단 create and build culture에 관련된 겁니다. 뭘 만들고 무엇을 구축한다고요?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디 있어요? 주제문은 여기에 있죠. 물론 그 후반부에 it is critical to 뭐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라는 critical 이런 형용사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이 내용과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된 버전이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요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플러스 이 부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나와줘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일단 핵심 소재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문화를 향해 있고 그 문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맞아요. Have a playbook. Playbook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그 playbook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데? Your culture. Transform your culture into action. 그리고 and turn your values into winning behaviors. 하게 만드는 게 바로 playbook.

역할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문제를 푸셨으면 아실 텐데. 그제 핵심을 콕콕 집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읽으면서 앞에 부분부터 볼게요. Values alone, 가치만으로는요.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군축하진 않습니다. 가치관 혹은 가치만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치 하나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문화를 구축하고 만드는데 가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Living your values only some of the time. 일부의 시간만 여러분들의 가치로 사는 것. 즉 가치가 중요하긴 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가치만으로는 문화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치로 사는 것,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은 does not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를 할 수는 없어요. 기여하진 못해요.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어요. 기여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 거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가치대로 생활한다고 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은 문화를, culture를 창조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는 필요하나? value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value만으로는, only value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가 더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가치를 어떤 행동으로 만드는 일, 가치를 실천하는 일. 이것은 is only half the battle. 바로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투라는 건 해야 할 과업이잖아요. 뭔가 내가 전장에 나가서 뭔가를 이뤄야 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문장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어떤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 가치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볼게요. Certainly, 물론요.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이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기는 합니다. 하나의 스텝이기는 해요. 나아가는 발자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those behaviors, 그렇게 가치로 만들어진, 가치가 행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행동들은 must then, 그렇게 한 다음, 즉 방향을 그렇게 잘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must be shared, 공유가 돼야 되고 and distributed, 어떻게? 배포가 돼야 됩니다. wide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조직 있잖아요. 단체. 단체 전반, 아주 폭넓은 전반에 그것이 쭉 다 배부가 되어야 돼요. 즉, 어떤 일부의 조그마한 그 단체 안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거나 개인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로 만들어지고 문화로 발전돼서 안정적으로 문화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를 어떻게 충분히 공유를 하고 널리까지 배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와 함께?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what is expected. 무엇이 기대되어지는지, 기대되어지는 그 바에 대해서 분명하고 concise라고 하면 간결한이란 뜻이에요. 간결하고도, 장황한 거 말고 간결하고도 그리고 분명한 description, 설명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지침, 분명한 지침, 이런 것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부가 돼야 돼요. 배포가 돼야 돼요. 아주 폭넓게 배포가 돼야 돼요. 뭐와 함께? 예, 여기에 and, 그리고 뭐와 함께? 설명과 함께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설명과 함께 배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다?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It is crucial.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To have it to 가져진 주어. 뭐 하는 게 중요해?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pecific behaviors. 특정한 행동에 대한 representation, 표현. 그 표현이라는 게 뭐겠어? Description이 되겠죠? 자, 표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특정한 행동은 바로 뭔데? Leaders and all people, managers can use to coach their people. 그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시각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침서 같은 것들이 딱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사람들, 그 조직의 사람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Visual representation. 그 설명이라는 게 바로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뭐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치도 중요하나, 하지만 가치만으로 그것은 불충분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우선은 핵심일 겁니다. 그럼 선택지는 바로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볼게요. Just like, 뭐와 마찬가지로 A sports team has a playbook. 스포츠 팀이 플레이북을 가진 것처럼요. 플레이북은 어떤 것을 플레이북이라고 할까? With specific plays designed to help them perform well and win. 그 선수들로 하여금, 그 스포츠 팀을 구성하는 그 선수들로 하여금 perform well, 경기를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는 그 특정한 플레이를 가진 어떠한 동작들, 이런 경기를 알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플레이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팀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스포츠 팀도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는지, 우승할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경기를 어떻게 해야 돼라고 보여주는 그 플레이북이 있는 것처럼요. Your company, 여러분들의 회사도요. Should have a playbook.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갖추고 있는? With the key shifts. 주요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플레이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하는 데 필요되어지는데? Needed to transform your culture into 여러분들의 그 문화를 action, 행동으로 바꿔주고 and turn your values,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into winning behaviors, 이길 수 있는, 뭔가 해낼 수 있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Playbook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필요하다? Playbook. 분명한 지침이나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Playbook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꼭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Playbook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가치관만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했죠?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조직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공유해야 된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공유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자발적인 행동은 없었죠? 자, 조직의 핵심 가치, key shift, 핵심 가치, 핵심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가치 시연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아, 답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죠? 의사소통 나오지 않았어. 조직 문화 형성에는 문화 형성 좋습니다. 일단 문화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을 공유하기 위한 뭐를 분명한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뭐가 필요하다? 플레이북 지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화 형성에는 가치도 중요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은 1번, 3번, 5번 요 정도에 그치네요. 그죠? 그래서 세개 선택지에서 가늠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혹은 언급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은 바로 빼주시면 오답을 지워가실 수 있습니다. 7번 잘 해결했고,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여기서는 뭐니 뭐니로 지금 과학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에 관련된 거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노련하고 숙련된 리더가 될 필요가 있대요. 아, 독자. 그러니까 무언가 진짜 과학자들은 진짜 많은 이 학술적인 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숙련된 독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readers의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숙련된 독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However라고 나오면서 이들은 또 뭐가 되어야 돼요? Skillful writer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숙련된 또 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왜이 사람들이 글을 쓰지? 뭐 논문 쓴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연구하거나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서 그래서 그 다음 때또이 연구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riters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 scientist의 readers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 이 글에서는. 아니면 writers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writers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련된 필자로서의 뭔가 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건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잘 해야 되느냐? written communication의 기술을 능숙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자 중심의 mentality,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읽는 사람이 어떨 것이다, 이걸 이해할 것이다, 혹은 어떤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봐야 잘알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 소재는 scientists가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skillful writers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skillful writers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reader-centered mentality를 가져야 된다. 요세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분명하게 딱 보여, 이제? 아, 좋아. 볼게요. 자, 화학자인 한스라는 사람, 그리고 클라우스라는 사람, 윌리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급을 했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뒤에 것 없이는, 뒤에 것을 말하지 않고는 간다. 이게 뭘까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뒤에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는요, 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당연해. 말할 필요가 없어. 언급할 필요가 없어. Skillful readers. 숙련된 독자여야 된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자, scientist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숙련된 독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쑥 훑어보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writers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자, extensive reading, 다독은, 폭넓게 읽는 거니까 다독이에요. 다독은 is the principal key, principal, 주요한 이란 뜻입니다. 주요한 핵심이에요. 뭐 하기 위한, 뭐에 있어서? To expanding one's knowledge and keeping up with development in a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건 어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을 팽창시키고 늘려나가고 그 분야에서의 발전을 keep up with, 따라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키가 되는 거, 핵심적인 그 역량이 되는 것이 바로 다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skillful readers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However, 하지만 what is often overlooked here? 여기에서 흔히 간과되는, 자주 간과되는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what절이 되겠습니다. what절이 통째로 관계되면서 what절이 통째로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흔히 우리가 간과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은 that scientists are also obliged to. be oblig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뭐가 되어야 돼요? skillful writers, 또한 숙련된, 그렇지, 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필자? 단순한 필자가 아니라 숙련된, skillful. 정말 노련하고 숙련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가로서, 뭔가 우리가 소설은 아니지만,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죠. 나 혼자 그냥 내가 아는 문서나 내가 알고 있는 상징으로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뒷부분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Only the researchers, 오직 그러한 연구자들만이, 어떤 연구자들? Who is competent in the art of written communication? 쓰여진 의사소통, 즉, 글로 된그 의사소통의 기술, art라는 건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원래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rtistic, 예술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artful이라고 하면 아주 기교가 있는, 혹은 뭐, 교묘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rt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 쓰여진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에 competent, 숙련되고 노련한 그런 예술가들만이 can play an active and effective role. 적극적인 역할과 효과적인 역할을 play,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contribution.

belonging to science. 과학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과학에 기여, 과학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쓰여진 글, 즉 글로 쓰여진 이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숙련된 필자. Writers로서의 과학자들의 그 역량을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보다는. 이 글에서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Readability moreover. 더욱이 읽을 가독성이 되겠죠.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은 should 해야만 합니다. 주장이니까 해야 돼 라는 부분 잘 봐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항상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With a reader-centered mentality. 독자 중심의 마음가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누가 읽을지 그 독자를 생각하면서 독자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세미콜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내용의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자, 바로 이런 독자 중심의 정신, 독자 중심의 마음가짐이라는 건 even in the act of writing, 글을 쓰는 그런 행위 안에서도 they must be mindful of, 무엇을 mindful, 유념하고 주의해서 해야만 해요. The act of reading it, reading, 그 읽는 것의 행위를 염두에 둬야만 한다라는 그런 행위에서는 바로 그들이 독자로서 읽는 행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독자로서 필자로서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데 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도 독자로서 내가 읽었을 때 이게 과연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읽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reader-centered mindset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mentality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It would be beneficial. 뭐 하는 것이 이로울까요? For them to understand how readers read in order to improve their writing. 그러니까 그들이 글쓰기, 그들의 그런 작문 실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자들이 읽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들이,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필자로서 숙련된 필자로서의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뭐지? 그렇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로서의 숙련된 과학자들의 그 역량이 바로 독자 이해에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꼭 나와야 돼요? 과학자라는 소재가 일단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맞아 독자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면 reader center 독자 중심에 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과학자가. 독자의 관점 글쓰기. 자, 필자로서 writers로서 과학자들은 독자를 이해해야 된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나머지 정보들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과학자는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지? 다양한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 관련 없습니다. 과학자는 자기 연구 분야 외의 책도 이거 물론 extensive reading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신의 분야 외의 걸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지금 여기서의 무게중심은 어디야? 그렇지. 독자로서의 과학자보다는 필자로서의 과학자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옳은 정보도 아니고 맞는 정보도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도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여러분 영어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야. 관련 없는 소재 읽었을 때 나와 있지 않은 소재인데 이러면 바로바로 지우시면 돼요. 이제 이 연습을 나중에 주제찾기나 제목찾기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정답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 자, 9번 갈게요. 2024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핵심 소재가 뭐예요? Becoming self-confident. Becoming self-confident를 바로 뒤에서 building confidence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confident, confidence, 자신감,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얘는 되게 이례적으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Let fear be. 기꺼이 let 시켜야 된다. Fear, 두려움이 be present, 있도록 해야 됩니다.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s,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기꺼이 있게끔 하는 것이 자신감을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는 알겠어. 키워드는 알겠어. 키워드는 일단 self-confidence, self-confident, becoming self-confident.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되게 좀 반대 개념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내가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만든다라는 건 오히려 두려움이 존재하게끔 기꺼이 허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는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주제문이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형용사가 어떻게 선생님 주어가 돼요? Being confident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comfortable를 being comfortabl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is not the same as, 뭐와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Being comfortable,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학에 자신감이 있어. 수학을 보면 마음이 편해. 이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자,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 오해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장 큰 오해가, 아,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잘못 생각하는,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 오해가 is that, 이하입니다. It means living fearlessly. 뭐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뭔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자신감과 바로 여기 있는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용인하는 거? 두려움을 과감하게 존재하게 하는 거.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는지 뒤에 있는 내용 연결해 볼게요.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자신감을 잘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이것은 is quite the opposite, 정반대야. 이것이 자신감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정반대니까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 즉 정반대가 의미하는 바는 We are willing to, 우리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Let, 시키는 거예요. Fear, 두려움이 be present, 존재하게끔 기꺼이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할 때? As we do, 우리가 할 때요. Do the things, 어떤 것들을 할 때?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행할 때. 선생님이 문제라고 matter를 해석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지. 그치? matter라는 건 뭐 물질이나 문제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두려움을 과감히 있게끔,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죠? 뒤에 한번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을 설립하는 것, 즉 자신감을 있게끔 만들 때, 자신감을 있도록 하게 할 때 it feels good. 그것은 참 기분이 좋죠. We want to stay there.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고 and hold on to it.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말 특출나게 잘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든 영어 잘하든 미술을 잘하든 음악을 잘하든 그럼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을 거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그곳에만 간다면, 수학만 해, 영어만 해, 국어만 해, 이렇게 한다면, then, 그렇다면 confidence never expand beyond that.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팽창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결코 팽창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범주만 하죠. 왜? 내가 여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comfortable zone을 만들어 놓고 그 바깥으로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그 범위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허용해야 된다? 과감하게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을 반드시 같이 갖고 가야 confidence라는 것이 계속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So if we only do the things we know we can do well, 우리가 잘할 거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fear of the new and unknown, 새롭고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공포는 tends to grow,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들,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고 안 해본 것들, 미지의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된다? 두려움을 허용해야 된다. 두려움을 존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구축하는 거는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 이렇게 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we make friends with, 우리가 누구랑 친근해져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됩니까? Vulnerability가 뭐예요? 취약성이에요. 취약성이 뭐야? 우리가 잘하는 거야? 아니, 못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그런 취약성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걸 요구합니다. 뭘 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안 해본 것들, 약한 것들을 공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빈칸 출원 못한다고, 순서삽입 못한다고 계속 피하면 어떻게 돼? 그 범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취약성과 자꾸 친근해지고 친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면 it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뭐하는? To be with that confidence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 자신감 없이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그 취약성과 친구가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야, 그래야 그걸 잘해서 자신감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자, but, 하지만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자신감이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when, 바로 어떤 경우예요? We are willing to, 우리가 기꺼이 be without it, 그것 없이 지낼 때요. 취약성과 같이 하고 자신감 있는 걸 잠깐 벗어나서 그것과 없이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자신감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When we can step into fear and sit with the unknown, 우리가 뭐 할 때? Step into fear, 두려움, 즉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과 sit with, 같이 앉아 있을 때, 어울릴 때, 그럴 때 it is the courage of doing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충분히 나 할 수 있어. 나 새로운 거 괜찮아. 나 이거 모르는 거 괜찮아. 취약성이랑 같이 친구가 되는 거 좋아. 이렇게 하는 그 용기가, 다름 아닌 그 용기가 builds confidence from the ground on.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바닥에서부터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용기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무엇을?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오케이. 갑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지금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것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네,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강조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입과 대 사이에 집어넣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 뒤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적성 파악 관련 없죠? 자신감 키우기 위해, 너무 좋은데, 일단은. 자신감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 fear. 도전하는 뭘 가져야 된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요 세 개 키워드가 지금 다 들어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자신있게 수행하기 위해, 이게 바로 자신감을 갖는 거죠?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업포인트입니다. 5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자신있게 대처해. 요거는 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번 아웃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에 좀 큰 반감이나 두려움이 없나요? 선생님은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땐 진짜 더 거침없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잘 못 탔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막 진짜 그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아빠, 엄마, 오빠 다 떠나갔어.
그냥 타지 마, 상미야.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자전거 꼭 타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맨날 무릎도 깨

찾아가면서 아미지 막 벽도 받고 막 그래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그 취약성을 갖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자신감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내가 이걸 잘탈수 있다. 혹은 이게 숙련이 되어야 자신감으로 갈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어 독해 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어떻게 구축해서 나가는지, 취약성을 보완해서 나가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 단어, 주제문 잘 찾아서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잘 해결할 거야. 10번 가볼게요. 자, certain hindrances to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자, multifaceted란 여기 다양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의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창의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특정한 그 방해 요인이 아마도 어디 있을 것인가? Impremature specialization. 자, 아주 premature, 그러니까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성숙한 거니까 미숙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specialization, 뭐야? 전문화에 있습니다. 즉 여러 방면으로 뭔가 창의력이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걸 방해하는데 뭐가 있다? 아주 완성되지 않은 바로 전문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를 전문적인 걸 잘해야 그 다음에 숙련돼서 뭔가 창의적인 걸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that is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or to focus on developing one ability.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교육에 그 방향으로 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 또는 혹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 그러한 능력, specialization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 너무 일찌감치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emature specialization이라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premature specialization이 발달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creativity activity를 다양하게 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이 오히려 가로막히게 된다. 오히려 저해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however 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development of creative ability in one domain, 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은, 발달은 may enhance,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무엇을? effectiveness in other domains,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그 다른 영역은 어떤 영역인데? that require similar skills,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를, 효용성을 끌어올리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술을 어떤 친구가 했어요. 그럼 미술을 여러분들 잘하려면, 그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관찰도 잘해야 되겠고 그 공간에 대한 지각도 잘해야 되겠죠.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서 수학에서 도형 파트나 이런 것들을 잘해.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비슷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비슷한 역량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 한 분야를 만약에 잘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그 기술들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야? 바로 여기서는 바로 한 영역에서의 creative ability를 개발하는 것, 즉 전문성이 되겠죠. 한 분야에서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효용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성이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flexible switching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ity. 일반성과 특수성을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 번갈아 스위칭하는 것은 is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To productivity in many domains, 많은 영역에서 생산성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의 전문적인 것, 이것들은 사실은 잘 발달만 하면 다른 영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와,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구조를 보니까 whereas라는 중간에 반전을 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whereas는 반전이니까 앞에 것이긴 한 반면에 뒤에 것이긴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조 구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과도한 전문성, 그리고 과도한 뭐? 일반성. 그러니까 무언가를 너무 특별하게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일으킬 수 있죠? Information. 어디로 귀결이 될수 있어? 어떤 걸 초래할 수 있어? 정보를 초래할 수 있어요. 뭐로부터? From outside domain. Being underestimated and unvaluable. 바깥쪽 영역으로부터 온 어떤 정보가 너무 어떻게? 과소평가가 되거나, 과소평가가 되어서 아니면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그런 정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Fixedness of thinking. 사고에 너무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영역에만 너무 과도하게 그 전문화되고 그 특수화시키면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냥 고정된 생각만 하고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넓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과하게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과한 일반화는요, causes chaos, vagueness, and shallowness.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깊이 있게 안 하고 모두 다 조금씩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혼란, 혼돈을 만들어내고 모호함을 만들어내고 얕음을 만들어내겠죠. 뭐 하나 진득하게 깊이 파지 못하면 조금씩만 하면 얕음, 모호함, 그리고 혼란이나 혼동밖에 가져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과도하게 너무 그 전문화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혹은 일반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두 가지의 성향 모두 pose a threat. 그렇지, 둘다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협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skills between domains. Between domains니까 영역 사이에 어떤 학문들이나 어떤 분야들, 그 여러 가지 분야들 사이에서의 지식이나 기술이 이동하는 것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향하지 않아야 된다. 이두 가지는 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역시 뒷부분의 정보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what should we be optimal for the development of cross domain creativity? 그러니까 cross domain이니까 여러분들 그 분야 간, 분야에 걸친 여러 분야에 걸친 그런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 분야를 다 다양한 분야들을 이 창의력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발달시키기 위한 optimal 최적을 위해서 최적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is support 뭐 하는 거?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뭐 하는 거? coupling 결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port와 and가 지금 명사와 명사 이렇게 병렬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뭘 지지하는 거죠?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aking up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Creative challenges in a specific domain 어떤 특정 영역의 그 분야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조금씩 이렇게 일반화되게 잘 하는 것들,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새로운 분야를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 주고, and coupling it. 그것을 결합하는 거죠. 뭐와 함께? encouragement. 격려와 함께요. 뭐 하도록?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as well as from other domains, disciplines and tasks. 다른 영역들, 다른 분야와 다른 이것도 학문, 다른 분야, 그리고 다른 과업들 내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 혹은 이런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적용하도록 잘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여러 분야에서의 창의력을 개발하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창의력 개발이 바로 핵심이 되겠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끔 하고 그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요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창의성 개발. 뭐 창의성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cross domain creativity가 빠져 있습니다. cross domain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도전 실패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려면 벌써 소재가 이상하죠? 집중적인 투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젊은이들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이 영역 간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일단 빠져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한 분야에서 개발된 그 창의성, 특수성이 영역 간 활용이 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맞죠? 특정 영역에서 어떤 개발된 창의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격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분야나 어떤 여러 학문, 여러 과업들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거기로부터 나온 그 지식과 기술을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encouragement, 장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여러 영역 간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영역 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죠?
cross the

메인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 교육과 관련 없죠? premature라는 단어가 있어서 조기의, 미리 성숙한, 뭐 이렇게 해서 미숙한, 미성숙된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 역시 특히나 연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은 몇 번으로? 네,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핵심 소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죠? Junctions를 만나게 된다. Junctions는 분기점인데요. 분기점이 뭐예요? 아, 갈림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디와 어디가 이렇게 갈려서 길이 갈려서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향점이 달라지는 그런 곳이 이제 여기서는 Junctio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상으로 보셨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죠. 핵심 소재이면서 약간 주제와 정말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불확실성을 뭘로 만드는 거? 숫자로 turning into, 바꾸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숫자로 바꾸는 게 뭐지? 아, 요걸 이제 여러분들 찾아야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언급합니까? 아, 맞아요. 조금 더 뒤에서는 바로 probability라는 단어로. 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단어. 물론 probable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이 있을 법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고 probability라고 하면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확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확률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Mathematical theory, 수학적인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 이론에서의 어떤 확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어떠한 위협이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manage, 관리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을 숫자로 만든다라는 건 아,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확률로 만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확률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위기의 상황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핵심 소재 잘 찾았죠? 주제문을 잘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 하나씩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볼게요. At every step, 모든 발자국, 모든 step,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는 길, 가는 길의 모든 발자국, 가는 그 길목이 어디에서? 여정에서요. Through life,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여정에서 모든 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에서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분기점을 마주하게 되죠.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많은 다양한 길을 가지고 있는 분기점의 encounter. 마주하게 됩니다. encounter라고 하면 meet by chance의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느 학과로 갈까? 이것도 지금 분기점. 여기에서 이제 이 길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pathways를 가지고 있는 분기점에 마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있죠. 거의 매일같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뭐 밥을 뭐 어떤 식사를 할지를 선택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음료를 마실 것인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다른 길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죠? Leading into the distance, 바로 먼 길로 이어지는 즉 아주 긴 여정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주하게 된다? 내 삶의 여정에서 그렇지, junctions, 분기점, 길이 갈라지는 이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Each choice involves, 그리고 각각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택들은 involves uncertainty, 무엇을 가지게 되죠? 아,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죠? 자,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About which,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길이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어떤 길이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과연 나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다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앞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뭐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근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확실한 결과를 확실한 목적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rusting our intuition. intuition이 뭐예요? 안을 확실하게 보는 통찰입니다. 직관이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직관. 네. 무엇을 믿는 거? 우리의 직관을 믿는 거. 뭐 하는데? To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동명사하고 주어져. 이것은 often ends up with. end up with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로 가다,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직관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직관을 믿는 거.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 선택을 해야 되라는 감이 와서 그걸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믿는 것은 어디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making a sub or optimal choice. 아까 optimal이라는 단어가 최적의라는 뜻이었거든요.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summit이라는 단어, 수강후에 남기는 그 똑똑 복화에서도 summi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래라는 접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optimal, suboptimal이라고 하면 최적보다 그 아래에 있는 거니까 차선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관으로 해석을 하면, 직관을 믿고 해석하면, 선택을 하면 suboptimal,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실은 보통 하지만 사람들은 직관을 이용해서 하지만 직관을 이용해서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직관은 최고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직관은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들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turning into be.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불확실성을 뭐로 바꾸는 것? 숫자로 바꾸는 것. 그 숫자가 바로 뒤에서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has proved, 입증이 되었습니다. A potent way, potent라는 단어가 강력한이라는 뜻이요. 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뭘할수 있는? Of analyzing the path and finding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뭘 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finding, 찾는 방법의 강력한 방식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뒤에 걸할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걸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otent라는 단어, potential을 생각하시면 얘가 잠재력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할수 있는 강한 힘, 그게 바로 잠재력이니까. 그래서 potent라는 단어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봤더니 analyze the path, 내가 그 선택하는 그 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shortcut이 뭘까요?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start. 시작해요. 여기가 destination. 목적지야. 그러면 이것에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shortcut. 딱 잘라버려요. 이거 뭐야? 지름길. 그렇지. 지름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목적지까지의 지름길을 찾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맞아요.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꾸는 거야? 이런 불확실성을 뭐로 바꾸는 거?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방법이 된다. 훌륭한 방법이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방법이 바로 우리 선택자는 들어와 있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probability가 뭐라고요? 가능성이라는 뜻이지만, 그렇지. 확률이라는 뜻으로 써있겠죠. 자, 확률의 수학적인 이론은요. 확률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은 hasn't eliminated risk. 무엇을 eliminated?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 위험을, 뭔가 위험이 있을 앞으로의 그 위험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있지. 확률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는 하나. 그렇지만, 본격적인 건 이.

얘기가 되겠죠? It allows us. 그것은 즉 그 확률은 우리로 하여금 to manage that risk.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그 위기를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숫자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뭘로 바꾸는 거? 확률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을 처리하는데, 위기를 관리하는데.

0: 불확실성을 확률로 바꾸는 이런 전략은 is to analyze, 분석을 하고 그리고 to see, 그런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at the future holds, 미래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and then to see,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What proportion of them? 그 확률, 그 시나리오 중에 어떤 비율이 lead to success or failure?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질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이 길을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A라는 플랜, B라는 시나리오, C라는 시나리오가 있어. 그럼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성공으로 이어질 시나리오에는 뭐가 더 많은지 그 확률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자, this gives you, 이것은 이러한 방식, 이러한 전략은 당신에게 줍니다. A much better map, 더 나은 지도를 줘요. 더 나은 뭔가 안내 지침을 준다는 얘기죠.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미래에 대한 지도는 그 지도를 지도 내에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your decisions,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기반으로 한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내릴지,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할지에 대한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뭐에 대한 about which path to choose,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더 나은 지침을 마련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뭘로 바꾸는 거? 불확실성을 숫자, 즉 확률로 바꾸는 일이다. 요 내용은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어디에? 선택지안에 꼭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삶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면 최고가 아니다. sub-optimal한 걸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더 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better map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목표 달성,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인생의 여정에 선택된 다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스스로 책임 관련 없습니다. 숏컷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일부의 단어를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건데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핵심 소재, 주제문 이용해서 문제자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그치. 아주 딱딱 들어맞는 문제들, 신기한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의 선물, 똑똑 복화, transform 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trans가 들어가면, across, chang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태, form을 완전히 바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형시키다. 완전히 바꿔놓다. transformation, 완전한 변형이나 변형 이란 단어.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고, trans라는 그 접두사의 의미도 잘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많이 성장했거든. 다음 시간에도 마지막 주장 문제 한번 단서 확인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어,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1: 아.
0: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와. 제발 don't touch me.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어허,
0: 머리가
1: 너무
0: 녹는다.
1: 더워서.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이 말.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출발!
0: 도전!
1: 더워. 오늘 뭐 뿌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노노노노노.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hot because of hot.
0: Oh, yeah.
1: 예.
0: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어어 스티키 I hate
0: You hate sticky
1: I
0: weather.
1: hate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You too
0: 미 too.
1: 예예 어우
0: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요.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0: 음흠.
1: 머리가 녹는다. 아,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0: 오.
1: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0: 브레인이죠.
1: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브레인,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1: 아,
0: 정신이 없는
1: 그렇구나.
0: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브레인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1: I feel like.
0: I feel like. 이건 무슨 뜻일까요?
1: 나 그런 기분이야, 마치.
0: 맞아요.
1: 예.
0: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어떤 기분이다. So I feel like 하고 나서 평소문을 쫙 쓰는 거예요.
1: 어허.
0: 평소문 문장을 쫙 써버리면 그 내용인 것처럼 기분이 든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gnore.
0: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1: 네.
0: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1: 오.
0: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1: 아,
0: Right? 이거 한번
1: 예.
0: 해볼게요. 나는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1: 예.
0: 해보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요? She
1: She is ignoring me.
0: me.
1: Yeah.
0: 그러면은 걔를 섞어보세요. 난 기분이 들어.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Really?
1: Oh,
0: 이러면서, right?
1: yeah.
0: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뭔가 화가 났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how about this?
1: Yeah.
0: 실패하다가 뭐예요?
1: 실패하다, fail.
0: Fail. 나는 실패하고 있어. 진행형으로 하면.
1: I am failing.
0: Right?
1: Yeah.
0: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Oh.
0: 다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1: Yes.
0: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1: Yes.
0: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1: 오.
0: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1: I feel like she's ignoring me.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I feel like I'm failing.
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수
1: 그쵸,
0: 있어요.
1: 그쵸.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혼자
1: 네.
0: 덥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1: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어떤 분 보면은
1: 네.
0: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1: 가끔 올 블랙이 되어
0: 완전히
1: 계시죠.
0: 블랙.
1: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등.
0: 일단은 얘는 모른 걸로 할게요.
1: 네.
0: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1: 내 셔츠가 스티킹,
0: 뭘것 같아요?
1: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0: 오.
1: 스티커를 스티킹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0: 어디예요?
1: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백이겠네요. Yes, my back.
0: BA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예스. Yes.
1: 오.
0: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백이죠. 여러분, 이 허리 웨이스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아하.
0: 뒤쪽이 아닙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건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

0: 거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그쵸?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네.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1: Stick
0: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그쵸? 되겠습니다.
1: 네. Right.
0: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1: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스톡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0: 네?
1: 스톡은 스톡이에요? 그러면 스톡, 스틱, 스톡, 스톡. 갈까요?
0: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1: 불안해요.
0: 아유, 틀리면 어떻습니까?
1: 맞아요.
0: 뭐.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1: 네.
0: Right, so stick, 그 다음에 stuck,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1: 근데 저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거거든요.
0: 처음 본 거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스틱 예.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1: 보니까 to가 있네요.
0: to가 있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stick to 어디 이렇게
1: yes.
0: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아하.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과거형으로.
1: My shirt.
0: 그 shirt.
1: 아, the shirt. 아하. stuck my back.
0: 아, 전치사가 하나.
1: stuck to my back.
0: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Mm-hmm.
0: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진행형으로요.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그렇죠. 보겠습니다.
1: Mm-hmm.
0: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stick to 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1: 네.
0: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에요.
1: Mm-hmm.
0: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말이 게.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아하.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0: 궁금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네.
0: 자, 어떤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0: When
1: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1: foggy.
0: Okay.
1: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M-I-D. M-I-D.
1: 예.
0: Humid. Al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좀 만나지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예.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3: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휴메드는 네.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0: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네네.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1: 갑자기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네.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아,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y였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네.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스티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예.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hate 저도, it when도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hate 가능합니다. When.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Alright, so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나 너무 추우면 저도 움직이길 싫잖아요. 네.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Z.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So,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은 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하나 더 남았는데요.
1: Mm-hmm.
0: 전적으로 공감한다.
1: 아하.
0: 이거는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more.
0: 그렇죠. 저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1: 알아요.
0: 너무 이상해요. 네. 네.
1: 근데 할 수 없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단데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죠.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들 보세요.
1: 예?
0: I couldn't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순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1: 아...
0: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1: 아,
0: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안 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1: 아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1: 아,
0: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아, 테스트
0: 씨도요.
1: 참 좋아하세요 예.
0: 네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1: agree.
0: 아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어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오,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to
0: to 뭐 한 것을 무슨 to,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아니라
1: 아, agree to disagree.
0: Yes.
1: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아.
0: 자,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에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1: 오,
0: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어?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어그리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나겠죠.
1: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1: 예.
0: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1: 오.
0: 그만큼 흔한 표현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 동감한다.
1: 예헤이.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1: 네.
0: Let me show you. 읽어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 yeah,
0: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네.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mean이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0: 연기하셔야
1: 뜻.
0: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네.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1: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보실래요?
1: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2: 네.
1: I feel like
2: 아하.
1: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2: 네.
1: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2: I feel like I am failing.
1: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걔가,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2: 네.
1: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2: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There you go.
2: Mm-hmm.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평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2: I hate it when it's cold.
1: 그렇죠. 걔가,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2: I hate it when she lies.
1: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 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4: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4: I couldn't agree more.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2: Yeah. Oh, so hot.
1: Oh.
2: Wow.
1: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야.
2: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1: 그렇습니다.
2: 네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1: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2: 네.
1: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2: 아하.
1: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네. But more specifically, decision making.
0: 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hard to decide on dinner.
0: 네, decide on dinner라는 거는 이제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저녁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1: What you're going to eat for dinner.
0: Exactly. 힘들어요. Decide something. 그냥 뒤에 목적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decide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뭐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1: Yeah. 네.
0: 영국 분이고요.
1: Yeah, and her name is Margarita.
0: 네, 마가리타라는 분이에요. 자,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마가리타 씨가 어떤 것을 힘들어 결정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0: 네, 남자친구와 저는 What we are going to eat tonight.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걸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1: Mm-hmm.
0: 항상 그걸 결정하는 걸 힘들어 해요. Mm-hmm. 라고 합니다.
1: yeah. All right. Well, it could be a hard decision, mm-hmm.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My boyfriend and I always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tonigh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ith couples.
1: Especially 특히란 뜻이죠. Mm-hmm. It gets bad with couples. Mm-hmm. 그러니까 커플과 함께 나빠진다라기보다는 with couples in
0: that situation.
1: Yeah, in that situation or in the case of couples, 커플인 경우에는 it gets harder. 그러니까 mm-hmm. bad가 꼭 나쁘다라는 뜻으로만 no, no, no. 번역되는 건 아니고요. 더 mm-hmm. 힘들어져요.
0: Mm-hmm. And so she gives us a real example. My boyfriend and I can never agree on what we're going to eat, whether we're staying in or eating out.
1: 제 남자친구와 저는 can never agree on 동의를 못한대요. 절대 동의를 못한대요. 계속 의견이 다른 거예요. Mm-hmm. What we are going to eat. 저녁 먹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안 모아져요. Mm-hmm. 뭐 먹을지에 대해서. Whether we are staying in, 집에 있든지, or eating out.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0: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0: Even though we have similar preferences,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1: Even though we have similar
0: preferences.
1: prefer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Mm-hmm. prefer라고 하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고요. Yeah. preferences가 또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여러분 컴퓨터나 oh, yeah.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0: yeah.
1: preferences라고 해서 이제 그냥 settings하고 비슷한데
0: yeah.
1: 설정이랑 비슷한데
0: the things you prefer 네. the computer to do.
1: 예,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창의 색깔을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이런 mm.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preferences라고 보통 P로 약자로 써 있는데요.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음식들이 similar preferences를 갖고 있다는 거는 비슷한 mm-hmm. 음식들을 좋아해요. Mm-hmm. 그런데 there are always these dilemmas that go through our heads.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항상 딜레마들이 있대요. Mm-hmm. 이거 둘 중에 뭘 고를지에 대한 딜레마죠.
0: Mm-hmm. Like what kind of dilemmas? She says, like should we be adventurous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or should we play it safe?
1: 첫 번째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Mm-hmm. 모험심이 강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0: Adventurous.
1: 모험 자체는 adventure. Mm. 여기서 끝나죠?
0: Yeah, adventure.
1: 네, 그런데 yeah. adventurous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Mm-hmm. 모험을 해보기로 하고 and try out a new cuisine or restaurant. Mm-hmm. Cuisine이라는 것은 특정 요리 하나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요리의 종류를 말해요.
0: Yeah, like a type. Like if you've never had Greek cuisine.
1: 네,
0: so
1: 그렇죠.
0: maybe it's Greek food. Right?
1: 네, 뭐 그리스 음식, yeah. 한국 음식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음식, 종류를 말하는 mm-hmm. 걸 이제 cuis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이나 식당을 시도해봐야 할지 or should we play it safe? Mm. Play it safe도 굳어진 표현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자.
0: Yeah. Something you already know tastes good.
1: 네, 그냥 평소에 많이 먹던 거 있잖아요. Yeah. 그런 걸 좀 골라볼까? 이 딜레마가 있고요.
0: That's right. You just play it safe. Next, she says,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or should we have a little cheat day?
1: Cheat day 뭐예요?
0: When you eat junk food.
1: 네.
0: Or food that's not healthy. Unhealthy food.
1: Or something that you're not supposed to eat.
0: Oh, yeah. Could 네. be that as well. But typically those things are foods that are bad for you.
1: 네, 그러니까 몸매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평소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허용된다라는 걸 보통 cheat day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It's a cheat day.
1: 네, cheat 자체가 이제 뭐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칙하는 경우도 you're cheating 하면 너 반칙이야.
0: I'm not cheating?
1: Yeah, I mean.
0: I have the same cards you do.
1: I know, but when you're playing a game.
0: Yeah.
1: 반칙 이렇게 말할 때 oh, you're cheat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0: Don't cheat.
1: 네. 그래서 그 cheat day 신경 안 쓰고 그냥 먹는 날로 오늘 정할지 아니면 should we try to keep healthy 계속해서 건강한 음식을 쭉 먹어야 할지 이것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hat makes this worse is my overwhelming indecisiveness. I never know what I want most of the time. So I put all the pressure and responsibility on my boyfriend, which doesn't make him too happy because if he makes the wrong choice, the blame is on him.
0: What makes this worse is my overwhelming indecisiveness.
1: 두 사람 머릿속에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데 what makes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죠. 저는 뭐뭐라고 확신해요. I am convinced 하고 뒤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어떤 것을 마련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hard to decide what to have for dinner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1: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0: Okay. Damien says,
1: if you get four people together, 네 명을 모아놓고 나면 또는 네 명이 모이면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Mm-hmm. To decide what's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 Mm-hmm. 여기서 이제 what's for dinner가 나왔잖아요. Mm-hmm. 우리말로는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저녁 메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그걸 영어로 what's dinn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0: Yeah, if you 네. say what's dinner, it means you've never eaten dinner.
1: 네, like, 저녁이라는 게 뭔데요?
0: I know breakfast and lunch, but 네. what's dinner?
1: 저녁 식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처럼 돼버리니까 uh-huh. what's for dinner? 저녁에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항상 mm-hmm. 이렇게 for를 많이 붙여요. What's yes, for lunch? What's for breakfast? 마찬가지고요. Mm-hmm. 그다음
0: Leah says
1: It's so hard to decide.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What to have for dinner. 또 나오고 있죠.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Mm-hmm. When all you want is a certain fast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은데 But you're in the wrong country. 그걸 안 파는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0: Yeah.
1: Like you want Korean fast food, but you are in France.
0: That's how it 그럴, feels sometimes. All right.
1: Okay.
0: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룰 예정이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끌어내실 수 있는 집중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부터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강조를 하나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email me when you finish the report. 라고 적혀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절을 찾아보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몇번 봤던 그 접속사 when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어떤 질문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 사용된 요 when 접속사로 시작되는 절은 과연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은 명사절대로,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잘 해놓더라도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시간의 시작은 먼저 부사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 그래서 뭔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사절. 이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죠. 그 뜻은 즉, 부사절은 문장 속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어라는 거는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문장 속에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문장이 이제 이만큼씩 길어질 때 보면요. 사실 정말 그 뼈대가 되는 말은 요만큼 짧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로서 뭔가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로서 문장이 이만큼 길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거 너무 긴데? 할수 있잖아요. 하나의 팁이 뭐냐면 수식 성분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뼈대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것 자체에만 이해를 딱 집중해 보면 아 실제로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려는 말은 이거구나 그리고는 이런 말들이 그냥 덧붙여진 거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 긴 문장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결국 부사절은 언제나 뼈대가 아니라 덧붙여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은 그 중요성이 그래서 낮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또 이런 부사절들이 있어줘야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네라고 생각해서는 또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의 어떤 그런 비교보다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명사절을 만들고 부사절을 만들 때 쓰이는 접속사들 중에서 뜻 자체가 바뀌면서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when입니다. 자, 이 친구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뭐뭐뭐뭐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똑같은 접속사가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요. 뭐뭐뭐뭐뭐뭐 하 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접속사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뜻이 살짝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실제 문장에서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if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봤죠? 이미 본 건데, 자, 보세요.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if절이 해석이 되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그 절의 역할의 차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서 여기 사용된 when 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Do you know when he's happy? 해석이 되세요? 자,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know라는 알다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n he's happy라는 when 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when 절이 쓰였다는 거. 요거 이제 이 친구가 명사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그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언제 행복한지, 뭐 할 때 행복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 왼절이 명사절로 쓰인 거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같이 읽어 봅니다. He dances when he's happy. 어, when he's happy는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그 쓰임새가 달라요. 해석해 보잖아요. 자,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When he's happy. 그가 행복할 때 춤을 춘다는 거죠. 여기서 when he's happy는요, 부사절입니다. 실제 이 문장의 뼈대는 he dances. 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가 춤을 추는데, 어, 근데 내가 추가 정보를 줄게. 언제 춤을 추냐면 행복할 때 춤을 춰.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문장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오늘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f 접속사를 활용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까지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는 몰라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 여기 숨겨져 있는 주어는 무엇이다 같은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I까지 넣어서 I do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아 요거 if를 갖다 말하면 되는구나, 요게 if의 명사절로서 아, 사용이 되면 되는구나 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머지 내용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명사절로서 if절이 활용된 케이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자, 비슷한 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If, 만약에 뭐뭐 하고 싶다면, 부사절로 if가 사용된 거죠.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면,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o talk to me. 만약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요, 부사절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라고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call me, 나에게 전화하세요, anytime, 언제든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talk to me, call me anytime. 요렇게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와 부사절로 쓰일 때 뜻이 또 바뀐다는 것까지 두 문장 함께 영작해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된 when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맞춰보세요. Please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보내달라는 거죠. 언제 보내달라는 겁니까? When you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를 끝마치면요 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고. 자, when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요거 부사절인 거죠. 해석을 보고 부사절을 맞출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를 봐서 아 얘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맞출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파악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오늘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hey again. Today we will also work on warming up our bodies in a very, very short time.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역시 따뜻하게 몸을 좀 빨리빨리 데필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0: I have a crush on somebody. Is it someone I know?

0: Great job. For the toe touch, you can use either your hands for the legs. It's a little different, but both are okay. Okay?
1: 네, 오늘 우리 토터치, 발터치 같이 해봤습니다. 할 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도 되지만 같은 쪽으로 해도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조금 강도가 달라질 뿐 어쨌든 좋은 운동이에요. 잘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to have a crush on 같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막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to have a crush on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뜻도 되기는 돼요.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0: I w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Beijing Yong. Jina Kim,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ina Kim.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쏙쏙 캐치가 될런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연이에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지다, 겸허해지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했습니다.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 친구가 되어 사막을 걷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아마도 빈칸이 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면서 채워보시기 바래요. 머릿속에서 채워보세요. Try 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2.
3: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생명은요,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탄생을 하고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집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구르는 돌과 친구가 되어 벗을 삼아 사막을 걸어가니 내가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 놓친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아, 이런 단어였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you in its. 요 단어들이 바로 기능어고 grow solemn greatness 내용어입니다. 자, 이때 발음하실 때 you grow 되죠. 말하시면 되죠. You grow, you grow. 여기에 강세 주시고 그 다음에 S-O-L-E에서 강세가 O에 있거든요. 철자 O에 강세가 같기 때문에 O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olemn, solemn. In it 같은 경우에는 in의 은이라는 자음과 it의 it의 e라는 모음이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in it, in it, in it. 근데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0: 빨리 지나가면서 greatness보다는 greatness. 강세가 great 이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꽝 주시고 트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Greatness, greatness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 go listening one.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네,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Go go listening two.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There you go. Go go listening three.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되시죠?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One more time. Life is born i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listening point. Give it a shot.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이때 walk의 크 자음이죠. 언의 모음이죠. 연음현상. Walk on, walk on. 이런 경우에는 walk도 중요한 내용어, 그죠? The desert에서 desert가 내용어. Befriending rolling stone. 요 단어들이 바로 내용어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세를 주지 않으니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Rolling 할 때 여러분 역시 R 소리 내시는 거 우 하시면서 시작하면 혀가 어디에도 닿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시작. Google Listening 1입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잘하시네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자, 생명체, 생명체. 어떤 삶, 이런 것이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뭐뭐조차, 어디조차에서도 on this barren earth라고 했으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and you blank in its greatness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 grow solemn. 이게 겸허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nd you grow solemn its greatness. 자, 그 위대함에, 그것에, 즉 자연의 위대함에 겸허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lank a rolling stone 했는데 빈칸에, there you go, befriend 넣어서 befriending, 즉 친구가 되어주잔데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서 사막을 걷다 보니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Altiplano is blank. 마지막 문장에 A land of such mysteries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신비한 땅이래요. 알티플라노가요. 이해되셨죠? 전체 짧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0: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welcome back to Serena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Ordinary versus average. Ordinary versus average. Yeah, 뭔가 평범할 때 ordinary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averag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ordinary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ordinary. ordinary. ordinar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ordinary, ordinary. Okay, 여기는 R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R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혀가 뒤로 가는, 그걸 당기는 느낌입니다. ordinary, 똑같이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ordinary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ordinary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ordinary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 see quite often, something that's not special. Okay?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So something that you see in your day-to-day life, something that's very normal, we would call ordinar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just an ordinary girl.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평범한. Ordinar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I'm just an ordinary girl.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이죠. I'm just an ordinary girl. 거기다가 성인 여자도 본인에 대해서도 girl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녀 아니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I'm just an ordinary gi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뭔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삶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럴 때는 ordinary lif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뭔가 슈퍼스타 아니면 뭔가 연예인으로 쭉 살다가 나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했어. Ordinary day라고 말하면 되겠죠? It was, 과거 형태로, it was an ordinary day. 특별한 거 뭐 없었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였었어. It was an ordinary day. Okay,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네, 다음은 average 볼게요. Average, 뜻은 평균의. 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는

average 이렇게 세 음절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V, E, R 있잖아요. 그래서 E를 그냥 생략을 해서 아첫 음절,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음절은 ridge, ridge. 오케이, 다리 할 때, 그 bridge 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V 발음으로 average, average. 오케이, 여기서도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erage, average. Very good. 오케이, 네, average 같은 경우는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so we use the word averag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ean of something. Okay, something that is the middle amount of something. Okay, 그리고 평균의,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erage하고 ordinary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 average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average height. I'm an average golfer. What is your average score? Average, average, 평균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내 키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average height라고 표현하면 돼요.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내 키는 평균이야. I'm average height. Very good. 그 다음에 너는 보통 수준의 골퍼야. 그래서 이것도 중간값을 뜻하는 거겠죠?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ordinary 같은 경우는 좀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를 조금 강조하면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양의 중간값을 더 강조합니다. I'm an average golf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얼마야? What is your average score? 이런 문장들은 ordinary라고 절대로 할수 없겠죠. Okay, what is your average score? Scor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is your average score? What is your average score? Alright,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ordinary, 평범함을 의미합니다. ordinary, 뭔가 특별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흔한 거를 ordinary라고 하죠. 네, average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평범한 것도 averag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평균을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어떤 양이나 어떤 종류의 중간 값을 더 강조를 합니다. average,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that we'v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네. 자, 이번 주에 여러분과 지금 만나보는 주제들은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사 습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자제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단 자체를 좀 파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영양성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하죠. 거기다가 뭐 칼슘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비타민 얘기하죠. 무기질 얘기하죠. 미네랄이요. 그 다음 뭐 식이섬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하게 될 수 있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식단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행위를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목록을 또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한 식단을 따르다라고 하면 follow를 하면 되고요. 따라가다 follow a healthy diet. 여기서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건강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Follow a healthy diet. 들어보세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자,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이 높다를 먼저 좀 두 가지로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섭취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결국에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유량이 높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ich를 쓰는 겁니다. 저희 10분 영어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복습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be rich in vitamins S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종류가 많을 땐 S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be rich in vitamins 발음할 때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물론 영국 발음은 vitamin입니다. 우리가 미국 발음 기준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vitamins S 붙여주고요. 들어볼게요.
1: be rich in vitamins Be rich in vitamins.
0: 오케이. 자, 미네랄은 그냥 영어로 minerals고요. 식이섬유는 fiber라고 합니다. Contain a lot of minerals. 자, 이건 이제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를 rich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함유하다라는 동사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Contain. 다시 한번. Contain. 함유하고 있다? 많이. A lot of minerals. S를 넣어야 됩니다. 왜요? 미네랄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비타민과 똑같아요. Fiber. 저건 하나예요. 식이섬유 그냥 딱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dietary fiber거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fiber, fiber. 자,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들어볼까요?
1: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영어 지문을 보면 항상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they are rich in vitamins, they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이렇게 나와요. 거의 후렴구처럼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아까 다이어트라고 했으니까 healthy diet를 follow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해놓고 그럼 follow를 ing 넣어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잠깐만,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가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드릴게요.
1: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요, 칼슘하고 지방 중에서 좀 안 좋은 지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중에 좋은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죠. Unsaturated fat. 근데 안 좋은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해주고. 단백질부터 갈까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자, 그럼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 뭐 고기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두부도 좋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냥 프로틴에다 푸드 붙이면 돼요. 프로틴 푸드. 필요 없어요. Protein foods.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붙여볼게요. 자, 건강한 식단 쪽에서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rotein foods. Protein foods.
0: 칼슘을 왜 가져왔냐면 굳이 칼슘이 뭐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신체 성장에 굉장히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칼슘 아닙니까? Calcium. 발음이 어렵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입을 때, 와, 되게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은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 있을 때, 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그 감각, 그 센스가 좋았을 때, 와, 그 감각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이 어떠한 감각이 좋을 때, 어떠한 센스가 좋을 때는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해서 그 무엇에 감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와,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입니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을요, You have a good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와, 당신은 그 좋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군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각입니다. 센스예요. 그러니까 You have a good sense. 어우,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서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of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감각이 좋으시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그 감각 자리에다가 어떠한 감각이 좋다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 패션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션의 감각입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해서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러스 할 때, 그럴 때 와,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머 감각은요, 바로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어 감각입니다. 이걸 바로 sense of langu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에게 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라는 거는 direc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sense of direction, 이것이 바로 방향 감각이 되겠습니다. 와, 나는 길친데 되게 방향 감각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그래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문장

0: 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 되게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저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각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부정문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것들,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다양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후각은 smell이고, 여러분 taste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그 미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감각이 좋다 나쁘다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와,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감각이 좋다 나쁘다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르다, 감각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다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시키는 거,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incr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나 혹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요, improve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아, 제이 유머 감각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감각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하고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요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실 수 있었어요? 개발하실 수 있었어요? How did you improve your sense of humor? 요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이제 좋았을 때, 그거를 칭찬할 때,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장은, 그쵸?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와, 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얘기였지만, 그 감각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 혹은 기를 때, 어떻게 하면 기를 수도 있는지, 혹은 길러야 된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improve라는 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떠올려 주시면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찬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10분 동안 Okay, I'm gonna find you real happiness. 실제로 정말 행복한 기분은요, 그냥 내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ry again. 오늘은 뭐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시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모발이 더 나는지, 머리칼이 더 많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종류, 요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뒤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What kind of 대상, what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니까요. 예, don't be in a hurry, 아시겠죠? 예, 막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차곡차곡.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라고 궁금할 때는 what kind of를 쓰시면 돼요. 뒤에 한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 of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s o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종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은 음식이 하나면 what kind of food이고요. 음식이 여러 개면 what kinds of foo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발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Helpful. Helpful인데 들리는 발음은 helpful. Helpful. 이렇게 하고 for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What kind of인데 들리는 발음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렇게 들려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ic에 S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music스란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music은 그냥 통틀어서 음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산조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야금 산조 아니면은 아쟁 산조. 그다음에 재즈하고 블루즈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is he? 그래서 이야가 바로 is, are가 된 거고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야? 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발음이 what kind of로 들리지 않고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book is it? 실제 이렇게 들리죠? 네 가지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책, 사람,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음식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쫙 옮겨서요. Look at me. 자, you're supposed to repeat after me. But before that, 그 전에는 you need to give it a try. 아시겠죠? Try it out.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Ready?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Helpful.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은 거지? 자, your turn. 네,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Your turn. 네, what kind of man is he? 여자라면 what kind of man is she?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0: 어떤 종류의 책이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할 때쓸수 있겠죠? So, what kind of?
1: Your turn.
0: 그렇죠.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동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함께 연결될 때 실제 when you feel the same way, then the exact same expression will come out of your mouth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엔 step 2. 바로 이거죠.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는 금방 했잖아요. What kinds of foods? 그렇죠? 예. 그다음에 are helpful. 도움이 될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모발이 성장하는 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난다. 모발 성장인 거죠. 그러면 성장하다 뭐예요? grow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growth. 그래서 hair growth라고 합니다. for hair growth.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도움을 줍니까? for hair growth. 예, 아니면 hair가 없으면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참고로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 당연히 프로틴이 중요하죠. 프로틴, 그죠? 그다음에는 여러분 어성초라고 하는 그런 그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걸 먹어도 뭡니까? 그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됐죠? 반대로 탈모는 hair loss라고 합니다. LOSS까지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다 했잖아요. What kind of music is good?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For 뒤에 공부하다니까 for studying. 그래서 예, is good for studying. 이렇게 쓰시면은 공부하는 데란 뜻으로 목적으로 for 되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he?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번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영어 나올 때에는 아, 이거 그냥 다두번다 해주지. 발음도 읽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가 알다시피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그렇죠? For hair grow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그렇죠? 프로틴이니까 결국에는 단백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콩 많이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많이 주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s a lot.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Again. Bye.

0: 이거 진짜?
1: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시문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렛츠 잉.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과연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얼마나 내 귀에 잘 들리게 될런지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와, 정말 사막처럼 보였는데 저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네요. 놀랍습니다.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누군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 네,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물줄기가 그들의 삶에 permeate, 스며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각각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2.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도전해 보실 만했죠, 여러분? 네, 첫 번째 문장은 전체가 다 지금 네, 귀로만 듣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채우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의 의미 좀 알아볼게요. Well, take a look at th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간단하네요. Could it be 이렇게 들리셨죠?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누군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자, 어떻게 이 물줄기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짧지만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눈으로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Well,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part. Let's go for it.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자, 근데 이제 질문이니까 억양을 높여서 어조를 높여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could it be 모두 다 기능어. someone은 내용어고요. doing magic 내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긴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지라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발음이 조금 네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So could it be.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처럼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could의 d 사운드가 지금 앞에 보이는 l 사운드는 들리지 않는 무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라는 모음이 있고 이세 이 모음 사이에 d 사운드가 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껴서 flap 현상에 의해서 r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could it 이렇게 되고요. be도 기능어니까 덩어리로 약한 친구들은 약한 친구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그렇죠.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2.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전체가 요 문장이니까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One more time.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Of into their. 기능어죠. Stream. 자주 나옵니다. St, sk, sp. 된소리 현상 일어나죠. Stream 하지 마시고 stream. Stream. Of water. 역시 모음사의 T 사운드. 네, 방금 하셨던 네, 플랩 현상에 의해서 R 소리로 들리게 돼서 water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강세 있죠. per. 여기에. 그래서 permeate. permeate. 그리고 into는 전치사니까 permeate into their lives. 여기에 강세가 되죠.

0: lives입니다. Leaves 아니죠, 여러분? Alright then. Google listening 1.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되시나요? Alright. Google listening 3.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One more time.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자,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2.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잘 비교하면서 듣고 따라 말해보셨겠죠? 구분하면서 연습해두세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blankets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가 강을 보여준대요. To 누구에게요? To 누구.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e. 그런데 me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Who is in doubt? 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의심하는 나에게 강을 보여준다고 말한 거죠. 말을 합니다. Could it be someone blank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이 do magic, do magic. 마술을 부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누군가가 마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right, move along. It's a real river with something 했습니다. 자, 빈칸에 이어지는 말들이 water streams and sound 했는데 이게 물줄기죠? 그리고 물소리입니다. 그 물줄기와 물소리가 있는 그 진짜 강이에요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놀라는 그런 상황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blank their lives 했는데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로 permeate into. Permeate이 바로 스며들다인데 어디 속으로 스며들다? Permeate into their lives.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가다. 이건데 질문이잖아요. 이 물줄기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길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He says he will show the river to me who is in doubt. Could it be someone doing magic? It's a real river with water streams and sound. How did this stream of water permeate into their lives?
0: 어떠세요? 100% 다 캐치 되셨나요? 하나 정도가 잘 안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안 들렸던 부분도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설명 기억하시고 또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ll right. Now remember we had many business interviews, 뭐 English interview를 많이 했는데 직장을 드디어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이 그걸 몰랐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ll versus technique. Skill versus technique.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skill 그리고 technique. 많이 비슷한 단어들 같죠? Okay, let's take a look at skill first. 네, 첫 번째. skill 이거는 능력 혹은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스킬이라고도 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발음을 제대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skill. skill. 네, 연결하셔야 됩니다. skill. Very good. Okay, 뉘앙스 잘 볼게요. 어떤 것을 잘 해내는 능력 혹은 기술입니다. So skill refers to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kay? 그리고 기술을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Skill, 능력, 기술, sk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능력 있는 협상가야. She is a skilled negotiator. 자, 여기 보시면 skill 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ed를 붙이면 능력 있는가 됩니다. She is a skilled 협상가,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o this means that she is really good at negotiating, okay? 그래서 협상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죠. She is a skilled negotiator.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자, 나는 필요가 있어. I need to improve, 향상시킬 뭐요? My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Okay. 여기서는 communication skills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Okay. 영어권 나라들에는 정말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kay.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능력, 여기 skill은 S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다양한 스킬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스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세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S를 붙입니다.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일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해. Okay?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Okay? 여기서도 skill은 능력보다는 여기는 기술입니다.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다음은 technique를 넘어갈게요. Okay, 기술 혹은 기법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technique, technique. Okay, nique라고 N-E-E-K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echnique, technique. Okay, very good. Okay, technique 같은 경우는 예술, 과학, 운동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방법입니다. Okay, so technique refers to something that you do in order to have a particular result or improvement in something, usually in arts, sciences, and sports. Okay?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Okay? So, skill 같은 경우는 그냥 능력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technique입니다.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technique는 skill보다 더 개념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She mastered the technique. His technique was faulty. Technique, 기술, 기법. Technique,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온종일 그 기술을 연습했어. Okay? I practiced. 나는 연습했어. The technique, 그 기술을 온종일.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네, 그래서 능력을 가질 거면 뭔가 실제로 뭔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그 기술입니다. Technique, ok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그리고 그 스킬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 She mastered. Master는 느낌이 있죠? 네, 완벽하게 뭐를 익힐 때 master라는 동사를 씁니다. She mastered 그 기술을, the technique. She mastered the technique. 자,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면 아무래도 능력도 얻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의 기술에는 결함이 있었어. 네, 결함은 fault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정리해 드릴게요. Skill, 능력, 기술을 의미합니다. Okay? 그래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너 그거 잘한다. You've got some skills.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스킬을 얻을 거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 혹은 기법을 technique라고 표현합니다. technique는 skill보다 개념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Okay, skill, techniqu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Excellent work, everyone. Good job.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이제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 자체에 대한 혹은 음식의 어떤 영양분에 대한 그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소식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식단도 식단이지만 양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요즘에는 뭔가 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디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 트렌디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간헐적 금식, 거기다가 간헐적 채식, 채식주의자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을 약간 채식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 가끔 어쩔 수 없을 때만 고기 먹는 약간 이런 것까지 가보죠. 자, 요건 정말 최신 트렌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소식은 별거 없어요. 덜 먹는다는 얘기만 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열량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열량이 영어로 뭐예요? calorie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조합해서 문장에 누구 쓸 거냐? 그거에 집중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갈까요, 여러분? 덜 먹다, 소식하다, 열량 섭취를 줄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너무 쉽죠? 별거 없잖아요. Eat less. 여러분 뭐 대단한 걸 기대하셨나? 야, 너 좀 덜 먹어.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eat less. 그냥 덜 먹어. 어? 그만 먹어. Eat less. 그죠?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일단은 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Eat less. Eat less. 들어보세요.
1: Eat less. Eat less.
0: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해볼 텐데 이 소식이란 게 조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Eat a little, eat small 막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면 약간 좀 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머리 써야 되는데 port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 식사를 할 때 먹는 양을 portion이라고 해요. portion. 약간 우리나라 1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smaller portions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이 식사를 할 때 밥을 옛날에 한 공기 다 떠먹었으면 지금은 반 공기만 먹어. 그게 뭐예요? smaller por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갖다 쓰시면 원어민이 이해 잘합니다. eat smaller portions. small을 안 하고 굳이 비교급을 주는 건 평상시 식사량에 비해서 조금 줄인다는 얘기예요.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 그죠? 네. 그러니까 딱 요만큼 먹어야 돼. 이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 먹던 것보다 조금 줄이는 게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eat smaller portions. 사람마다 체구가 다 다르고 체형이 다른데 먹는 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줄이는 거니까 smaller. 이해되셨죠? eat smaller portions. 자, 붙여서 일반화시킵니다. 요 표현 오늘 잘 기억할게요. 들어볼게요.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그렇죠. 그 다음에 열량 얘기 나오네요. calories 나옵니다. 자, 그런데 eat은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 섭취의 개념을 이제 조금 살리자면 몸에 스며들어서 일단 섭취하다의 느낌으로 갈 때는 take in을 많이 씁니다. 저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먹는 거고요. 먹는 행위고 eat은 take in, 이거는 뭐, 먹어서 몸에 들어가서 얘가 영양분이 돼서 몸에 흡수된다. 약간 이런 느낌 뭐예요? Take in. Take in. 느낌 나시죠? So take in less calories라고 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좀 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를 먹는다고는 안 해요. I'm trying to eat less calories. 뭐 가능은 하겠는데 굳이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칼로리 나 덜 먹으려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죠? 야, 너 칼로리 덜 먹어. 너 칼로리 더 먹어. 열량을 먹는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왕이면 조금 더 좀 영어권에서 받아들여지는 약간 느낌을 가려면 take in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take in, 구동사니까 힘 뒤에 줘야 돼요. take in, take in, take in less calories. 들어보세요.
1: take in less calories. take in less calories.
0: 중요한 게 정리가 됐습니다. 먹다와 섭취하다의 느낌을 우리가 구분을 한 거예요.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아까 소식하다. smaller portions. 자, 요거를 앞에다가 주어처럼 ing로 잡아서 동명사 잡아줄게요. 소식하는 게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평상시에 먹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먹는 거,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거, 이게 건강에 좋아요. 자, 들어볼게요.
1: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0: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열량 자체를 음식에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건 쉬워요. 저열량과 고열량을 얘기할 때 low와 high만 붙이면 되고 거기다가 calorie를 붙여가지고 문장 단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low calorie foods 이것도 S 붙여서 여러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low calorie foods 들어보세요.
1: low calorie foods low calorie foods
0: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서도 저열량인지 고열량인지 보고 양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조금 많이 먹어도 되겠죠. 저열량이니까. 근데 High calorie.

0: foods. 고열량 음식은 아무래도 줄여 먹어야겠죠? 그렇죠? 뭐 튀긴 음식이라든가 고퀄리티의 그 고열량 음식,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은 좀 덜 먹는 게 낫잖아요. High calorie foods. 그래서 소식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걸 더 줄여야 되고 이걸 좀 늘려도 되겠죠?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그래서 열량을 조절하는 식단을 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업계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라고 그래요. 자, 즉 하루에 이제 우리가 대사량이 뭐 한 20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보면 그 이상을 먹으면 이제 살이 자꾸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낮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총 1200칼로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정도 이하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단을 짠다. 그런다면 조절을 하는 겁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강업계에서 좀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들어보세요.
1: Calorie restriction diet. Calorie restriction diet.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열량 섭취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면 체중 감량엔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저녁 식사 때는 고열량 음식을 패려고 한다. 먹는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낮에야 조금 고열량 음식 먹어도 밤에 이게 이제 뭐 튀긴 음식이나 뭐 이렇게 거한 거 먹으면 좀 이게 부대끼고 더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I try to avoid 피한다.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For dinner. 저녁에는 for가 좋아요. For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0: 좋습니다. 자, 단어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체중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과체중이나 체중 관리 실패는 여러 성인병이나 여러 또 고질병이나 아니면 뭐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자, manage라는 말 자체는 경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관리의 의미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체중 관리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관리가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지만 건강이 개선되겠죠? Improve oneself. Improve oneself. Managing your weight improves your health.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건강 유지 혹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들어볼게요.
1: Improve one's health. Improve one's health.
0: 문장으로 덜 먹는 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덜 먹는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eating less를 주로 잡을까요?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자,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체중 관리를 함에 있어 덜 먹는 건 도움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0: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표현은 portion이라는 단어 썼었습니다. 소식하다. Eat smaller portions. 해서 붙여서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이게 됐으면 열량에 관련된 얘기로 곧장 넘어가면 좋겠죠? 고열량이라면 high calorie foods. 들어볼게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마지막 복습. 체중 관리를 하다. Manage 동사. Manage one's weight.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자, 오늘은요. 소식과 그 다음에 열량, 열량이 높고 낮은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요. 방송 놓치셨으면요.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여러분이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홈페이지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앱도 있으니까요. EBS e-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뭘 하려고 그럴 때, 아우, 그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아우,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우,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don't need to 동사란 표현으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you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you do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란 의미가 돼서요. You don't have to 동사. You don't need to 동사. 둘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동사를 통해서 어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혹은 어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때는 don't 동사입니다. Don't worry 이 표현이 어우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고, 에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You don't need to worry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감 차이가 있죠. 아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약간 어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얘기를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때는요. 바로 hurry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둘러! 라고 얘기를 할 때 hurry up! 이라는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두르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hurry가 된다면, 에이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you don't need to hurry가 되니까 이것도 어감 차이 지켜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아우 서두를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 hurry.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아우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마워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nk라는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대상이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고마울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에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You don't need to thank me.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라고 얘기를 해서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Don't thank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어감 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에이, 완벽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완벽해지다. 일단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그치, 바로 perfect라는 게 있죠. 그래서 be perfect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너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까요?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perfect가 아니고 perfect. P 소리와 F 사운드도 조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

0: hurry.
1: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be perfect. You don't need to be perfect.
2: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네요. 아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배웠다면, 이렇게도 여러분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혹은, 아우, 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걱정할 때는요, 전치사가 바로 about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orry about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것을 걱정하다. 란 의미가 되니까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그러면은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아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아우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hurry 라고 배웠다면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이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거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혹은 그거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You don't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그쵸. 바로 didn't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I didn't need to hurry. I did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그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얘기는 주어 didn't need to 동사. 아, 그거 대상이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 시제를 바꿔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idn't need to hurry. 라고 얘기를 해서 시제도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두르세요. 그쵸? You need to hurry. 아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to hurr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오늘 배운 문장들을 응용을 하면은요, 정말 많은 문장들을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네, 매일 10분 영어, 네,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That's right,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자신감까지도 올리시려면 맨 처음 the first step is really important. We're going to find out how much you know. 얼마나 아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도전 들어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신 거 맞죠? 그냥 빨리 답이 날려줘. 자, 이런 식으로 계신 거 아니죠? 전체 내용은 이거를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100%의 확실성은 없지만 한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자고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뭐해 보자고 라는 식의 느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영어는 뭘까요? 그렇게 권유라는 거니까 let's see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하세요. if가 이때는 만일의 뜻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다. whether라고 하잖아요. w-h-e-t-h-e-r 근데 그 발음이 기니까 그 단어가 기니까 구어체에서는 if라는 단어로 다 거의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let's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보자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 들어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상대편한테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라는 느낌으로, 그죠? Let's see if였고요. 뒤에 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어요. Let's see if we can get it. 구하다가 계시죠? 가장 흔한 동사가 계시고요. 일부러 힘을 넣어서 무엇인가 가져오는 거면 take it. 아시겠죠? 사는 거면 buy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면 bring it이시죠. 자,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Let's see if we can get it. 자, 찾을 수 있는지. 그건 똑같아요. Let's see if we can find it. 어렵지 않죠? 연기할 수 있는지.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고체선 더 쉽게 put, 잡아서 off, 지금이 아니라 멀리 띄워놓는다 해서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빨리 하면 put it off. Put it off. 됐죠? 그걸 고칠 수 있는지 보자고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fix it. 됐죠? 그래서 fix까지요.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 네 가지를 보고 따라 읽으시면 의미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We can have a meaningful time. Okay? Not meaningless time. So that means you're going to repeat after me.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엔 당연히 한번 try it out. 혼자 해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거는요.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get it. 글자가 아니라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Put it off.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고치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x i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Modern Times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보면은 계속 나사를 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치다 하면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뭐 가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냥 왜 이렇게 하나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궁금해하지 않으셨다면 섭합니다. For your reference, okay? That's that movie, right? From that movie, I learned this action, like this gesture. 됐고요. 자, 그다음에 step 2.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되게 쉽잖아요. Let's see if까지 바로 나옵니다. Let's see if we can. 그렇죠. get이 얻다잖아요. 그런데 환불이 영어로 refund예요. refund. refund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환불받는 거니까 a refund고요. 전액이면 full. 그렇죠? 예,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for this라고 씁니다. 그래서 for this. 부분만 환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partial, P-A-R-T-I-A-L 해서 partial refund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다 환불해 주죠. full refund 됐습니다. So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for this. 리듬 타시고요. 여기 다른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우리가 다 다른 자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if we can find 해도 되고요. 그렇죠? Let's see if we can find. 그 다음에 다른 자리가 하나면 another seat. 여러 자리면 other seats. 해서 여러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그래서 here 혹은 around here 다 좋습니다. here까지. Let's see if we can get 아니면 if we can find other seats here. 됐죠? 맨 마지막. 내일 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if we can put off. 아까 나왔던 put it off에서 it를 빼버리고 put off까지 쓰시면 돼요. Let's see if we can put off. 뭐예요? 그 회의를, the meeting, 그 다음에 tomorrow. 바로 연결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try again에서는요. 이게 포인트가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다 부담되면 그냥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되고요. 발음을 읽어드리거나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시라는 뜻에서 일부러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읽어드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발음을 나중에 따라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Okay, so be more active. Get involved. Okay, take a chance.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나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한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I don't like this at all. 빨리하면, I don't like this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get a refund for this. 물론, 일반적으로 환불은 전액을 다 환불받잖아요. 근데 굳이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get a full, F-U-L-L 써서 get a full refund 하셔도 되고, fre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도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ve come a long way. Just 10 minutes, but you did a wonderful job. 아시겠죠?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잘 챙겨두시고, 또 서로서로 좋은 에너지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금 더 집중해서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접속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오늘의 문장에 사용되어 있거든요. 같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s soon as you read this text, please call me. 보이세요? 여기에 쓰인 접속사 그냥 as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as라는 접속사가 있기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요, as처럼 접속사가 짧지 않습니다. 접속사가 무려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as, soon as가 하나의 접속사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야, 이거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만큼 이번 시간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니까 자,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사절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라는 거 당연하죠.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 부사라는 것 자체가 수식어, 꾸며주는 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사절 또한 역시나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문장 속에서 뼈대를 이루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뼈대에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식어가 되겠고,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문장 자체의 의미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친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그 접속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무려 세 단어예요. 읽어보면, as soon as. 라고 읽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soon이라는 거뭐 이르게 일찍 정도의 뜻이니까 뭐뭐 하자마자 이르게 뭐뭐 하자마자 빠르게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참고로 요거는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As soon as I can 요렇게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I는 다른 주어로 바뀔 수가 있으나 뭐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we can 요런 조동사 can과 함께 하나의 고정된 표현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활용이 되면 최대한 빨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soon 이르게라는 뜻으로써 아, 최대한 빠르게. 그냥 요 말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하면 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since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그거 저 알고 있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이 친구가 뜻이 두 개라는 거죠. 뭐뭐 한 이후로라는 어떤 그런 시간과 관련된 뜻이 있고요. 단순히 뭐뭐 때문에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cause의 의미로도 since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접속사들 뭔가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많네? 생각 드시죠?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두 개의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As soon as we finished the work, we went home. 적혀 있죠? 자, as soon as가 하나의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니까 우리가 일을 끝내자마자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장의 뼈대,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We went home. 우리 집에 갔습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일을 끝내자마자 우리 집으로 갔어요라는 아주 건전한 그런 사회생활 어떤 근무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끝내자마자 퇴근했다. 아, 누구 눈치를 보느라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As soon as가 활용된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다음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Since yesterday, I haven't eaten anything. 이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로, since yesterday는 정확히 말하면 절은 아닙니다. 왜? 절이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되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since의 뜻은 똑같이 여기에도 사실 구죠? 이 구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석에 대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ince yesterday.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since가 뭐뭐 이후로라고 시간과 관련돼서 해석될 때도 있고 뭐뭐 때문에 이유로 해석이 될 때도 있잖아요. yesterday라는 것 자체 딱 봐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련해서 표현을 해주는 단어죠. 그런 의미에서 뭐뭐 이후로라고 since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힌트 얻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제부터요. 어제 이후로 어제부터요. I haven't eaten anything.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Since가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떤 뜻으로 내가 해석해주면 되는지 잘 골라줘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일을 끝낼게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 문장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좀 참고가 되라고 활용하시기 쉽게끔 배려를 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최대한 빠르게 일을 끝내 볼게. 요거 영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I'll finish. 내가 끝낼게. 뭘 끝내는 거예요? 일을 끝내는 거죠. I'll finish the work.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의 의미를 덧붙여주면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그냥 정해진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I'll finish the work as soon as I can.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ll finish the work as soon as I can. 좋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접속사 하나 활용을 해봤고 이 문장은 그럼 어떤가요? 뭔가 길어 보이는데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떠나야 되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잘게요. 이런 문장 와 이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애매하죠? 시작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6시에 떠나야 하니까 뭐뭐이니까 요거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Because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since 쓸 수 있겠죠. Since I'm leaving. 내가 떠나니까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leaving, 출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행형으로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at 6am tomorrow.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출발하니까요. I'll go to bed. 내가 잠자리에 들게요. 잘 거라는 거죠. 어떻게? early, 일찍요 라고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ince I'm leaving at 6am tomorrow, I'll go to bed earl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s soon as you read this text, please call me. 해석이 되시죠? 이 문자를, this text, 이 문자를 읽자마자 저에게 전화주세요 라는 뜻으로서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 있는 부사절이 사용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두 개의 접속사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ght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llo, hello. It's third day. It's a third day already to warm up our bodies because it's so cold out. Let's get started, guys.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세 번째 날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 따뜻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운동하러 가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는 거 아시죠? Let's go.
1: Why are you so down? Do I look down? Yes, very much. I miss my dog, that's all.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down이라는 표현인데요. 많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Why are you so down?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so down? 너 왜 이렇게 밑에 있니? 이런 뜻이 아니라요.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어 있니? 이런 얘기 하죠. 딱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 기분이 저하되어 있다.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다.

0: Okay, did you like the walking knee hugs? If you want more, you can do very light squats in between. That's even better.
1: 네, 오늘 우리 걸으면서 무릎 앉기 운동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강도가 좀 낮다 싶으시면 하는 도중에 아주 조금 이렇게 구부려서 가벼운 스쿼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영어 표현은 우리 to be down 배웠습니다.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고 저하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어떤 거 동의하다 아니면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럴 때 I'm down, 나도 할래 이런 뜻의 I'm down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요. to be down 딱 나중에 보면은 반가워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like every day.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Decisions.
0: 네,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indecisive about many things.
0: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요 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자, 그럼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고 올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친구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고 하네요. 문장을 같이 보죠.
1: Jordan said,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네, 친구들과 가족 사이에서 저는 notorious,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Notorious는 악명 높은 거예요. 유명한 건데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거죠.
1: It's a bad famous.
0: Yes, 예, 그래서 for being indecisive, 우유부단한 걸로 유명해요. 우유부단한 걸로 악명이 높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그럴 때마다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1: That's
0: 같습니다.
1: true.
0: 자, 그러면 조던 씨의 영상을 한줄한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1: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0: 네, 저는 악명높아요.
1: Notorious, notorious.
0: Notorious. 어떻게 보면은 꽤 난이도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m-hmm. Notorious, famous for something bad.
1: For something bad, yeah. Mm. So we would say like criminals can be notorious, like ones that everyone knows about,
0: 네.
1: right?
0: 악명높은 notorious criminals라고 할 수도 mm-hmm.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famous라고 바꿔서도 될 때도 많아요.
1: Oh, yeah.
0: She's fam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1: Oh,
0: 항상
1: yeah.
0: 지각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1: yes.
0: she's notori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1: Uh-huh.
0: notorious라고 말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죠.
1: Yeah, so instead of using famous, if you use notorious, we already know the thing that they're famous for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not positive.
0: 네.
1: It doesn't have to be super serious. It could be even something like she's notorious for biting her nails.
0: 네.
1: Right? Just a bad habit.
0: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쁜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famous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거를 그냥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I'm notorious. 그런데 amongst라고 했습니다. Amongst 뒤에 s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1: Yeah, you could say among my friends and family as well. Because 네. basically, you know, within your group of people.
0: 네,
1: like
0: 똑같아요.
1: Among them, 네. amongst them.
0: 네, my friends and family. Friends and family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일단 my friends and my family에서 my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한 번 없앴고
1: mm-hmm.
0: my family and friends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 friends and family.
0: 네.
1: I mean you can say it any other way, but the most common way is definitely friends and family. So just memorize it.
0: 네. 그냥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iends and family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1: Mm-hmm.
0: 또 한국어에서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families라고 해버리면 이 한 가족, 이 가족,
1: yeah.
0: 여러 집들을 가리켜 버리니까.
1: Yeah, it's all the families in our neighborhood,
0: 네.
1: right? Not just my family.
0: 네, 만약에 가족들이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을 구분해 주고 싶다면 family members라고 해야 됩니다.
1: That's a good
0: 네,
1: way to
0: members,
1: say it.
0: 네.
1: Family members or members of my family.
0: 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family 단수 형태로 해주면 가족들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1: Mm-hmm.
0: For being pretty indecisive.
1: Mm-hmm.
0: 아주 우유부단한 것으로 악명 높아요. Famous도 famous 뒤에 for 붙이잖아요. Famous mm-hmm. for doing something or being some way.
1: Yeah.
0: Notorious for 합니다.
1: You use it exactly the same way.
0: Mm-hmm.
1: Next he says,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0: 여기서 now는 물론 of cours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m not proud of it.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 Mm-hmm.
0: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이럴 때가 많습니다.
1: Mm-hmm.
0: 언제?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1: Mm-hmm.
0: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그냥 없을 때가 많아요.
1: Yeah.
0: That's the way I am.
1: That's the way I am. Like, I don't care. We can
0: 네.
1: do this or that. I don't know.
0: 네. 원래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mm-hmm. 그런 느낌을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문장 같습니다.
1: Uh-huh. So, because she doesn't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she say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0: 네. 그리고 저는 I don't like when, 아니면 I don't like it when 이라고 mm-hmm. 하면 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1: Yeah.
0: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싫어요.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1: Mm-hmm.
0: 어떤 것에 있어서의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라고
1: yeah.
0: 하는 게 싫어요. 이 문장은 조금 더 쉽게 만들면 when people ask me to
1: decide something.
0: Exactly. Decide something. 뭔가를 결정하라고.
1: Or decide on someth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0: 네, decide something, decide on something 둘 다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be the decider of something.

0: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1: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0: Now가 다시 한번 쓰이고 있어요. Mm-hmm. 네,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할 때
1: yeah.
0: now를 자주 쓰는데 여기서
1: It's like saying a different side, a different side.
0: 네, 네. 네, 다른 side. 물론 이런 면도 있어요라고 해서 uh-huh. 똑같이 물론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mm-hmm. 물론 there are
1: occasions.
0: 네, occasion.
1: There are times.
0: There are times where 또는 when도 괜찮습니다. Mm-hmm. Something i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Mm-hmm. 어떤 것이 정말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 제 삶에 제 mm-hmm.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도 있죠. Mm-hmm. 영향을 주다. Affect.
1: Affect. It affects our life.
0: 네. It affects my life directly.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Mm-hmm. Occasion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보자면
1: okay.
0: Occasion은 이제 예를 들어서 there are occasion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따라 웬일이야 오늘 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어 할 때
1: what's the occasion
0: 무슨 일이길래라고 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1: Yeah, what's the occasion? Why are you wearing a suit and tie?
0: 예, 아니면 갑자기 친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배우자가 그냥 꽃다발을 줘요. 그러면
1: oh.
0: thank you, but what's the occasion?
1: Yeah, it's our anniversary. You forgot?
0: That's a disaster. Okay.
1: So what does she do in that case if it's very important and affects her life? She says,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0: 그러니까 중요한 거 something important mm-hmm. that affects her life mm-hmm. directly 그런 거라면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어떤 mm-hmm.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mm-hmm. and I'll be
1: decisive. Decisive.
0: 네, 결단을 결단력 있는 모습을 mm-hmm. 보여줄 거예요. 결단을 yeah. 내릴 거예요. I'll be decisive. 네.
1: Yeah.
0: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1: Oh, yeah.
0: 이번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S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0: 이 문장을 보시고 결단력 있다라고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 Of course.
0: She played a role.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하거든요. play라고 쓰는데 in the negotiation process.
1: Right.
0: 협상 과정에서 그녀가 중요하고 yeah. 결정적으로 이 협상이 잘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decisive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 쪽에 가깝지 결단력 있었다라고 하는 건
1: no.
0: 아닙니다.
1: 네. Right.
0: 문맥을 잘 살펴주세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1: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0: 네, 그래서 중요한 거라면은 she'll actually put in the effort to
1: right.
0: think about it and be decisive.
1: Decisive.
0: But if it's something small, mm-hmm. 작은 거, mm-hmm. small things, small decisions to
1: yeah.
0: make.
1: Or unimportant.
0: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Mm-hmm. 여기서 what food we're going to eat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실 food를 안 써도 돼요.
1: Yeah, what we're going to eat.
0: 네, 뭐 먹을지.
1: Of course, it's food.
0: Yeah,
1: hopefully.
0: Of course, you will
1: not
0: eat.
1: Like paper. You're not eating paper.
0: no. Or where we're going to
1: hang out.
0: 여기서는 제가 번역을 어디에서 만날 건지라고 했는데요. Where are we hanging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오늘 어디에서 놀 거야라고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어디서 만나?
1: Yeah, just where we're going to meet.
0: 네.
1: Probably in Korean.
0: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날 거예요라고 말할 때라든지 mm-hmm.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I met my friends 해도 돼요. 그런데
1: yeah. I hung out,
0: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ah.
0: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서 yeah.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놀았다.
1: Yeah.
0: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hang out 쓰였고요.
1: Hang out. It's a great one. She says... I don't have an opinion.
0: 네,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I don't have an opinion. 의견이 없대요.
1: She saves all of her thinking power for the big decisions,
0: big
1: right?
0: Big ones, yes.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0: I don't like being asked라고 했잖아요. Mm-hmm. 질문을 받는 걸 안 좋아해요. Mm-hmm.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네, 이렇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Mm-hmm. 그래서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Mm-hmm.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mm-hmm.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안 좋아해요.
1: Mm-hmm. And why 왜냐하면, is that?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0: 사실 I never am 보다는 I am never가 더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1: yes.
0: 여기서는 조던 씨의 지금 생각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I never 아직 동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1: right.
0: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1: Of course.
0: I never see him anymore. I never do my homework. 뭐 하려 mm-hmm.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 never am able to.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mm-hmm. I하고 am 사이에 never가 왔고요. 이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Make an answer.
1: Make 답변. an answer.
0: 네. 답변을 만들다. Usually you don't say make an answer for everything.
1: No, you wouldn't. You give an answer or come up with an answer.
0: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make a decision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1: So it works. You know, make an answer.
0: 네, make an answer.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낸 느낌이니까 form an answer.
1: Yeah, form an answer.
0: Form an opinion.
1: Form an opinion.
0: Form an opinion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게 mm-hmm.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직 자기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기사 같은 걸 읽어보고 mm-hmm. and then
1: you can
0: form an opinion
1: after you get more information.
0: 네, 의견을 드디어 이제 가지는 거죠. Mm-hmm. 그런 의미로 make an answer 쓰였습니다.
1: Yeah.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Be notorious for 동사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뭐뭐 해서 악명 높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have an opinion이라고 하면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have no opinion on something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e notorious for ing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어요. 이건 영어로 he was notorious for always telling li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나오는 게 telling lies가 되는 거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He was notorious for always telling lies.

0: 네, 오늘은 우유부단함,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I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How do I make a decision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thumbs down?
0: 네, 첫 번째로
1: Kimmy
0: 씨의 포스팅부터 다시 보면요.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유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I will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가 갑자기 그거 말고 요거트를 먹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변덕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1: That's right.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Jake.
0: How do I make a decision?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제 인생 나머지 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요? If, 만약,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a thumbs down. 어떤 노래를 듣고 이걸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지 싫어요를 누를지 조차도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gai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We are continuing our book, What is a Secret Code? 자, 이 비밀 코드, 뭐 암호,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저번에 Morse code, we learned about the semaphore with the flags, and then we have smoke signals. So there are many kinds of codes, and we're going to learn about another code today. Okay, or actually a few more. All righ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substitution. Substitution. 대체. That's right. It comes from the word to substitute. Okay?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to relay. To relay. 전달하다. Okay? And the third expression is a handful of. A handful of. 소수의. Okay? So it means a little bit.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lrighty, so let's continue our learning of secret codes. Okay, let's start reading. When are secret codes used the most? Secret codes are used during wartime to stop information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codes that worked by swapping military words for words that didn't mean anything were used to hide secrets. For example, captain was swapped for lower. This is a substitution code. Individual letters can also be substituted. The top line shows the alphabet. The bottom line shows the alphabet written backwards. Using this simple code, the soldiers will march in the morning becomes this sentence. The letters could be written in any order on the second line. A code book showing what words or letters had been swapped allowed people to decode the messages. 이 비밀 암호를 언제 제일 많이 쓸까요? 네,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 전쟁 네, 할 때, 왜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적들이, 중요한 그런 정보를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어떤 그 군대에서 쓰는 단어를 갖다가 이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substitution. This is our first word. 자, substitution은 대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aptain을 말하고 싶으면은 lower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 코드 쓸 때는 이 책이 없으면은 이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전했어요. 자, 여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알파벳가 여기 한쪽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빨간 글씨로 다른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A를 쓰면은 A를 쓰는 게 아니라 Z를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The soldiers will march in the morning. 자, 군인들은 아침에 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GSVHLOWR 이렇게 나와요. 이 적들이, 이 enemy, they cannot know this information.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많이 썼어요. 자, 또 다른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In 1918, the U.S. Army came up with the idea of using the language spoken by Choctaw Native American soldiers to pass important information to each other over the telephone, which was then relayed in English to the other soldiers. Only a handful of people knew the language, so this code was almost impossible for anyone else to underst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Navajo Native American soldiers passed messages in the same way. Did you know? The Choctaw language didn't have words for some of the military terms, so they created different words. For example, a group of soldiers was a tribe. 다른 언어를 갖고 코드로 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Native American이 몇 번 나오는데 친구들, Native American은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에요. 이 Native American들이 이런 많은 tribes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척타오였었어요. 척타오는 사실 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갖고 코드를 쓴 거예요. 자, this was relayed in English.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relay means 전달하다. To give them the message. 네, 이거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자, a handful of people knew the language.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expression. 자, a handful of people는 소수이, 그러니까 별로 많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네, 이렇게 써서 이 암호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네, 신기하죠?
1: Okay, so that is the end of our book, but I want to read that one more time, so let's do it.
0: When are secret codes used the most? Secret codes are used during wartime to stop information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codes that worked by swapping military words for words that didn't mean anything were used to hide secrets. For example, captain was swapped for lower. This is a substitution code. Individual letters can also be substituted

you'll be so healthy just for now.

we're gonna get him. We're gonna get him now.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별인파파 성지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높이는 곳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잘하게 된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드디어 시골지가 도시에 갔습니다. 도시쥐의 집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 어쩌면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꼭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2: Hide!
1: The town mouse whispered.
2: Shh!
1: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2: That was close!

0: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1: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아시죠?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만 봐도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 시골지가 어디로 갔다고요? 타운마우스, 도시지한테 놀러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사촌이죠. 이 둘의 관계는요. 그래서 도시지는 살고 있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in a grand house. 우리 피아노도 보면 그냥 피아노가 있고 grand piano,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이 연주에서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렇죠. 그래서 grand라는 것은 웅장한 집.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지는 웅장한 집에 살았습니다. In the middle of town. town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서. 아, 도시의 중심에서 웅장한 집에서 도시지가 살고 있었네요.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그런데 도시에 처음 가보는 시골지는 어떻겠습니까? 우와, 우와, 우와. 여기저기를 봐도 놀라겠죠. 모든 게 다 신기하겠죠. 도시에 처음 가봤잖아요. 도시지도. 시골에 처음 가봤지만 시골지도 도시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놀랐겠죠. 시골지는 was amazed. 어땠다고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amazed가 놀라게 하다이니까 amazed, was amazed이니까 놀라게 되었다. 즉 놀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이라고 돼 있죠. 그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는 어디 안에서겠어요? 당연히 도시집, 도시쥐의 집 안에서겠죠. 그래서 도시지 집 안에서 the town mouse 도시지는 proudly, proudly showed off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 좀 보고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고 여기는 내가 자는 데고 침대 좀 푹신하게 괜찮지? 여기 보고 집은 넓고 저기는 저기 한참 가면 식사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한참 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His home, 그의 집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It was very comfortable. 어땠다고요? 그 집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영어 글쓰기 할 때 보면 혹은 말하기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세 개의 영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He was played soccer.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They were go to schoo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는지 틀린지 머릿속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He played soccer. 이것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가 세 개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는 맞고요.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영어는 가장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이게 맞고 틀리고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영어는 하나의 마침표, 어떤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마침표만 딱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he라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was도 동사이고 played도 동사이죠. 이었다, 했다 이렇게 이었다가 was이고요. played가 했다잖아요. 축구를 했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었다, 했다라는 이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They were go to school. 이제 보이시죠? 이게 왜 이상한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이게 왜 어색한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They라는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were이라는 이었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가다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and 같이 이렇게 뭔가 이어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바꿔보면 was를 빼고 he played soccer. 그냥 과거형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죠. 그는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일단 우선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0: is도 동사고 playing도 동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is도 있어 보이고 play라는 동사 앞에 is가 있고 그다음 또 play, ing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두 개, is도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가 비동사와 ing, 즉 어떤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같이 써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비동사는 be, 그 다음에 playing에서 ing, 그래서 be랑 ing랑 합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와는 좀 다르죠. 맞죠? 단순히 비동사와 동사 원형이라든가 비동사와 ed랑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 형태다. 진행 시제는 be, ing 이렇게 특별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헷갈리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The window was broken. 자, 이거 보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고 broken이라는 부서진이라는 이런 동사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비동사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도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비동사랑 PP 형태, 3단 변화에서 끝에 PP 형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은 과거형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동사랑 PP 형태 여기 있는데 왜 이건 안 되고 왜 이거는 돼요? 이건 되거든요. 이건 돼요. 왜 되냐 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The window was broken 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BPP라고 하죠. 뭐냐면, 창문이 뭔가, 예를 들어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막 살아가지고 나 깨져야지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알아서 깨진 게 아니라 창문은 가만히 있었는데 공이 날라와서 창문이 깨졌는, 예를 들자면 공이 날라온 거죠. 뭔가가 날라와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깨어졌다. 즉, 직접 무언가를 한게 아니라 하게 되었다, 당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PP를 씁니다. 여기도 보면, 그는 축구를 직접 했어요. 아니면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축구함을 당했어요. 여기서는 그가 직접 축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played soccer.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뭔가를 당했다면 BPP를 적어도 됩니다.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시제에 따라서 혹은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이런 것들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PP 형태거든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PP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동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The country mouse was amazed. Inside, the town mouse proudly showed off his home. It was very comfortabl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그렇죠. 도시지가 시골지처럼 또 보여줘야 되겠죠. 집에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지는 시작했습니다. Began, 시작했죠. 무엇을 시작했냐면, a tour, tour. 이제 보여주는 관광입니다. 관광.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관광. 즉, 집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는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they, 이쥐두 마리는 spot이라는 게 어딘가에 딱 찍혀있는 점, 점도 되거든요. 이 종이 같은 데 찍혀있는 점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점을 콕 찍은 것처럼 눈으로 점을 콕 찍은 거잖아요. 발견 딱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A cat. 고양이를 발견했고요. 이 고양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prowling around. prowl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they는 지금 쥐죠. 쥐가 고양이를 발견하면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ide, 숨어 숨어. The town mouse whispered. 도시쥐가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쉿. They scurried under a cup.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scurry. 여기서는 컵 아래로 scurry 했답니다. 자, scurry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더라도 지금 어떡합니까? 고양이한테 걸리면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컵 아래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어요? 아니면 빠르게 가야 되겠어요? 빨리 숨어야죠. 그러니까 허둥지둥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curry라는 것은요.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scurry도 잊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breathe라는 것은 숨쉬다, 호흡하다거든요. 감히 숨쉬는 것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맞죠? Hardly라는 것은 거의 머무 않다, dare to는 무슨

0: 말이냐면 감히 뭐하다 숨 쉬는 것도 감히 거의 하지 않은 채 숨도 거의 참고 숨도 거의 못 쉰 채로 이렇게 컵 아래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At last, 마침내 the cat stalked away. 자,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이 고양이가 stalked away. Stalk away라는 것은 바로 성큼성큼 걷다. Stalk이라는 것은 성큼성큼 걷다입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고양이가. That was close. 자, close라는 것은 뭐냐면 close는 가까운이라는 의미거든요. 가까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저건 가까웠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거나 거기에 딱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가까웠다. 말 그대로 거리가 가까운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가까웠다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아슬아슬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건까지 아 잡아먹히는 것까지 정말 가까이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았다. 어 위험까지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아슬아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claim the country mouse trembling. Ex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The country mouse 이 시골쥐가 외쳤습니다. Trembling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어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 trembling 떨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wn mouse began a tour of the house.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Hide! The town mouse whispered. Shh! They scurried under a cup.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That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rand Grand The town mouse lived in a grand house in the middle of town. Comfortable Comfortable It was very comfortable. Spot Spot. In the kitchen, they spotted a cat prowling around. Breathe. Breathe. Here they waited, hardly daring to breathe. Stalk. Stalk. At last, the cat stalked away. Exclaim. Exclaim.

0: was close, exclaimed the Country Mouse, tremblin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컵, 그 컵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poured juice into a cup. 그녀는 부었습니다. 무엇을 부었냐면 주스를 어디 안으로? 컵 안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 컵 맞습니다. 컵,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cupped his hand to drink wate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있죠. 동사네. 컵이 동사도 돼? 컵했다. 그냥 컵했다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는 컵했다. 그의 손을 컵했다. 뭐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의 손으로 컵했답니다. 즉, 아,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다, 감싸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학창시절에 어땠냐면 막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거기에 보면 이 식수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수돗물인지 식수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라떼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서 막 이제 운동장에서 놀다가 땀 뻘뻘 흘리고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싶은데 아, 교실에 가서 가기에 너무 멀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수돗물을 마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요렇게 물 틀어놓고요. 수도꼭지에서 요렇게 컵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요렇게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컵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혹은 뭔가 감싸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원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